오늘 첫 곡 윤상 Back to the Real Life였습니다. 5598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8955님이 저 이 노래만 반복해서 20번 들은 적 있어요.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할 때 이 노래 들으면 속도가 팍팍 나거든요. 아, 그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 곡을 골라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전 이게 그렇게 그렇게 힘을 주는 노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갑자기 네 조혜수님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이번 주부터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라고 아 좀 편안한 휴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어떻게 골골하네요라고 4911님 아, 확실히 이게 기온 차이가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지금 목이 또 예 좀 멀쩡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간질간질하다가 특히 아침에 막 재채기 한 7, 8번 하면 막 힘이 쪽 빠지고 오늘 근데 낮은 29도래요 서울 근데 또 며칠 전부터 새벽도 막 이제 추워졌나 했던 때보다는 좀 기온이 올라간 것 같고 아무튼 다가오는 추석 연휴 때는 정말 더도 말고 더들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어울릴만한 날씨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3, 4분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의 캐스커 준호 씨, 옥상 달빛의 윤주 씨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백조싱크, 한국 MSD 주식회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0: 오뚜기 카레, 베스트 슬립,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함께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1: 안녕하세요,
1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2: 연두리.
11: 잘 부탁드립니다.
1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오모나 제 신청곡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재윤님 마침 듣고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1000 times 타이티 에이티 이거 들으면 귀가 가을 햇살처럼 반짝일 것 같아요 하셨는데 프랑스 출신 팝 밴드죠. 8455님 지금 빛고을대로 꽉 막혀 있어요. 차 안에서 듣고 계실 거군요. 명절 앞이라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는데도 막혀도 너무 막히네요. 사실 서울 아니 제가 출근하는 길도 월요일부터 너무 막혀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나와봤는데 야 일찍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해도 평소 도착하는 시간에 겨우 네. 아, 10분 정도는 더 일찍 써야죠. 네, 맞습니다. 아, 평소보다 5분 일찍. 근데 아침에 5분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어제 한복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냥 평 한복 입혀서 보냈더니 다들 노비라고 그랬다고. 전성희님 아이들도 한복 입고 진료 봐주시는 교수님한테 갔는데요. 진료 겸 명절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이 한박 웃음을 지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희귀 질환을 연구해 주시는 교수님이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라고. 아이고. 한복 차려입고 병원 가셨다는 얘기구나. 자, 빨리 아이들 모두 건강해지기를 또 응원 드리고. 저는 오늘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벌써 집에 가고 싶은데. 8457님. 아, 요즘에 아직 13시간이나 남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성적 내야 될 일인가?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은 진짜 아침에 막 일어나는 거 한 개도 안 힘들고 당연히 그냥 어른 되면 저렇게 산 거라고 철없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선생님들도 집에 가고 싶고 아침에 늦게 나오고 싶고 학교 오기 싫고 똑같은 건데 참 그걸 몰랐어요. 어릴 때는. 자, 파이팅입니다. 8457님.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등교하고 저는 경포호수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호수의 윤슬이 너무 이쁩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조소영님. 제이슨 무라즈입니다. Make it mine.

싱어송라이터 이고도 계세요? 라는 노래였고요. 제이슨 무라즈 Make It Mine. 저도 황선정님이랑 똑같이 아니 무라즈가 이렇게 템포 있는 노래도 있구나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하신다는 선생님 문자에 최승태님 저도 지금 막 출근했는데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하셨고 6431님은 우리 아버지 교장쌤이셨거든요. 근데 학교 가기 싫어 죽으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 근엄한 교장쌤도 아침이면 아이고

0: 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혹시 추석날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에 얼마 넣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한 간편 결제 서비스사가 추석 기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을 했대요. 지난해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린 추석 용돈 평균이 21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년 전만 해도 15만 원 선이었는데 그 사이 약 40% 늘어난 거죠.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는 19만 원, 30대가 22만 원, 40대가 24만 원을 드렸다고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뭐 물론 봉투가 두툼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용돈을 챙겨주는 그 마음이 더 고맙게 느껴지실 테니까 올 추석도 형편되시는 만큼 챙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추석을 앞두게 되니까 택배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배송 주소가 잘못됐다거나 과태료가 미납됐다 이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는 수법인데요. 얘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면서 개인정보, 또 금융정보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절대 링크 같은 거는 누르지 말고 정의심 간다 싶으면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실수로 악성 앱을 설치당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해놓고 가까운 이동통신사나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아, 이런 반가운 택배 문자에도 혹시 하고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요 며칠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수로에 약 3.5m 크기의 상어가 헤엄치는 사진과 영상이 SNS에 소개되면서 얘한테 북항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졌대요. 그래서 북항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됐고 이게 평소보다 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랍니다. 근처 카페는 음료를 받기까지 40분이나 걸려서 카페 사장

님이 일부러 상어를 풀어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까지 생겼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이 북항이를 무태상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수로 안에서 새끼를 낳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북항이 덕분에 관광객도 몰리고 주변 상인들도 활짝 웃고 얘가 진짜 효자네요. 자, 그러면 저칼로리 퀴즈 오늘 드립니다. 상어 그러면은 뭐 저 같은 세대는 다 조스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75년도에 개봉한 영화지만 정말 뭐 이 감독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식인 상어에 대한 공포가 제대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조스를 연출한 이분은 이후에 E.T., 뭐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네 정말 뭐 더 이상 네 뭐 감독의 신 이런 호칭을 듣고 있는 분이죠. 이분의 이름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자, Mystery of Love라는 노래, 네,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에 삽입된 곡이죠. 수피안 스티븐스의 음성입니다.

미스터리 오브 러브. 예, 수피안 스티븐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지금 저 막 상어 보러 친수공원에 가려고 세수했는데 9929님 집이랑 좀 먼데라 가끔 가는 곳이었는데요. 너무 핫해져갖고 상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있을래나 북항이가? 자, 그래도 멀리 있는 데까지 가시니까 꼭 재회는 다시 만나는 거잖아. 꼭 네, 만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스킨케어의 주인공들은 3615님 저도 상업으로 부산 갔다 왔어요. 야,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뭐 상어가 나타났대요. 거기도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던데. 두 마리 엄청 커요 거기도. 근데 상어 지느러미가 우리가 조스에서 알던 그런 지느러미가 아니더라고요. 조경희님, 상디의 힘 빠지는 듯한 너털 웃음이 듣고 싶어서 오답으로 스티븐 러브버그라고 적으려다 말았어요. 러브버그. 아, 진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덜 그랬죠. 아우, 걔네들.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2060님. 어제 막 부산으로 내려온 참에 보러 갔는데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포기하고 왔다는. 아이고, 어떡하지? 지금 기대에 차서 가시는 분들이 발길을 돌리실까 내심 걱정이 되지만. 자, 그리고 2284 김은정님께 스킨케어 세트 저희가 소소하지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부산상어 북항이랑 판다공 푸바오랑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늑구 이렇게 셋이 아이돌 데뷔하면 누가 제일 있을 거냐고 투표받고 있는데요. 빵 터졌어요. 1등은요. 늑구예요. 서사까지 있어서 센터상이래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럼 북항이면은 북항이는 관종. 5632님. 네. 대단합니다. 네. 푸바오는 아무튼 지금 국내 거주가 아니니까.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컨트리에 기반을 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애나 그레이브스가 노래한 Made to Love Someone.

0: 캐스커의 소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10월이 되면 곧 캐스커의 정규 앨범을 신보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캐스커 준호 씨를 만나서 그의 명연기를 기대하는 날이고요. 아들이 전역하는 날이라 반차 내고 데리러 간다고 4432님 성실하고 무탈하게 복무해서 주어서 고맙고 대견합니다. 아들, 또 우리 둘이 복닥거리면서 잘 지내자 하셨는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의외로 또 막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네, 제가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사장님이 아, 워낙 경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걸 보니 명절에 보너스 기대하지 말란 얘길까요? 7394님. 아, 뭐 그쵸. 뭐 또 기대 안 하다가 또 오면 더 반가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기대 안 하는 걸로.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잔눈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누룽지에서 보리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11: 5724님께서 안녕하세요, 저기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미니에는 로그인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상관없지 않나요? 동명이인, 아 하긴 내가 쓴 글이랑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렇죠? 5724님 듣고 싶어 하신 보스동 쿨러의, 보스동이 이게 부산에 있는 동네죠? 보스동 쿨러의 0308 노래 가사 보면은 이 번호의 의미를 알 수 있으려나? 귀 기울여 들어보고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0: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종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진짜 제가 듣고 싶어서 생각을 떠올려버린 노래인데요. 스틸리댄이라는 그 미국 출신 밴드가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은 오늘 소개해드릴 도널드 페이건과 월터 베커라는 두 뮤지션이 만든 팀이고요. 그래미도 많이 수상하였고, 다른 걸 떠나서 그 녹음실에서의 어떤 완벽함 같은 걸, 특히나 이 두 멤버의 어떤 철학이, 그래, 녹음실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 네, 어떻게, 뭐, 물론 라이브도 잘 하십니다만은, 아주 뭐, 세션 기타리스트를 한 곡에 이 사람도 치게 하고, 저 사람도 치게 하고,

0: 네. 어떤 곡은 높아서 못 따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멜로디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르겠어요, 중간에. 도널드 페이건의 맥신. 김호중 님이 덕분에 오랜만에 들어요. 땡큐입니다. 라고. 도입부부터 소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098님. 노래 듣다가 이런 음악이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3726님.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어떤 사람의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브라움스 안마 의자와 함께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9: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8: 1일 1짬뽕 오케이?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내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어떤 사람?

0: 자, 어떤 사람 A. 자, 이 코너를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 김현주 씨,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유, 이게 명절 앞이라 오늘 오실 때 좀 차도 막히고 그러셨을 텐데.
2: 막히셨어요?
1: 생각보다 별로 안 막히던데요.
2: 아, 진짜? 오,
1: 네네. 로비에 가만 앉아 있다 왔어요. 아,
2: 또 얼마나 일찍 오신 거예요?
0: 오, 되게 일찍 왔더라고요.
1: 네, 이번에도 한 네,
0: 30분 정도.
1: 항상 30-4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요.
0: 멀리 사는 친구들이 항상
1: 네, 어쩔 수 없어요.
0: 학교에 네. 예, 일찍 오고. 윤주 씨는 어떠셨어요?
2: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제가 요새 그 어제부터 네. 갑자기 평소 때 오는 시간에 하니까 네. 좀
2: 엄청 막혀요.
0: 네, 쪼달리게 도착을 해가지고

0: 라디오 들으라니까 짜증냈어요.
1: 남편분과 전화 거의 안 하시고 라디오 들으라는 말에 짜증을 냈다면 네, 어떤 사람의 이로 사연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나 찔끔했어. 나 같아도 이랬을 것 같아.
1: 아 정말요?
2: 섭섭했을 것 같아.
0: 라디오 들어봐 이러면?
2: 어 아니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0: 그 얘기를 먼저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니, 아니 그럼 그, 이 시간에 무슨 밥을 먹어요?
1: 재밌는 걸 공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네. 좀 재밌는 쇼츠나 릴스 같은 거 있으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그 링크만 계속 보낸대요. 연인들 사이에.
0: 맞아 맞아. 네.
2: 설명 없이?
1: 네. 네
0: DM으로도 친구들끼리 그렇게 그렇죠. 보내기도 하고.
2: 아 근데 뭐.
1: 1102님 네, 웃으면서 사연 듣고 있었는데 사장님 전화 오니 짜증나네요. 아우 하셨어요.
0: 아, 이 코너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아,
1: 그래서 짜증난 분 큰일 났네. 같다고. 아.
2: 좀 집중을 요하긴 하죠.
0: 네. 맞아 맞아.
2: 저희가 뭐 전문 연계자도 아닌데 네. 이렇게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아니 근데 7857님이 준호 씨 목소리가 배우 홍경님을 닮았대요.
0: 우와. 이거 듣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들려요.
1: 영원히 안 찾아보시는 걸 아, 추천드립니다. 네.
0: 아, 근데 느낌이 있어요.
2: 느낌이
0: 진짜.
2: 있어요. 홍경 배우 요새 아주 대세
0: 엄청
2: 중에
0: 핫하죠. 그죠? 연기도 잘하시고.
2: 약한 영웅 원에 나왔었던가 그래요.
0: 투 아니에요? 원이었나?
2: 원인
0: 걸. 원, 투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2: 네. 아무튼 안 그럴 것 같은데 근성 있는 역할.
0: 맞아 맞아 맞아.
2: 맞아. 자 오늘 작가님이 지금 벌써 긴장되셨어요. 저희가 사연을 소화를 시간 안에 못할까봐.
0: 아니 이럴 거면 좀만 짧게 써주세요. 진짜 너무 길어.
2: 자 아무튼 오늘도 소개된 분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을 우와. 준비하고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양천구에서 익명을 요구해 주신 N님의 사연인데요. 자 BGM과 함께 시작할게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매일 등하굣길에 마주치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파란 명찰을 달고 있는 걸 보니까 2학년인가 봐요. 도시락통을 윙윙 돌리면서 떼지어 다니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무척이나 튀었어요. 우수에 찬 눈빛, 늘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어느 순간 저의 등하굣길은 그 오빠 뒤만 쫓았습니다.
0: 그 오빠다. 오빠, 오빠.
2: 그 오빠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제가 고도 근시라서
1: 아이고.
2: 이름표 속의 이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타는 버스를 한번 따라 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옆자리에 서면 오빠의 이름표는 볼 수 있겠지 하면서. 하지만 현실은 저기 학생들 좀만 더 들어갑시다. 예? 아이고 저 다른 학생들이 못 타잖아. 학생들 참 그 이기적이네.
0: 그나저나 오빠는 어딨지?
2: 오빠의 이름표는 고사하고 오빠 위치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서커스의 상하체 분리마술의 주인공 마냥 이상한 자세로 서서 가고 있는데 그때 귓가에 들리는 노랫소리.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이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0: 그럼 이 가방 뒤에 오빠가 있다는 얘기? 두근두근두근두근.
2: 그랬습니다. 이 노래도 오빠의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렇게 만원 버스 안에서 오빠와 이어폰을 나눠 낀 것 마냥 이 노래를 들으며 달렸고 그렇게 첫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반은 오빠네 반과 체육 시간이 같았는데 유일하게 오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3: 야 여기 여기 마이볼 마이볼 에잇 슛 골.
0: 아 남자 주인공 만화 더빙톤이에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제가 보는 만화는 이래요.
2: 역시 첫사랑답게 그 오빠 운동도 잘했어요. 근데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그 오빠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0: 야 뭐야 너 저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2: 누구?

0: 지수 오빠? 저 오빠 우리 동네 사는 오빠인데 왜?
1: 저 오빠 이름이 지수야?
0: 어, 김지수. 왜, 왜?
1: 김지수. 여자 이름 같다.
0: 김지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아니,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오빠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새벽밥을 먹고 오빠가 사는 동네로 버스를 타고 가서 정류장에서 오빠를 기다렸어요.
2: 아이고.
0: 그렇게
3: 아이고 뭐야.
0: 그렇게 오빠랑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에 왔고 어떨 때는 오빠를 놓쳐서 지각을 하기도 했고 버스 환승도 없던 시절이라 버스비로 용돈을 다 날리기도 했고 급기야 친구의 부추김에 오빠한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1: 저기 오빠.
0: 지수 오빠는 늘 귓구멍을 막고 살았기 때문에 편지를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3: 저기요. 이봐요.
2: 어, 깜짝이야.
1: 오빠 이거 받으세요.
2: 이게 뭔데?
1: 아 몰라요.
0: 편지와 선물을 주고 냅다 뛰어갔는데 하필이면
3: 아이씨 오르막. 아 내리막으로 걸렸어야 되는데 아 피만 나. 피 왜?
0: 편지를 받은 오빠는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전달했는데 저를 보는 표정은 늘 똑같았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의 페이스대로 달렸죠. 그 당시에는 데이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뭔 너무 14일마다 블랙데이, 로즈데이, 키스데이, 무비데이, 허그데이 그런 거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험 시간마다 응원 편지와 선물 준비하느라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네 산다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윤주야, 지수 오빠가.
3: 지수 오빠가 왜? 나보고 나오래? 학교 끝나고 보지?
0: 아니, 그 오빠네 반 선배한테 들었는데 너가 준 편지랑 선물 다 쓰레기통에 버린대. 그 말을 듣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1: 왜? 왜 그럴 걸 받지를 말지 왜? 아니다, 내가 오빠 손에 쥐어줬지. 그래도 너무해.
0: 근데 다음날 오빠가 보이자 또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싫어하면 끝낼 수 있을 텐데, 미워하면 편할 텐데. 그런데도 이 좋아하는 마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편지는 썼지만 오빠한테 주진 않았어요. 여전히 체육 시간에 오빠를 쫓았죠.
2: 야 여기 마이볼 단독 드리블.
0: 아 준호 이 운동 천재 내가 막아야 돼. 에이 태클.
2: 내 정강이
1: 안돼 오빠.
0: 오빠가 넘어졌을 땐 뛰어갈 뻔했고 어쩌다 오빠가 찬 공이 내가 받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저를 본체 만체 했어요. 심지어 어떨 땐 절 보고
2: 뜨시 개다 개. 야 딴 데로 가자. 딱 마주칠 뻔.
0: 그렇게 날 피해 딴 길로 가는 것도 봤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피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빠가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반 친구와 지수 오빠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수업 시간 내내 울먹울먹했지만
1: 그래 드디어 올 곳이 온 거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첫사랑 끝낼 수 있겠다.
2: 잘한다.
1: 잘된 거야.
0: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으니.
2: 윤주야 지수 오빠.
3: 잠깐만 동성 여자친구잖아요.
2: 저 편견 없는 사람입니다. 네. 톤이 좀 낮은 동성 친구예요.
3: 네.
2: 사귀는 게 아니래. 차였대. 옆반의 상숙이가 찼대. 그래서 지수 오빠 멘탈 너덜너덜하대. 꽃이다 꽃이여. 너한테 그렇게 매몰차더니. 안 그러니?
3: 진짜? 오빠 차였대? 오빠도 솔로 나도 솔로라고?
0: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지독한 짝사랑에 빠진 사람의 사고 회로는 좀 달랐습니다.
3: 야 뭐? 우리 지수 오빠를 찾다고?
2: 왜 글로 가지?
3: 야 윤상숙 나와. 네가 뭔데 지수 오빠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데.
0: 어머 얘 봐라. 야

0: 내가 사귀든 말든 네가 뭔 상관? 아니 네가 사귀던가.
1: 뭐? 야, 너 그렇게 사람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좋아한다니까 네가 이긴 거고 그렇지 막. 어?
0: 너 지금 그 얘기 내가 아니라 지수 오빠한테. 어 진짜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자기 없는 진짜 쩔어.
1: 아, 짜증나. 아 윤상숙 짜증나. 뭐? 아, 그래 사람만 무시한 건 오빠도 그랬지.
0: 내가 상숙이한테 가서 들이받은 얘기는 곧 오빠의 귀까지 들어갔고 오빠는 진짜 제가 더 싫어진 것 같았어요. 그랬겠죠. 그 일로 오빠가 차인 것까지 전교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공부 잘하던 오빠는 역시나 명문고로 진학을 했고 오빠를 따라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안 하던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빠가 그랬대요.
2: 나 걔 우리 학교 들어오면 자퇴할 거다.
1: 어떡해.
0: 다행히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빠는 자퇴도 안 했습니다. 제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한 거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 오빠가 군대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자의 마음이 제일 나약해진다는 군 시절. 진짜 마지막으로 그때를 공략해볼까 했지만 말았어요.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도 만나 연애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지수 오빠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말투가 비슷하면 마음이 가고 웃는 모습이 닮아있으면 괜히 오래 바라보게 됐고요. 하긴 6년 넘게 딱 한 사람만을 좋아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찾는데도 오래오래 걸렸어요. 수많은 계절이 흐르는 동안 굳이 오빠의 소식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젠 아련해진 첫사랑의 기억이건만 아직도 제 아이디엔 오빠가 좋아했던 가수 플라워가 들어가 있고 비밀번호도 오빠 생일이에요.
2: 아 이런 거 좋아.
3: 지수 오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 그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은 누군가에게 많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14살인 나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참 많이 좋아했구나. 참 많이 애썼구나. 그래도 참 예쁜 사랑이었다. 신청곡은 오빠가 참 좋아했던 플라워 노래 중 엔들리스 듣고 싶네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4: 자, 오늘 엔모님의 가슴 아픈, 그래서 야 진짜 중학교 때 만나서 대학교 갈 때까지 짝사랑을 하신 거니까.
5: 그쵸, 그쵸.
6: 이게 몇 년이에요. 와, 참.
5: 이런 짝사랑 없으세요 혹시?
4: 두 분께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데, 짝사랑을 몇 년간 해보셨나요 혹시?
6: 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4: 아, 뭐 총각이 왜?
6: 아, 그러게요.
4: 내가 네, 위험하지.
6: 그러게요.
5: 내가 위험하지.
6: 저도 좀 오래 한 적이 있긴
4: 아,
6: 합니다.
4: 그렇군요.
6: 네. 네. 저희 가사들의 모두 거의 모든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4: 아. 남자가 이렇다니까 다.
5: 여자도 그렇습니다.
6: 그 아까 아, 저 비밀번호 얘기에 제가 야 이거 네. 가사감이다 생각했죠. 아까.
5: 와 근데 나중에 새로 만난 사람이 어 이거 비밀번호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4: 스무드하게. 네. 아니 몰라.
5: 와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아 X의 번호구나.
4: 윤지 씨는 짝사랑의 유효 기간이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5: 저 꽤 길었어요. 저 한 6년?
4: 야, 나 자랑하려는데 아니구나.
6: 보통들 그 정도는 하나 봐요.
4: 제가 4년.
5: 4년.
6: 아,
5: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4: 아니요. 까였어요.
5: 아.
6: 아,
4: 고백은 했는데.
6: 했는데.
4: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5: 아, 막 고3 이런 거였어요?
4: 예, 네, 공부 아니 중2 때.
5: 제가 중2 때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4: 아니요. 중2 때 알게 된 뭐 아... 학생을.
6: 중2 때가 왜 그럴 때가 아니에요? 또 그럴 때는 언제 와요?
4: 그러니까 모르겠어.
5: 지금 40대도 애매하고.
4: 아무튼 약간 철벽녀 분위기여서 아... 그때부터 뭐 그냥 마음만 쭉 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튼 덕분에 딴 데 한눈 안 팔고.
5: 우와 진짜요?
4: 네. 그냥 근데 다 뭐 추억이 되어버렸죠.
6: 긍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래도.
5: 그러게요.
6: 네.
4: 그렇죠. 열나 슬프다.
6: 아까는 다른 글씨였는데 4363님.
4: 네.
5: 8200님 유유유유 사연을 듣는데 제가 다 설레고 눈물 나네요. 자기 덕분에 자퇴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다니 웃기게 써서 그런지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싫으면 그러지?
6: 그러니까. 아니 보통 무관심하거나 네.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보통 이 짝사랑 상대의 특징인데 이분은 싫어하잖아요.
5: 그러니까.
4: 그게 아마 자기가 누구한테 좋아하다 까인 거를 네. 이 N

0: 부모님 덕분에 학교에 아. 소문이 다 나갔고 창피해서 더 그랬나?
1: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는 없잖아. 솔직히 집에 가서 버려도 되고.
0: 아니지. 버릴 거면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버리면 되잖아.
0: 맞아.
2: 그러니까 굳이 학교에서 다 보라는
1: 소문 나게.
0: 아, 그건 좀 너무 잔혹하다.
2: 에이. 잔혹한 거죠.
0: 진짜. 아무튼 오랜만에 아련한 짝사랑 사연 좋아요. 김순영님.
1: 오늘도 상대의 연기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상숙이.
1: 상숙이. 구륜이구님.
0: 내가 왜?
1: 많이 새침하네요. 인기 많겠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 보였다니까요.
2: 상숙이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가르마한 8대 1로 해가지고 핀 딱 꽂고.
2: 쩔어. 이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2: 7344님. 저 지금 버스인데요. 버스 기사님 목소리 진짜 리얼했어요. 뒤쪽인데 더 들어갈 뻔.
1: 그리고 아까 낑겨 있는 저희의 연기도 괜찮지 않았나요?
0: 아, 오늘 두 분도 아주
1: 진짜 낑겨 있었어요.
0: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명찰 얘기하면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거 교복 입으면 제일 하자가
1: 네.
0: 명찰에 자기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되니까
1: 왜요?
0: 내 이름 공개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2: 아.
1: 근데 윤상 이름 너무 예뻐가지고 좋았을 것 같은데
0: 아니 딱 그 무렵에 네. 이윤상군 유괴 사건이 있어서
2: 맞아요.
1: 아, 그랬구나.
0: 그래서 사실은 짝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머리가 되게 긴 제가 가는 쪽 반대편의 여중이었어요.
1: 아.
0: 연희 여중 있는 그 언덕인데 꼭 거기서 머리 엄청 긴 여자애가 그 아무튼 뭐 귀여워서 내가 가면 힐끗 쳐다본 적은 있는데 갑자기 내 명찰을 딱 보더니 이거 웃는 거야.
1: 헉?
0: 거기 빈정이 확 가가지고.
1: 어머.
0: 아무튼
1: 그걸 보고 왜 웃어?
0: 아니 한참 막 그 시끄럽고.
1: 그래도 그랬으니까. 걔도 웃기다.
0: 그러니까.
1: 아유 참.
0: 아이 13살 뭐 열.
1: 그래도 그래도. 참나.
0: 철이 없는 거지.
1: 참나.
0: 그래서. 아니 진짜 그 명찰 그거는 남이 보면 내 이름 다 아는 거잖아.
2: 요즘은 안 그런가요?
1: 요즘도 하고 다니잖아요.
2: 요즘도 명찰 하고 다니나요?
0: 그걸 모르겠네.
1: 그냥 학교 나오면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 학생 뭐 군인 그렇다 갈리지 않고 옷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저는 예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0: 뭐 군인은 어쩔 수 없다 해도
2: 근데 보통 이제 막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꼭 옳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성만 써 있거나
0: 아 그치 맞아
2: 네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풀네임이 다 써 있는 게 조금
0: 우리는 풀네임 해봐 세 글자니까
1: 그치. 그럼 닉네임 같은 걸로 하는 게 나을까요?
2: 아이디
0: 그래 아이디 아니 근데 아무튼 사복화 되면서 그게
1: 아,
0: 잠깐 사라지긴 했지만
1: 네.
0: 교복에는 무조건 명찰 갖다 박아야죠.
1: 그쵸.
0: 자, 14페이지 중간에
1: 다 같이 14페이지 또 피했네 사람들.
0: 네, 네. 윤주님이
1: 아 제가 할까요?
0: 네.
1: 6년 짝사랑 오늘 지금 주제가요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6년 짝사랑 훗 가소롭다 나는 더 긴 시간 좋아했다 나의 장기 짝사랑 보내셔도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그토록 오래 좋아했는지 쌍방사랑으로 왜 가지 못했는지 등등 여러분의 짝사랑 스토리 기다리겠습니다.
2: 소개되신 분 중 5분 뽑아서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리고요. 공짜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6년이면 이거 이기기 힘든데 나는 6년보다 더했다도 괜찮고 아니면 뭐 아무튼 그렇게 너무 애틋하게 쌍방이 되지 못한 분들 지금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문자나 네 저희 그
1: 미니로
0: 사연 주시면
1: 지금 아직 사연에서 못 나오고 계세요.
2: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데.
1: 상숙.
0: 네, 윤정원님이 저의 짝사랑했던 그 누나의 노래방 애창곡 박하요비의 라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반했는데 미모에 노래 실력까지 있던 누나는 역시 인기가 많았고 저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라면서 그치 이쁜데 노래까지 잘하면 참 다가가기 힘들죠.
2: 근데 짝사랑 받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누가 봐도 매력 있고
1: 맞아.
2: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 선택하는 입장이잖아요.
1: 아까 상숙이 목소리 들었죠.
2: 그렇죠. 그러니까
0: 나 아까 저기

0: 욕할 뻔했잖아요 거기서.
1: 맥소드 장난 아니세요
0: 아니,
1: 지금?
0: 아니 거기 뭐였지 대사가?
1: 거듭 찾아보신다.
0: 아니 거기서
1: 작가님 다음부터 이런 사연 꼭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신데. 아,
2: 자기 연민 쩐다.
0: 아니 개쩐다 할 뻔했어요.
2: 하셨네요.
1: 결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0: 아, 속 시원해. 하고? 이거 거기 왜 라디오는 이런 얘기 못하게 하는 거야.
2: 하고야 말았네.
0: 그러니까. 자기 연민 개쩌는.
2: 부장님 내려오고.
1: 오늘도 내려오시겠네요.
2: 피디님이 올라가든가.
0: 아, 후자로 하면 좋겠다. 자, 그 누나가 잘 불렀던 박하여비의 노래입니다. 라이.

0: 우리 윤정호님이 짝사랑했던 그 누님의 애창곡 박하엽이 라이였습니다.
1: 와,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했다고요?
0: 아우, 박하엽이 장난 없죠.
2: 왜, 아니 그 짝사랑 누나가
1: 짝사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0: 설마 그럼 데뷔했겠지.
2: 아니 근데 짝사랑하면 그렇게 네. 들릴 수 있어요.
0: 아 맞아. 아,
1: 그치 네. 그치 맞아요.
0: 맞아. 네.
2: 박하엽이 씨만큼 못했더라도 자기 귀에서는 더 잘하는 분. 그 맞아요. 세이렌이지 그냥.
0: 그치. 하긴 나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막 2학년 때 네. 파고다 공원에서 거기 밤하면 거기 가면 이제 메탈 밴드들
2: 많죠.
0: 막 이름도 네. 알 수 없는 무명의 근데 그 형들 일단

0: 무서울 수
1: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2: 자,
1: 4215님. 네. 네. 제 짝사랑은 초등 5학년 때 전학원 아이였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0: 아, 그럴 수 있지.
1: 아들 이름을 그 아이 이름으로 지었어요.
0: 아, 좀 무섭다.
1: 남편분도 알고 계십니까? 성민아, 잘 지내고 있지?
0: 이건 좀 아들 이름 부른 거잖아.
3: 와.
0: 근데 그만큼 뭔가 반듯하고 공부 잘하고 멀쩡한 아이니까
3: 그렇죠.
0: 네,
1: 좋은 성민이 이름. 좋은 이름이기도 하고.
0: 그렇죠.
3: 되게 잘 정리해 주신다. 멋지다.
1: 여러분 지금 민족 명절 다가오고 있어요. 네. 가족의 화합과 화목을.
0: 분명히 남편분도 알고 계신.
3: 모르지 않겠어요. 내가 첫사랑이었던 사람 이름으로 지을까? 뜻을 잘 이렇게 넣겠죠.
1: 빨리 다음 사연 읽어보세요.
0: 박땡정님 사연 윤주님.
3: 네, 제가 100kg 정도 나가는 거구였는데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께 반했지 뭐예요. 오.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며 6개월에 걸쳐 40kg를 뺐는데 청첩장을 주시더군요. 결혼식 축하해드리고 뷔페에서 폭식했어요. 와, 대단하다. 가셨네.
0: 야, 이거는 40kg를 뺐는데
3: 6개월 만에.
0: 와.
3: 아, 근데 너무 감사하죠. 결국에 이제 내 몸이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0: 근데 그렇죠. 그거 전에 몰랐나? 그 낌새 같은 거를.
3: 아니, 근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 저 뭐 운동하면서 저 하나, 둘, 셋, 저 결혼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1: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실패한 사랑이긴 하지만 짝사랑의 긍정적인 역할 같기도 한 게
0: 승기는
1: 이게 정말 뭔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맞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결국은 아, 저 사람 눈에 내가 안 차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하긴.
3: 맞아. 수학 선생님 좋아해서 수학 좋아하고 이렇게 과목까지 좋아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1: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0: 안 되는 거 안 되던데.
3: 그렇죠. 그냥 뭐 좋아해졌다.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1: 0428님. 네.
3: 또 넘어가.
1: 전 첫사랑 오빠한테 고백하려고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용기를 하고 있죠.
0: 해줘.
1: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걸 보고 답답하다고 시키지도 않은 대리고백을 한 거예요.
0: 아, 이럴 때 입이 간질간질하지. 이럴 때.
1: 제 친구가 오빠 엄청 좋아해요 이러면서요. 근데 그 오빠가 네 친구 싫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영고백 1차임 당했습니다. 10년 짝사랑했대요.
0: 와.
3: 아, 난 이런 친구들 싫더라. 근데
0: 이건 염장 나는 거예요.
3: 맞아.
0: 소금에 절이고 있지. 진짜
1: 쓸데없는 우지라.
0: 그러니까
3: 말 안 했으면 반이라도 갔지.
0: 그러니까 말 안 했으면 진짜로. 진짜.
3: 김남미님, 저희 집이 짝사랑 최적화 상태였어요. 하숙집을 했거든요.
0: 이야.
3: 우와. 대학생 오빠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대학생 여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면 또 다른 대학생 오빠가 들어오거든요. 늘 환승 짝사랑 가능.
1: 와, 긍정적이다.
0: 하숙집 대박이네.
1: 하숙집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0: 올해는 또 어떤 오빠가 올래나. 야, 진짜 대박이다.
3: 이런 소설도 많이 있는데 진짜.
1: 한 3월쯤 되면 두근두근 하겠어요.
0: 그러니까. 아유, 그 접으셨나? 접으셨나? 자, 전 하필 체육쌤을 좋아해서 남들 구경수 공부할 때 윗몸 일으키기 2단뛰기 연습했습니다.
3: 아, 좋죠, 이것도.
0: 네, 건강을 위해서. 3641님.
1: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구경수보다 네. 건강이 더 중요한 거.
0: 아, 내가 아까 뭐 하려고 했냐면 수학선생님이 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3: 네.
0: 아무튼 저한테 되게 공부 잘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나 봐.
3: 네.
0: 그냥 내 수학 점수를 보시더니 그 볼을 꼬집으면서 야 임식이야 너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그게 기폭제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3: 안 할 수 있지 뭐.
0: 나는 그래 나 이래.
3: 역시
0: 뭘 기대한 거야 나한테.
1: 그게 나야.
0: 그게 나야.
3: 디시즌 위해야죠.
0: 야, 남편이 17년 짝사랑한 거 대박이라고.
3: 6901님이네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고1 때부터 34살까지 저만 좋아했던 그 아이. 친구로 어울려 다니며 제가 소개팅 가도 바깥에서 기다렸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제 남편이 됐고 결혼 12년 차 아들만 셋 낳았어요.
0: 우와.
3: 제가 너무 이뻐서 좋았대요.
0: 지금은?
3: 지금도 예쁘겠지. 왜 그래요 진짜.
1: 남편분 사연 주세요.
3: 17년. 와 진짜 멋있다.
1: 야, 이거 대박이다.
0: 근데 이건 이 남편분의 승리다.
1: 승리다. 진짜 이건 인간
3: 근데
1: 승리다.
3: 근데 그 차태현 선배님도 그분도 저기

0: 첫사랑이란 결혼하셨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2: 어. 진짜 그렇게 네, 들었어요. 네. 오, 몰랐네.
0: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그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멋있어요.
1: 근데
0: 진짜.
1: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얻은 사랑은 계속 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2: 아닐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왜 이렇게 또 그래요?
1: 아니었어요?
2: 내가 광고 나갈 때 둘한테만 얘기해 줄게요.
0: 아싸, 광고
1: 듣게요.
0: 아싸.
1: 예.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아까 아들 이름 첫사랑으로 지으셨다고 했던 분, 당연히 남편도 알죠. 합의하에 지었어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4: 아, 분명히 그 친구가 되게 멋있는 친구였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3: 남편이 참 관대하시다.
4: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승리는 남편이에요.
5: 그렇죠.
4: 결국에 맞아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
3: 하긴. 네. 그러네. 네.
5: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과거에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건 지금 내가 만나는 건 너잖아 라는 스탠스로 대하는 것 같아요.
4: 오늘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5: 안 그러신가 봐요?
3: 집에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4: 저도 있어요.
3: 아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떤 뭐 예, 안 듣고 있길 바라야지.
5: 여러분, 민족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 자, 윤주 씨가 1489님 신청곡으로 끝곡 해야 될 것 같은데.
4: 아, 네네.
3: 사연. 예,
4: 좀. 1995년도 어느 가을 저녁 영등포 어느 작은 선술집. 복학생 선배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배의 따뜻한 웃음을 승낙으로 착각하고 썸만 타다가 외사랑으로 끝이 나버렸네요.
5: 아, 주사가 웃는 거였나 봐요.
3: 그러네.
4: 주사였어?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술 마시고 선배와 손끝 달락말락하면서 밤거리를 걸었던 좋아.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야, 이랬는데
3: 초속 50m야 뭐야.
5: 또 5cm 초속 50m 초속 50m 너무 빠른데.
3: 그래.
5: 그럼 플랫인데.
4: 50m
3: 초속 500km 나 영화 하나 찍어야 되겠다. 초속 500km
4: 안 보여.
3: 안 보여.
4: 태풍이야. 그렇게 사랑은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3: 자, 1489님 전람회 취중진담 신청곡 오늘 끝곡입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정말 멋진 활약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3: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위기가 기회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고려 말 관직에서 쫓겨난 정도전은 9년간 야인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백성을 만나 새로운 나라 조선의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위기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FM 102.3

가르츠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밖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그게 참 듣기 싫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말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누가 밥 먹어 해준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습니다. 혼자 치웁니다. 그리고 혼자 설거지하면서 생각합니다. 엄마가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작별을 한 프린스의 I feel for you.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고. 난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 마음 알아줘. I feel for you.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네. 문세 오빠, 아침을 안 드셨나 봐요. 아니요, 저 혼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설거지까지 하고 왔다고. 응?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엄마들은 빵 먹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브렉퍼스트 먹자 그러겠지. 김주원 씨, 이 방송을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하는데 아들 밥 먹어 하면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합니다. 지가 뭘 알아서 한다는 걸까요? 참, 아들 밥 먹어 이 소리가 영원할 줄 아세요? 그 어린 꼬마들은 그냥 노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겠지만 철 들고 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정겨운 소리인지 이제 머지않아 그런 소리도 끊기고 이제 아내가 차려주는 식탁에 앉아서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그냥 미리 기다리듯이 뭐 그럴 때가 올 텐데 아유. 아침 풍경이 각자 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디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막 두런두런 얘기꽃을 피우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아침의 풍경이 그려지고요. 뭐 물론 좀 다소 좀 바쁘고 부산스럽고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막 식사하고 오늘은 뭐 할 거야 아들 뭐 너는 오늘 뭐 학교 가서 뭐 시험 잘 보고 뭐 이런 서로의 덕담과 격려가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혼자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엄마 생각하고 눈물 버튼 한번 찍 예 누르고 뭐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침마다 새로운 날씨와 함께 새로운 소식이 도착해 있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소식인데 어제 저 수영 남자 자유형 50m에서 우리나라의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 획득. 그래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5, 은메달 3, 동메달 15. 아, 동메달이 15개야. 아, 요게 다 금메달로 바뀌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그 얼마나 큰 쾌거입니까,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고 오늘도 배드민턴, 배구, 농구, 또 펜싱 아주 다양한 경기가 각 구장마다 펼쳐질 텐데 사실 제 마음은 오늘 저녁 7시에 있어요. 예, 남자 축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네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한판 승부. 무승부만 해도 우리나라가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왕이면 시원하게 이겨주는 게 좋겠죠. 예.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때로는 슬픔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음악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문세 선곡에 몸과 마음을 맡기셨겠지만 오늘 뭐 유난히 나는 이 음악이 땡기네 이 음악을 갑자기 듣고 싶네 하신 게 있으시다면 우물정 8000번 샵 8000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 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미니 메시지로도 함께 참여를 권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부, 2부는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베스트 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 아우터,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올드 프레쉬, 노무법인 폐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니!

0: 용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아침 음악회에 온 듯 아주 황홀합니다. 최성아 씨. 이지혜 씨는 가을의 전설이던가? 땡. 가을의 전설 아니고 흐르는 강물처럼. 테마곡이죠. 이 영화에도 브래드 피트가 나오긴 해서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 음악은 우리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는 아주 명대사를 남긴 영화죠.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그 마크 아이샴이 작곡하고 지휘한 그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메인 테마곡을 감상하시고 이어서 들으신 음악이 All I Ask of You. 예, 오페라 유령 중에서 남녀 주인공이 부른 그 듀엣곡이죠. 조시 그로반과 켈리 클락슨의 버전으로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아침 음악회. 예전에 진짜 아침 음악회 몇 년 동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악을 들으면 음악회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는, 그 콘서트 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곡을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좀 이게 프로그램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아침 음악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 문득 하게 되는군요. 11시 20분 넘었었습니다. 김수경 씨 남편이 예초 작업하다가 말벌에 물려 응급실에 다녀왔네요. 말벌 그게 그 조그만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우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 아,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면 큰일 난 거였네. 그렇죠? 예초 작업 뭐 한참 그 명절 앞두고 여기저기서 많이 할 텐데 이게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하셔야지 이거 지금 정말 큰일 납니다. 이맘때 말벌의 공격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 예, G-Dragon의 무죄입니다.

제목이 없는 무죄. 지드래곤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2부에서 전해드릴게요.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유난히 듣고 싶은 음악, 그냥 유난히 땡기는 음악들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2부에서 여러분의 신청 음악을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샵 800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혼자 서울 여행을 하는데요. 어젠 해방촌을 다녀왔는데 마치 다른 나라 온 듯 너무나 묘한 곳이더라고요. 이래 봬도 서울살이 50년째인데 세상에. 문세님은 해방촌 가보셨나요? 김성경 씨. 저도 가봤죠.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리고 옛날과 지금이 묘하게 교차되는 그런 동네가 참 많아요. 특히 종로 쪽에 가면은 더하고 그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영국에서 뽑은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종로 삼가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 1호, 3호, 5호선이 지나가는 종로 삼가, 거기.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필수 여행지로 꼽힌다는. 먹거리가 아주 다양하고 볼거리도 전통적이고 또 현대적인 이런 게 교차되는 종로 삼가. 세계에서 1위라는 그런 정도로 서울이 곳곳에 너무너무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가 많다.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것. 거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조지 벤슨, 로버타 플렉의 You are the love of my life. 예, 들으면서 2부 준비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 걸 관계의 타임머신이라고 해야 할까? 나이도 먹고 승진도 하고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참 많은 게 변했지만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과의 모임에 가면 그 문을 열고 탁 들어서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간다. 야, 야 춘성아, 아, 아이고 오랜만이야. 밥은 얻어먹고 다니냐 자샤? 요즘 가끔 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다들 중늙은이가 됐지만 뭐 아무개야 아무개야 뭐 어릴 때부터 함부로 이름 부르면서 서로를 대한다. 누가 사장이건 누가 백수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왜?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니까. 나도 뭐 밖에서는 제법 인기도 많고 나이도 많은 가수지만 우리 누나들한테는 그걸 알아주지는 않는다. 누나들 눈에는 아직도 내가 문세야 노래 좀 하나 불러봐 오래간만에 그러면 응 누나 하고 발딱 일어나서 노래를 했던 그 시절의 문세로 보이고 나 역시 누나들 만날 땐 계급장 다 떼고 막내로 돌아가는 그 마법? 그 마법 같은 시간을 이제 곧 추석에 우리 모두 겪게 될 거다. 내가 얼마나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었는지 다 아는 사람. 나의 코 찔찔이 울보 시절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나이가 며칠간 간에 휴지 깔고 숟가락 놓고 물 따르고 그러는 거다. 이번 금요일 추석날 추석 특집으로 신승훈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신승훈이 데뷔하기도 전에 내 공연 코러스 알바하러 왔을 때부터 보고 지냈으니 뭐 지금은 뭐 발라드의 황제니 뭐 황제의 하랩이라고 해도 내 눈에는 그냥 신승훈이다. 듣고 있냐 신승훈? 자샤. 나를 그냥 나로 봐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Girl.

신승훈 씨의 엄마, 신승훈 씨의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뭐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음식을 해다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음식 맛이 썩 좋지를 않아서 신승훈 씨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그 유일하게 하나 정도 맛있게 하는 음식인데 그것만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꿋꿋하게 대전의 음식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그런 그 일념으로 신념을 갖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음식을 퍼나른다는 그런 얘기. 명절만큼 기다려지는 신승훈. 이번에도 대본 없이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 무슨 대본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뼈대 있는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다 보면 대본 없이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뭐. 그렇게 덥더니 언제 이렇게 가을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5371님의 신청곡부터 시작할까요? Lee Astley, When I Fall in Love.

Rick Astley, When I Fall in Love, 5371님의 신청곡, 0816님의 문자 메시지는 유학 중인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잠시 귀국했었어요. 일주일 짧게 지내다 돌아가기 직전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저희 부부를 잠시 부르더니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승낙을 해 주시겠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허락하면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참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묘했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우리 품을 떠날 시간이 왔나 봅니다.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7421 휴대폰 쓰시는 분, 추석 연휴 기간에 물류창고 상하차 알바를 하게 됐어요. 알바비 나오면 추석 조금 지나 부모님 선물 챙겨 고향에 가려고요. 아유, 갑자기 찡하다. 아유, 착하다. 기특하다. 이런 자식이 또 어딨나. 그 힘든 일 상하차 알바하고 그 나오는 알바비로 선물 챙겨 고향 간다는 이분의 신청곡은 영화 탑건 2 OST 가운데서 원 리퍼블릭이 노래하는 I Ain't Worried.

이가 한 시간 내내 내 마음에 머물고 있네요. 제 출산을 앞둔 시점에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엄마가 저를 위해 마지막 힘을 다 쓰면서 기다려 주신 걸까요? 제가 아기 낳기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일주일 뒤에 엄마가 떠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 휴대폰 컬러링에 있던 쉬리의 주제곡 When I Dream을 신청합니다. 캐롤 키드의 노래 신청하신 9396님.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

0: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김은화씨가요, 보일러 공사 중인데 라디오를 좀 크게 켜놨더니 연세 지긋한 그 기사님께서, 아니 이문세씨가 아직까지 방송해요? 라디오도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다 하십니다. 그럼요, 제가 잠시 라디오를 떠나 있었다는 얘기는 비밀. 매일 오전 11시 12시까지 연중무휴 91.9MHz 또 미니 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안녕하세요, 남규리입니다. 정의가족 456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대사가 나왔었는데 정의에 강추해봅니다. 추억이 뭐 별건가, 사는 게 다 추억인 거지.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날들 매일매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인 거지. 맞아요. 어디 멀리 색다른 장소로 여행을 가고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추억이 쌓이는 게 아니죠. 가족이랑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친구랑 수다 한 판 지인하게 떠는 것도 다 뜻깊은 일이고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다시는 오지 않을 2026년 9월의 추억 만들어 보실래요?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0: 저도 스페셜 DJ가 지금 이틀째예요. 괜히 한번 의미 부여를 끼워 맞춰봤습니다. 오늘도 일찌감치 출석 도장을 찍어주신 정예 가족들 정말 많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925님, 혼자 드라이브 하다가 눈앞에 기사식당이 보여서 즉흥으로 들어왔는데 돼지불백이 너무 맛있어서 행복합니다. 규리 씨는 혼밥 잘하세요? 혼밥이요? 근데 사실 저도 기사식당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그 경복 아파트 있는데, 기사식당 돈가스 집이 있는데, 혼자 가서 그 싱싱하게 주시는 고추가 있거든요. 그걸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서 혼자 먹고 오곤 합니다. 그리고 혼밥은 되게 잘해요. 어릴 때부터 혼자 막 순댓국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친구가 전화 와서 뭐 하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 순댓국 먹고 있어. 이러면,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혼자서 밥을 먹는 걸참 잘했어요. 혼자 밥 먹으면 왜 신나잖아요. 보고 싶은 거 보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네. 그리고 1388님, 냉장고 정리 중인데 제가 모르는 음식이 많이 있네요. 저희 집 식구들은 남은 안주를 싸우는 게 습관이거든요. 족발, 노가리, 치킨, 돼지껍데기. 어제 또 남편이 골뱅이 무침을 싸왔네요. 언제 치우나. 규리님은 냉장고 정리 잘 하시나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냉장고를 살짝 열어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희 냉장고에는 온갖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냉장실에도 삼겹살, 냉동실에도 삼겹살, 아니면 우유. 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 정도인데요. 냉장고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게 항상 냉장고에 있는 건 비슷합니다. 삼겹살.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일단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 정리는 근데 한 번씩 해주는 게 너무 좋대요. 오래된 음식은 많이 버리는 게 좋고요. 깨끗한 음식들로 채워놔야 좋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 잘 하시길 바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저한테 큰 힘, 그리고 든든한 뒷배가 되니까요. 쭉쭉쭉쭉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엔 제일 라디오답고 DJ스러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좋은 음악, 재미난 수다가 가득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워킷 안전화.
15: 지워크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프면 서럽지만 못 마치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이 코너가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라고 들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승부욕이 넘친답니다. 보세요. 이런 기사도 났거든요. 저도 모르는 자아가 나와요. 남규리. 승부욕, 형사 본능까지 반전 매력.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약간 많은 분들께서 멍 때리냐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멍을 때리면서 쉬기도 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저한테 주어지면 그때는 정말 저도 모르는 희번덕거리는 눈동자와 함께 막눈광이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무서우니까 눈을 반만 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눈을 반만 뜨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코너를 시작해볼게요. 코너 제목처럼 나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퀴즈 정답은 한 개고요. 단계별 힌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또 힌트마다 걸려있는 선물이 다른데요. 난이도가 높은 힌트일수록 큰 선물이 나간다고 합니다. 오, 저도 한번 맞춰볼게요. 저도 선물 받고 싶거든요. 그럼 우와, 녹염 홍삼 세트가 걸려있는 난이도 상.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2026년 9월 20일자 기사. 레이스 입고 랩 니트 걸치고 가을 패션까지 번진 이것. 무드는요? 2021년 4월 22일자 기사. 이것 타는 76세 할아버지 박인환. 댓글 봐. 나보고 귀엽대. 2021년 7월 1일자 기사. 남규리 인형 비주얼 우월 비율. 이것 타는 천사. 첫 번째 기사만 보면 정답이 패션과 관련된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는 배우 박인환 선생님 인터뷰 기사인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은 저와 관련된 기사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어떤 연관성인 걸까요? 벌써 정답 알아채신 분들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나 혼자 푼다 코너 제목답게 미니 게시판 힌트 없습니다. 문자로만 정답 받을게요. 그럼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베이비북스의 인형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인형 듣고 오셨는데요.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세트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와! 네, 계속해서 나 혼자 푼다. 이번엔 난이도 중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빌리 엘리엇, 도슈즈. 저의 달콤한 ASMR 목소리 듣느라 힌트 놓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래도 저는 감이 좀... 전 잡힐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열려있고요. 이번에 맞추신 분들께는 곱창 막창 세트 드립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신화의 T.O.P 듣고 오겠습니다.

0: 신화의 T.O.P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세 분 뽑아서 곱창 막창 세트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쉬운 난이도 하 힌트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들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효과음으로 가려진 단어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PD님 드라마 명장면 힌트 주세요.
1: 연습은 하니? 죽도록 하는 거야?
2: 당연하지!
1: 근데 네 발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이뻐?
3: 뭐라고?
1: 하는 사람들 발은 발톱이 수십 번이나 빠지고 뼈가 이리저리 튀어나 사람 발로도 짐승 발로도 안 보이던데 네 발은 왜 평생 한 번도 물집 안 잡혀본 발 같아? 연습 안 하지? 썩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 꿈 같은 거 없는 거지? 작정도 계획도 없지? 아무 생각 없지?
0: 이 드라마는 정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문근영 씨의 뼈 때리는 페트 폭행 대사가 인상 깊었던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속 명장면이죠. 아, 저 이 장면 수도 없이 돌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짤로 이렇게 쇼츠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 볼 때마다 정말 앙상블 속에서 나오는 피 튀기는 그 연기 열정도 느껴지고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이번에 맞히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만 뽑아서 기미관리 세럼 보내드립니다. 그럼 정답 받는 동안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OST의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듣고 올게요.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듣고 오셨고요. 그럼 나 혼자 푼다 정답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발레였습니다.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발레를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발레는 춤을 추다라는 의미

0: 의미를 가진 발라레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궁정 연회에서 탄생한 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 상 힌트에서 드렸던 기사들. 2026년 9월 20일자 기사, 레이스 입고 랩니트 걸치고 가을 패션까지 번진 발레 무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요즘 레이스와 플랫슈즈처럼 발레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들어간 일명 발레 코어룩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2일자 기사, 발레하는 76세 할아버지 박인환. 댓글 봐. 나보고 귀엽대. 제가 여기서 약간 헷갈렸어요. 네, 당시 아 맞네요. 배우 박인환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던 드라마죠. 나빌레라 출연 당시에 난 기사입니다. 맞네요. 송강 씨도 함께 출연했었는데 발레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저희 발레 선생님께서 여기 출연하셨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게 2021년인지 깜빡하고 있었네요. 특히 박인환 선생님은 당시 76이라는 나이에 발레에 도전해서 반응이 뜨거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2021년 7월 1일자 기사, 남규리 인형 비주얼 우월 비율 발레하는 천사. 네, 기사 제목이 참 민망하지만요. 인별그램에 올렸던 제 이야기네요. 또 예전에 관찰 예능에서 발레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발레는 제가 그 나탈리 포트만의 그 블랙스완이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어떤 작품의 로망이었어요. 사실 제가 20살 중후반쯤에 나왔던 작품인데 언제나 그 영화를 매번 봤거든요. 매년 봤는데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발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발레를 꼭 배워야겠다 해서 이렇게 7년 동안 하다가 또 스케줄이 있으면 못하고 하다가 실력은 잘 늘지 않은 채 7년이란 시간을 배웠는데요. 네, 참 발레를 통해서 또 예전 생각도 나고요. 오랜만에 저 남규리의 승부욕 돋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MBC
1: FM for you.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박찬욱 감독이 알아본 불세출의 라디오 천재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곡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차고 흥겨운 라디오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진짜 어쩔 수가 없다.
0: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사연이 도착했어요. 4001 어머, 규리 언니. 제가 처음 본 공포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에서 주인공 아니신가요? 정말 시험 다 틀려서 진정한 피해 중간고사를 치르고 스트레스 풀러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공포영화 굉장히 잘 봐요. 저는 공포영화를 보면 그 촬영장 뒷배경이 우리가 어떻게 분장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저 씬을 찍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런 게 다 지금은 보입니다. 네, 제가 첫 영화가 공포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학습된 것들 때문에 공포영화가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공포영화는 음악입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런 소리죠. 네. 저만큼이나 우리 정인 가족분들도 영화 덕후 찐 영화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과 영화 수다 나눠볼까 해요. 재밌게 본 영화부터 영화관 데이트 추억도 좋고요. 좋아했던 배우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 영화 토크 가볼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영화 가속 스캔들의 OST죠.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듣고 올게요.

영화 과속 스캔들의 OST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듣고 왔고요. 그럼 우리 정예 가족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만나볼까요? 2212님, 고객님 뵈러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아이언맨 등장곡 AC/DC의 백인 블랙 신청해요. 아이 생기고 극장을 못 가고 있는데 어벤져스가 아직도 인생 영화네요. 규리 씨는 히어로물 좋아하나요?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누구예요? 스파이더맨? 배트맨? 저는요. 우선 저의 차량 안에 그 마블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네,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배트맨을 참 좋아합니다. 네, 어둠 속에서 세상을 지키는 배트맨.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저는 사실 히어로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나오는 족족 보는 스타일이고요.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하지원 님, 장기연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남친과 처음 본 영화가 바로 구교환, 문가영 씨 주연의 만약에 우리였어요. 과거 연인이 생각날까 봐 걱정했던 건 기우였어요. 왜냐? 그날 처음 손잡았거든요. 나중에 워치를 봤더니 심박수 180회. 집중 하나도 못해서 뭔 내용인지 기억 안 나는 건 비밀. 그렇군요. 와, 그래서 결국 새로운 영화를 보시다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5319님, 관객 수 1760만 명을 기록한 명량 2호. 이순신 역할의 최민식 씨 연기는 명불허전.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그리고 수복 역으로 나온 박보검 씨. 이때는 정말 대배우가 될줄 몰랐는데 그때도 여전히 멋있었죠? 네, 저는 명량을 봤습니다. 봤고요. 맞아요. 저도 이때 박보검님이 대배우가 될줄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사극마다 대배우가 될줄 몰랐는데 대배우가 되는 남자 신인분 배우분들이 엄청 많으시지 않나요? 그 관상에서도 이종석님, 그죠? 정말 약간 분량이 짧았는데 그 뒤에 또 대배우가 멋진 배우가 되셨고요. 그래서 사극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작은 분량이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배우들을 네,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영님, 써니요. 성인 되고 나서 엄마랑 함께 본첫 영화였는데 덕분에 엄마랑 학창 시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그때 들었던 팝송 LP 찾으러 오래된 LP 판매점에도 가보고 멋진 데이트였어요. 아, 써니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은 저도 써니에 출연할 뻔했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게 어디서 거절이 들어가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내가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했던 역할이 있는데요. 한번 추리해 보시죠. 네. 자, 그럼 또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요. 영화 만약에 우리에 삽입되면서 역주행한 곡이죠. 임현정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그리고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어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기

기준.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매운 거 먹고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곱창의 대명사 소팔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저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영화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광원님, 주변 여성들이 맨날 띠모시 썰러메 라고 하길래 뭔 소린가 싶었거든요. 근데 영화 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띠모시 썰러메. 저 티모시 샬롬에 너무 좋아해요. 콜미바이 유어네임을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거기서 그의 그 눈빛과 어떤 감성적인 아트 같은 연기가 정말 일품이고요. 그 이후로 뭐 듄 시리즈도 나왔었고 작은 아씨들 보고 입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숙님, 기생충이요. 특히 송강호님의 대사,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잊을 수 없는 대사예요. 맞습니다. 저도 잊을 수 없는 대사입니다.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대사는요. 제가 최근에 그 박찬욱 감독님의 그 대본집을 선물 받았거든요. 팬분들에게. 그래서 되게 소중히 갖고 있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이영애 선배님의 친절한 금자씨죠? 너나 잘하세요. 저나 잘하겠습니다. 네, 우사1호님, 저의 인생 영화는 신세계. 정말 정주행으로 23번이나 봤어요. 무거운 조폭들의 세계를 명품 배우들이 유머를 넣어 연기하는데 아,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대사,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거참 영화 얘기하기 좋은 날이구먼. 네,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저도 즐거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희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만나봤는데 확실히 다 명작들이네요. 제목만 들어도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저도 다시 한번 정주행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또 추석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때 팝콘이랑 나초 싸들고 극장 나들이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부 끝곡 들려드려야 하는데 일본에서 2026년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저희는 3부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몸짱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담인데요. 50대 중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새롭게 결심했답니다. 제대로 된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오자. 하루에 무려 6시간을 운동하는 강행군. 먹고 자는 것까지 규칙을 지키는 고행이었다죠. 새벽 5시에 체육관으로 향하는 하루를 처음엔 오로지 의지로 버텼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그를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전한 한마디가 의지가 지치면 습관이 대신 싸워준다. 근육만큼 근사한 명언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8: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남규리고요. 잠시 후에는요, 정희 가족분들과 도란도란 사는 이야기도 하고 신청곡도 들어보는 시간이죠. No Music No Life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륨 높이고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그 전에 문화선물 안내 드릴게요. 연출에는 장진 감독, 출연 배우는 성지루, 정웅인, 황석정, 유선 등등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인 작품이죠. 연극 꽃의 비밀 티켓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트와이스 지오의 킬링 미 굿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아니 분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No music, no life. 우리 정희 청취자 선생님들과 도란도란 수다 떨면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만화영화 주제가 얘기를 했더니 5586님 정호의 희망곡 덕분에 어릴 때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유. 6133님, 제 초등학교 시절 오후를 책임졌던 노래들이 나오네요. 대박. 저 같은 경우에는요,

3848님, 카드캡터 체리. 너무 추억이네요. 안 그래도 저번에 카드캡터 체리 노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아, 하츠투하츠의 처음 투성이 신청합니다. 제발! 네. 2619님이 얘기해주신 세일러문, 3848님이 얘기해주신 카드캡터 체리까지 한때 마법소녀 만화들이 인기였죠. 저도 마법소녀 만화 중에서는, 저도 세일러문 좋아했어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네. 그 다음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분도 추억의 만화 영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랑 같아요. 4102님, 역시 추억의 힘은 무시 못합니다. 저도 모르게 가사가 줄줄 나오네요. 말 나온 김에 피구왕 통키 노래도 들려주세요. 저 진짜 어릴 때 저도 피구왕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통키 때문에.

네, 전 아직도 외우고 있는 이 만화 영화 주제가 맞습니다. 적어도 불꽃슛을 던지고 싶어서 열심히 봤던 만화예요. 피구왕 통키부터 나라라 슛돌이, 슬램덩크, 스포츠 만화도 인기였죠. 맞아요. 저도 슬램덩크랑 나라라 슛돌이 다 좋아했습니다. 진짜 순정 만화 빼고 다 좋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요? 서연의 피구왕 통키, 이어서 하츠투하츠의 처음 투성이까지 듣고 올게요.

서연의 피구왕 통키, 하츠투하츠의 처음 투성이까지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유민님, 드디어 친오빠의 군대 전역날이 다가왔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편지도 써주고 매번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줄 만큼 저희 남매는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릴 때부터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항상 오빠에게 고맙고 같이 좋아하는 밴드 루시의 개화 신청합니다. 사실 저도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저도 남동생이 저를 잘 챙겨줘요. 제가 조금 굉장히 허당이거든요. 제가 하는 것만 잘하고 나머지는 모자르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랑 제가 8살 차이가 나는데 잘 챙겨주는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지금 가족들 못 본 지, 조카 못 본 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올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씨앗 활동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제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네, 이제 추석 때 만나야죠.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 0220님. 며칠 전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엄마, 나 엄마한테 선물 줄거 있어 라고 하며 꽃과 봉투를 주는 거 있죠? 덕분에 저희 결혼 기념일인 걸 알았네요. 게다가 퇴근한 남편까지 선물을 주고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날을 가족들이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올해 결혼 기념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신청해요.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만 봐도 저 이런 사연 처음 봐요. 보통 항상 저 너무 서운해요. 남편이 잊어버렸어요. 딸아이도 뭐 방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사연은 많이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감동스러운 사연을 읽으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저는 기념일을 챙긴다는 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실 기념일보다 제가 느끼는 감동 포인트는 세심한 어떤 날, 그 상대방의 어떤 세심한 나만 아는 그런 날에 축하를 해주고 싶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태프분들이라든가 갑자기 어느 날 고마운 마음이 들면 선물을 보내요. 왜냐면 기념일은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축하를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나는 어떤 특별한 날 나한테 선물을 준다? 이거는 아무 날도 아닌 보통 날 나한테 특별함을 선물해주는 것과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와야죠. 정유민님의 신청곡 루시의 개화, 이어서 0220님이 신청해주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까지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Oh my god, god,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6: 당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오늘은 스페셜 DJ인 저 남규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도착한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김민정님, 남편이랑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집에 가기 전 빵집에 들러서 빵을 몇 개 사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했는데 더 많이 사올걸 후회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그 빵집이 생각나는데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맞아요. 요즘엔 빵지순례라고 해서 맛있는 빵집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민정님이 가신 곳도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저는 삼겹살 매니아로 알려져 있긴 한데 빵집을 찾아다니는 건 좀 더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깃집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밑반찬이 더 맛있는지, 어디 육즙이 더 맛있는지, 여기는 한동건지. 네,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조아름님. 결혼하고 육아에 직장생활까지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일상은 회사, 집, 회사, 집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탈이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고 걱정 없이 여행도 가고 싶어요. 엄마도 아내도 직장인도 아닌 그냥 조아름으로 신나게 놀고 싶네요. 신청곡은 자우림의 일탈 부탁드려요.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쳇바퀴 도는 일상이 지칠 때가 있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제 광주에서 서울 오는 길에 내내 했습니다. 여행 2박 3일만 가고 싶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는요, 저 혼자만의 이동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새로운 도파민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혜인 씨랑 드라마를 찍다가 매일 반복되는 그 긴 드라마가 회차가 한 62회차였는데 계속 드라마를 찍고 있으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영상을 보다가 스케이트보드를 타야겠다 해서 혼자 스케이트보드를 타서 한강 뚝섬 유원지에 가서 맥드라이브에서 햄버거를 사서 밤마다 혼자 탔습니다. 그러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을 알게 돼서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그걸로 뭐 운동복 브랜드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건 해야 합니다. 네, 저를 뭔가 신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야 또 일을 할 때 또 새로운 에너지 원동력이 돼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름님도 정말 오늘 하루쯤은 쇼핑도 하고 동네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선아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모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서문탁에 지지 않아 신청합니다. 가사 중에 외로운 싸움이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날 일으켜줄 체면을 걸어본다. 이 부분이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가사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모두들 아자아자 파이팅! 맞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10월 4일까지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은 저는 사실 다 좋아합니다. 일단 뭔가 승부를 건 스포츠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의 선수님들 제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조아름님이 신청해 주신 자우림님의 일탈, 이어서 이선아님의 신청곡 서문탁의 지지 않아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일탈, 서문탁의 지지 하나까지 듣고 오셨고요. 박현경님, 징그럽지만 어느덧 회사 생활 15년 차. 벌써 제가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맞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팀원들이 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얘기해주는 게 맞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데뷔한 지 올해로 20주년이고요. 나름 시아 엔터의 남 대표입니다. 이런 고민 사실 저도 해봤어요. 지금 잠깐 짬이 나는 타임이 있어서 여기 저희 라디오 식구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책임감 있는 자리를 대표직을 맡다 보니 이게 내향인도 외향인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언니미가 생기고 대표미가 생기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정의롭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의지력이 불끈불끈 올라오면서 저의 성격도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씩씩하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예쁘게 해보세요. 싫은 소리가 물론 어떤 소리든 싫은 소리면 싫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조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방향성까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들도 팀들도 기분이 안 나쁘고 또 말하는 저도 즐겁고 조금 예쁘게 이야기한다? 아니면 나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더 꿀팁인데요. 조금의 유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재밌게 네, 코미디로 얘기를 해보시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김소연님, 소연의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와, 저 어저께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이동하는 내내 이 소연님의 퇴사할게요만 계속 찾아봤습니다.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소연님의 일단은 이걸 읽어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에게 빠져가지고 네, 김소연님의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특히 제 이름도 소연이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이 노래로 대리만족 중이거든요. 저만 일하기 싫은 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모든 게 노래도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재미로 할 땐 참 좋은데요. 일로 하면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일까요? 장인이 괜히 장인일까요? 네, 우리는 모든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거쳐서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 완성된 나를 만든다. 이 스트레스는 먼 훗날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세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열차,
3: 열차,
2: 여기도 찍고,
3: 열차,
2: 골고루 골고루.
4: 애지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떡메로 방아를 찧으며 부르던 매공이즈 소리입니다.
2: 쪽도 보고
3: 의차
2: 복도 마련기
3: 의차.
4: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방아 찧는 소리가 고소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의차.
5: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6: 우리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과 더 친해진 시간이죠? No music, no life.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김영수님,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라디오도 듣고 좋은 음악도 꺼내 듣는 시간이 저의 즐거움인데요. 최근에 윤종신의 동네 한바퀴라는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가사가 참 좋거든요. 라디오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네, 제가 보내주신 가사를 한번 쭉 보고 있는데요. 계절은 또 이렇게 너를 데려와. 어느새 난 그때 그 길을 걷다가 내 발걸음에 리듬이 실리고 너의 목소리 들려 추억 속에 멜로디 쳐 하늘 위로. 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저는 달리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만화 영화 이게 나왔지만 달려라 하늘을 참 좋아했어요. 네, 그 만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달리곤 해서 제가 체력장은 1, 2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 6바퀴 반 뛰고 1등하고 약간 그 실력

병원에 호흡 곤란으로 이 승부욕 때문에 100m 계주 선수하고 열심히 달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달리더니 일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느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끝곡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뒷유리에 먼지가 뽀얗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누군가 손가락으로 낙서를 해놨어요. 내용은 하이, 물결무늬 물결무늬, 그리고 하트. 저걸 누가 그려놨을까? 차주가 낙서를 하진 않았을 텐데 혹시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려놨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제가요, 사랑, 커플, 소개팅 이런 쪽으로다가 레이더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선선하고 하늘 파랗고 팔짱 끼기 좋은 계절인데 두댕이들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요? 9월 20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만인의 연인, 저는 안영미입니다.

실황에서 요걸 따와가지고 지금 라이브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고요. 안녕하세요. 만인의 연인.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박성모님, 난 울 만울의 연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역시 우리 두댕이들은 사랑꾼들이 많아요. 9507번님, 만인의 연인이라뇨. 만번 놀리고 싶은 연인이죠. 뭐 좋아요. 예, 마음껏 놀리세요. 아, 오늘은 뭔가 첫 시작부터 너무 좀 그 맛집의 앞집처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뭐야 두대 왜 이래? 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런 날이에요. 뭔가 날씨가 교양에 빠지고 싶은 날이야. 야, 오늘 교양 방송이에요. 그냥. 예. Le sable je ne puis se fondre. 이렇게 푸르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린다고 해도 맹버트 시트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들었죠? 이런 까마귀들. 그 까마귀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아유, 이런 DJ가 어딨냐. 사랑하는 두댕이들, 도댕이들. 우리 숨 붙어있을 때 와우씨 살아가자고요. 5318번님, 영미님의 멘트가 가슴을 후벼 파네요. 팔짱 끼기 딱 좋은 계절인데 흐흐 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우세요?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 사랑꾼들도 많지만 어제 보니까 이 싱글인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한번 사랑의 스튜디오 다시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깜짝 사랑의 스튜디오. 홍수연님, 오늘 생업을 접고 저도 생방 다시 듣기 바로 생짜 듣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은님, 아니 세상에 오늘도 노보라라니. 제 휴대폰 액정에 손글씨로 그려봅니다. 노보라.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이, 오늘 저희 엄마가 사준 새 옷, 새삥. 나는 새삥. 새삥 옷 입고 왔는데. 아, 참, 이런 날 보라 안 한단 말이야. 아, 오늘도 10분 이상, 아, 자존심 상해. 어제 10분 이상이라고 했더니 딱 11분이 신청했잖아. 한 40분 이상 되면, 아, 깜짝 떴다방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좀 자존심 상했어요. 딱 11명. 그게 뭐야. 아이 참. 여러분 숨 붙어있을 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을 때 문자 많이 보내요. 자,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어제 사랑의 스튜디오도 열었고 뭔가 좀 설렘설렘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장 뛰게 제가 고백 버전으로 가볼게요. 선배! 알레스 아우트 선배! 저, 나 할 말 있는데. 아, 몰라! 군산시청 선배! 아, 나 사실은 시청 선배한테 할 말 있었는데. 저기 롯데렌탈 선배. 아, 월품 선배. 경기도청 선배. 모빌코리아 윤한류 선배. 저기 강원특별자치도청 선배. 아, 오늘따라 선배들이 이렇게 자꾸 오지. 아, 나 선배들한테 나 진짜 할 얘기 있었는데. 아, 음주운전 티맵 대리 선배.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선배. 한국 MSD 주식회사 선배. 한국자산관리공사 선배. 샘표식품 주식회사 선배. 아, 어떡해. 아, 선배들, 아,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할 말 있단 말이에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선배,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선배, 나 할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나 오늘도 노브라다? 박효정님, 선배 도망가! 어딜 가? 어디?

0: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네, 2시에 데이트 만인 회원인 안영미입니다. 아, 지금 떴다방보다도 제가 광고 소개할 때 그 선배 했던 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더 많이 왔네. 아, 이상영님께서 아, 선배들이 다 대기업 선배였군요. 와우! 라고 하셨고요. 7587번님, 선배라고 하는데 전혀 설레지가 않아요. 왜 설레지가 않아? 아, 나 진짜. 아, 5164번님, 영미님, 선배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왜 도망을 가지? 아, 5060번님, 별난 입덧으로 아주 난리치고 있는 18주 임산부입니다. 우리 공주 보고 제발 그만하라고 좀 해주세요. 어마나 세상에. 그래, 입덧 심하신 분들은 진짜 아이 낳을 때까지 심하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첫째, 둘째 입덧이 없었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지만 아, 진짜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 제가 그 입덧 쏙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아, 이 노래가 딱이겠네. 키키의 팝 우, 팝 우.

0: 이상한 포즈스납시.
1: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키키의 팝 우읍 팝 우읍 듣고 오셨고요. 9989번님, 아, 입덧에는 이 노래인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씨 오브 러브인데 나가볼까요? 씨 오브 러브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키키의 팝 오브 팝 오브에 이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씨 오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18주 임산부 5060번님 대신에 노래가 그러니까 욕 빠진 무녀 마냥 대신 입덧을 해준 거예요. 됐어요. 날아갔어요. 입덧.

날아갔어. 이제 더 이상 입도 안 할 거예요. 5833번님. 크크크 환희가 조금 건들거리네요. 아, 노래만 들어도 이 건들거림이 느껴져요? 왠지 부인 입도 타는데 그냥 나가 놀 것만 같은 바닷가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뭔가? 5331번님. 아, 노 임신인데 입도 타고 싶네요. 마법의 방송. 그런 방송이에요. 약간 입덧 마려운 방송. 입덧 고프다. 약간 이런 방송이에요. 아, 뭐 애기 날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걸 불러 일으켜. 사랑의 방송입니다. 우리 두 대가. 2169번님 오늘은 입덧 특집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정세미님 제 목소리 듣고 8년 전 입덧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또 이거 뭐지? PTSD? 맞나? PTSD 오셨구나. PTSD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거 오셨구나. 이상형님. 아, 입덧 하면은 또 팝에서 찾으셔야죠. Oops, I did it again. 인가요? 좋아요. 우리 브리트니 언니 노래 가야지. 가야지. Oops, I did it again. 가볼게요.

아,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언니께서 지금 아, 입 덧하느라고 지금 끙끙 앓으면서 노래를 네, 지금 맞춰주고 계시고요. Oops, I did it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황현철님, 전 남잔데 입 덧할 것 같아요. 이거 왜일까요? 어제 약주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과음을 많이 하신 듯합니다. 자, 입덧 가실 노래 한 곡 아,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호님, 아, 입덧은 신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에스파 레모네이드나 하투아의 레몬탱 둘 중 알아서 틀어주세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위대한 일을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주문해,
0: 노 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전국 도서관의 명물을 꿈꾸는 올드 미드룬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 미드룬 화요일 오후 2시 30분 55초에 인사드립니다.
0: 예.
1: 오늘 보라가 없어서 혹시 네. 생방 아니냐고 의욕 어린 네. 시선을

0: 보내는 분들 계신데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1: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또 네네. 내키면 네네. 또 떴다방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근데 미니에 떴다방 해달라는 분들이 네. 한 20여 명 있네. 한 그거... 40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거 네. 틀기로 했거든요.
0: 캡처하시는 분들도 많고.
1: 그렇죠. 네, 제가 네. 중간중간에 이제 주옥 같은 표정들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걸 소장하시려고 캡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 영미 씨 씨는 네. 표정 연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게 쉽습니까?
1: 아, 전 둘 다 쉽죠.
0: 예?
1: 예, 네, 다 쉽죠.
0: 아, 다 된다.
1: 예, 네, 다 돼요. 안 되는 아, 게 없어요, 저는.
0: 알겠습니다. 저
1: 여자 짐 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네.
1: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0: 많이 들고 다니시죠, 캐리. 짐을 많이 들고 다니죠. 아, 어, 짐 제가, 캐리.
1: 우리 노 작가님.
0: 네네.
1: 캐리고 뭐고 가네.
0: 네네.
1: 이게 뭡니까? 지금 제천 숲속 샌들을. 네. 사갖고 오셨어요. 100% 수제 쿠키.
0: 그렇습니다. 제가 예. 어제 그제 충북 제천에 있었는데요.
1: 예.
0: 어제 그 낮에 충북 제천시 명동에 위치한 카페 리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1: 네.
0: 커피도 맛있었고 그 32살 사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쿠키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네.
0: 저는 이제 본격 쿠키를 먹었고 지금 영미 씨 품에 안겨 있는 건 약간 작은 그 캐릭터 사장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제천에 있는 농장들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계절 과일들을 거기 이제 과자 안에다가 심어 놓은 건데
1: 네, 네.
0: 드신 거는 복숭아 맛 쿠키일 거예요.
1: 아 예,
0: 맛있죠.
1: 아직 먹지 않았고요.
0: 먹지 않았어요.
1: 아 제가 지금 상자를 받았어요. 한 상자.
0: 그렇지 한 상자.
1: 지난번에는 예. 이제 콩 과자를 세 알씩 나눠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아 이번에 웬일로 상자 여러분 들리세요?
0: 네.
1: 막간 ASMR.
0: 예. 그 열 개들이에요. 열 개들이.
1: 근데 제가 이제 예. 오 웬열 하고 이제 열었단 말이죠.
0: 네네.
1: 근데 쿠키 하나 들었어요.
0: 아니.
1: 들리시니까
0: 작가들 나눠줬죠 하나. 제가 밖에.
1: 아까는.
0: 네네.
1: 1인 1상자가 아니라 그냥 한 상자 갖고 왔어.
0: 한 상자에 16,000원이에요. 여봐요. 내가 이거 하면서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러면 한 박스씩 사와.
1: 아니 그래도 네? 이 두 대를 통해서
0: 네네.
1: 노중훈이란 사람이 네네. 많이 PR이 되지 않았습니까?
0: 근데 지난 한 주는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우리 그 두댕이 여러분들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예, 예.
0: 뭐 제 인별그램 댓글에는 뭐 예. 도서관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1: 네네.
0: 원주로 오세요. 김해, 구미, 보령, 광주 막 각적 진짜 많이 달렸습니다.
1: 네.
0: 하지만 어느 도서관으로부터도 연락이 없었다.
1: 아~
0: 이건 두댕이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실천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매우 아쉽다.
1: 아 지금 예. 지금 또 오자마자 두댕이 탓을 하고 이거 수제 쿠키 아 웬일로 추석 선물을 준비했나 했더니 이게 하나씩 나눠준 게 나고 쿠키 하나씩
0: 하나의 소중함.
1: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예. 두 개씩 배포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감질맛의 위대함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풍성한 한가위 선물을 받았는데 영미 씨 어머님께서 저에게
1: 아, 예, 예, 예.
0: 닭발 편육을
1: 아,
0: 근데 좀 정도껏 보내셔야지 1년 내내 닭발 편육만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1: 왜냐하면
0: 감당할 수 없는 양.
1: 저희 엄마가 네. 항상 저희 방송을 모니터 하시거든요.
0: 네.
1: 제가 볼 때는 저희 엄마가 그 콩과자 세알을 듣고 이런 게 바로 그릇이라는 거다 이러면서 닭발 편육을 그냥 이렇게 내던져줬어요. 쏠 거면 이렇게 쏘는 거다.
0: 그게 무슨
1: 이러면서.
0: 의정부 시장 안에 있는 강릉 닭발 편육 2호점
1: 예.
0: 이제 전단지가 있던데
1: 네. 의정부 제1시장이죠.
0: 그러니까는 매콤한데 네. 정말 그 막걸리 안주로 최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1: 그 닭발 편육집이 네. TV에도 나왔어요.
0: 아,
1: TV에도 나와가지고 그때 이영자 선배님이 방송하셨을 때 네. 우연찮게 저희 엄마가 그 닭발 편육집에 상주에 계시다가 저희 엄마도 이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0: 자랑해야지.
1: 저희 딸도 개구우먼이에요 이러면서
0: 그렇지.
1: 이제
0: 네.
1: 제가 안영미 씨 엄마입니다 해서 네. 방송을 타신 거예요 우연찮게.
0: 어머.
1: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안영미 엄마가 닭발 편육집 한다라는 소문이 자꾸 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집 그런 거 안 합니다. 가게 안 해요. 저희 엄마 그럴 그릇이 안 돼요.
0: 아니 뭐 그 편육이요. 머릿고기 편육은 그래도 많은데
1: 네.
0: 닭발 편육하는 집은 흔치 않아요.
1: 네네네 맞아요.
0: 근데 너무 네. 잘하더라 그 집 진짜로.
1: 완전 진짜 맛있어가지고.
0: 콜라겐 덩어리 쫄깃쫄깃하고 네. 매콤한 맛이 가미가 돼 있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1: 네.
0: 진짜로.
1: 네. 그러니까 저희 네. 엄마가 우리 노주훈 작가님께 참교육하시려고 닭발 편육으로 양 싸대기를 때려주셨어요. 아 이제 정신 차리세요.
0: 향후 하반기 동안은 그 입에서 닭비린내 날 예정입니다.

0: 아, 비린내 안 납니다. 참고로 농담이고요.
1: 예, 예. 네, 막걸리에다 예. 먹으면 기가 막히지.
0: 기가 막힙니다.
1: 김저원님께서 노노노는 도대체 무슨 요일에 하는 거예요? 라디오 틀 때마다 작가님 목소리가 들려요. 랜덤이 랜덤.
0: 네, 랜덤이고요.
1: 랜덤이요.
0: 저는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요일에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급하게 나오고.
1: 급하게 나오고.
0: 함부로 나오고.
1: 그러니까
0: 서프라이즈로
1: 여러분들이
0: 나옵니다.
1: 긴장을 늦추시지 말라고. 그럼요. 그런 예, 예. 거죠.
0: 항상 주변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1: 4117번님. 네. 솔직히 두 대를 매일매일 듣지는 못하는데 왜 들을 때마다 요일 상관없이 노중훈 작가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0: 그거는 본인이 이제 운이 좀 나쁜 걸 탓하셔야 돼요.
1: 그게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0: 운이 안 좋은 거죠.
1: 그래. 네,
0: 죄송합니다.
1: 자, 이 명대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걸맞는 타짜에서 이 대사 있었어.
0: 뭐죠?
1: 오지게 걸렸었네. 오지게 걸리신 거예요.
0: 오지게 걸린 겁니다.
1: 자, 노노노 후기 문자 도착했어요.
0: 네, 5223님. 노노노 코너 때문에 목포에 있는 영란횟집에서 막걸리에 미너 코스랑 홍어를 잘 먹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도 타고 코롬방 제과에서 새우 바게트도 사 먹었습니다. 장터 식당은 휴무였습니다. 첫 부부 여행 새 커플이 제주에서 목포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부모님들이 커플 여행 다니시나 봐요. 사연자인 저는 제일 앞에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요게 케이블카 안에서 찍으신 거예요. 상공에서.
1: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0: 그 지금 이제 민어회랑 막걸리 드시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1: 어머. 두툼한 거 봐. 이거 두께 봐.
0: 원래 민어회는 도톰하게 썰고요.
1: 네.
0: 부레를 꼭 드셔야 되고, 껍질 부분도 당연히 맛있고요. 잘 다녀오셨네.
1: 어머 세상에. 네. 너무 땡긴다 이거.
0: 사실은 이제 영란횟집은 이제 정상훈 씨가 스페셜 네. DJ 할 때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유명한 집이다라고 맞장구를 쳤던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네. 정상훈 씨가 또 미식가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맛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0: 요리도 잘하는데 아이들 맞아. 음식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
1: 그래. 그러니까 SNL 네. MT 갔을 때 네. MT 장소에서 삼합을 해주셨던 분이라니까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최고입니다 진짜.
0: 연기자라고 음식자라고 인심 넉넉하고.
1: 네. 네. 자 후기 주신 이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보내드릴까요? 네? 아 이거 숲속 샌드 이거 하나 드리면 되겠다. 자 이거 하나 입가심하시라고 드릴게요. 노 작가님이 쏘시는 겁니다.
0: 죄송한데 그건 택배가 네. 안 됩니다.
1: 정상훈 씨랑 전혀 다른 분이죠 진짜.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요.
1: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코너 소개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0: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캐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1: 네.
0: 아마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고속도로가 뭐 슬슬 막히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네. 영미 씨는 멀리 갈 일은 없죠?
1: 없어요.
0: 없죠.
1: 네, 이젠 없죠.
0: 저도 뭐 서울이 고향이고.
1: 네. 저는 뭐 이게 항상 의문이야. 서울이 고향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0: 아니죠. 에스프레소, 카브리네 소비뇽. 예, 예. 소비뇽.
1: 제2의 고향이 파리라고 했었죠.
0: 제2의 고향이 파리고. 또 제 8의 고향은 명절 때는 MBC가 제 고향입니다.
1: 아, 그렇죠.
0: 추석 연휴 때도 첫날에 24일에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부 아, 4부에 네. 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1: 뉴스 하이킥에는 뭐 왜 나가시는 거예요?
0: 죄를 지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1: 아, 예.
0: 예, 그냥 음식 이야기야. 팔도 음식량.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네. 고속도로가 꽉 막혔을 때 정말 오아시스.
1: 저기
0: 빛이 뭐겠습니까,
1: 그래,
0: 유미 씨?
1: 휴게소죠.
0: 휴게소.
1: 네.
0: 그래서 바로 오늘의 노노노 장소는요.
1: 네.
0: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1: 네.
0: 어떤 휴게소도 상관이 없고요. 직접 가보신 곳 또는 뭐 들어본 곳 또 이걸로 유명하다고 어디 뭐 매스미디어에서 본 곳 또 휴게소에서 겪었던 에피소드까지 모두 환영하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휴게소 삼행시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추석 선물이에요. 건강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압 슬리퍼에 홍삼 선물 세트까지 챙겨드릴게요.
0: 아, 이거 뭐 오늘 더블이에요?
1: 더블이에요 오늘.
0: 아,
1: 네, 더블로 가요. 받고
0: 명절
1: 더블로
0: 터트 많이 치니까.
1: 가야지.
0: 더블이구나.
1: 더블로 갑시다.
0: 더블로 가는 거죠.
1: 예, 예.
0: 사연은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네. 그럼 악뮤의 Give Love 듣고 우리 추억 이야기 털어볼게요. Why baby?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악뮤의 Give Love 듣고 왔고요.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연님께서 어머 나도 라디오 틀 때마다 노종훈 작가님이 나왔어요. 와 이건 진짜 공포영화 같다.
1: 무섭죠?
0: 어허, 네, 계속 들리는 거야. 네. 진짜.
1: 근데 또 원래 또 지연 씨는 되게 애청자시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애청자분들은 다 이름을 거의 외웁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럼 애청자분 중에 김지연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외웠다고 했잖아요. 얘기해봐요.
1: 장세별 씨.
0: 네.
1: 그다음에 진짜 얘기해요?
0: 예, 진짜.
1: 그분들 이제 또 노출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아. 진짜
1: 미안합니다.
0: 왜 이렇게 노 작가님만 보면 이렇게 사자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
1: 저 오자예요. 53입니다.
0: 와 진짜 어떡하냐 정말.
1: 휴게소 뭐 혹시 추억 있습니까?
0: 휴게소 추억은 저는 휴게소에 들리면은 뭐 소떡소떡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꽂혔던 때가 대학생 때 저는 이제 전라도 익산을 다녔으니까
1: 백제
0: 백제 예술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그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유일하게 꽂혔던 게 잔치국수.
1: 아...
0: 그래서 진짜 휴게소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1: 잔치국수, 가락국수 이런
0: 근데
1: 거.
0: 근데 나 그 휴게소를 까먹었어. 지금 제가 거기를 그 잔치국수 맛이 그리워서 가끔씩 이제 지방 행사나 지방에 갈 일이 있을 때 어, 맞아 그 잔치국수가 있었지 해가지고 그 아무 휴게소에나 가도 그 잔치국수 맛을 느낄 줄 알고 내렸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었어. 어떤 휴게소였는지.
1: 그때 영미 씨가 그 나이 때에 그 공기에서 먹는 거랑 지금도 다르겠지.
0: 아,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진짜 두 그릇씩 먹었었어요. 여러분 그 잔치국수 유명한 휴게소 어딘지 여러분들 감 잡히시는 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진짜 너무 찾고 싶어요.
1: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제 인별그램에 제 그 팔로워분들에게 휴게소 그 음식 또는 음식 맛있는 휴게소를 추천해달라는 걸 제가 공지를 올렸었어요. 왜 그랬냐. KBS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명절 앞두고 휴게소 특집한다고 저를 이제

0: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나가서 얘기하려고 정보를 네. 좀 캐려고. 근데 그날 생방송이 취소됐잖아.
1: 아.
0: 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1: 왜 왜?
0: 근데 안 풀려져.
1: 아이, 또 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또 명절 좋은 명절 앞두고 또.
0: 그래서 아유. 제가 요거 하나만 좀 한 두세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1: 네네네.
0: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인데 장은정 씨, 이분 사실 여행자가 제 후배인데 제천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 감자와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 백년국수라는 국수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댓글 하셨는데 태백 갈 때 항상 들리는 제천 휴게소는 된장찌개랑 곤드레밥이 맛있다.
1: 아, 아
0: 곤드레밥 좋죠.
1: 네네네.
0: 그다음에 동탄에 사시는 박영진 씨 죽전 휴게소의 빨간 소고기 묵국.
1: 어, 그래 소고기 묵고.
0: 어, 그게 경상도식이거든. 빨갛게 하는 거는.
1: 네네네.
0: 그거 좋다고 또 추천해 주셨고.
1: 네.
0: 마지막으로 광주에 사시는 정승 씨인데요. 곡성 휴게소의 열무국수를 못 잊는다. 이런 아주 알토란 같은 정보들.
1: 예예예. 예.
0: 마지막 정민회 씨 가평 휴게소는 정말 가평 잣과 관련된 간식이 진짜 많더라.
1: 아.
0: 거기가 잣이 유명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자 두댕이들 사연도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다영님. 자, NNC인데요. 휴.
1: 휴게소 들르자마자
0: 개.
1: 게임 끝났습니다.
0: 소.
1: 소떡소떡 하나로 행복해집뇨.
0: 아하.
1: 근데 이 소떡소떡 아직도 이 유행이 가고 있나요? 소떡소떡이?
0: 그렇죠. 사실은 원래도 있었지만 그 영자 씨가 네. 붐업을 시킨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저는 사실은 거의 먹어 본 적은 없어요.
1: 저도 네. 많이는 접해 보진 못했는데 한 네네. 번 먹어본 적 있었는데 네. 아 내가 그 양념을 안 바르고 먹어서 그런가 그냥
0: 아 왜 안 발라요?
1: 그러니까 나 양념
0: 아니 안 발라도 되긴 해 사실은 소시지가 또 짭조름하니까
1: 네.
0: 근데 다영 씨의 작품성이 괜찮았는데
1: 네.
0: 저도 한번 운을 띄워주십시오.
1: 아 좋아요.
0: 네네.
1: 휴
0: 휴지 떨어졠어요 여기
1: 개
0: 게다가 물도 안 내려가요.
1: 네 소
0: 소변만 볼 순 없잖아요. 기가 막히죠 즉석에서.
1: 아,
0: 오늘 뭐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1: 아니 뭐가 잘못된 거야?
0: 팽팽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1: 닭발 편육 때문인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숲속 샌들을 잘못 오남용했나? 왜 그렇게 된 거지?
0: 자 김예나님도 삼행시, 아, 삼행시 역시 휴지로 시작하시는군요. 휴.
1: 휴지가 없지만
0: 개
1: 개의치 않고
0: 소
1: 소리 질러.
0: 아니 뭐 내꺼나 예나 씨 뭐 어 뭐 엔행시나 뭐.
1: 네.
0: 그래?
1: 예.
0: 네. 황은혜님 휴.
1: 휴.
0: 개.
1: 게으름뱅이.
0: 소.
1: 소지섭.
0: 어 이거는 좀 명예훼손감인데. 소지섭 씨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죠.
1: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네,
0: 그래서 좀 미안했는지 황은혜님이
1: 아, 다시
0: 한,
1: 다시
0: 더보냈어요.
1: 네.
0: 휴.
1: 휴그레트보다
0: 개.
1: 개멋진.
0: 소.
1: 소지섭.
0: 아 만회했습니다. 소지섭 씨가 혹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싶어가지고 예. 바로 깐 거죠.
1: 바로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하려다가
0: 그렇지.
1: 다시 끊었대.
0: 그렇지.
1: 예. 아, 다시 아,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주자 이랬대요.
0: 네네.
1: 아 지금.
0: 네네.
1: 지금 이분이 도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아, 7530번님께서
0: 네네.
1: 천안휴게소 잔치국수 진짜 맛있어요. 아 천안휴게소였나?
0: 어?
1: 천안휴게소였나?
0: 진짜로?
1: 그래 그랬을 수도 있어.
0: 어...
1: 천안휴게소 제가 꼭 들러보겠습니다.
0: 어...
1: 근데 이분께서 7530번님께서
0: 네.
1: 지금 문자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십 통을 천안휴게소 잔치국수 진짜 맛있어요. 천안휴게소 진짜 맛있어요. 전 천안휴게소 천안휴게소 도배를 하고 계신데 어, 지금 문자 안 받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0: 혹시 그 천안휴게소를 막 지나치신 분들도 다음 톨게이트에서 유턴하셔가지고 다시 천안휴게소로 들어가셔가지고
1: 아,
0: 잔치국수 한 그릇 씹고
1: 그래, 천안휴게소는
0: 해주십시오.
1: 그치 호두과자만 네네. 유명한 게 아니었군요.
0: 혹시 그 7530님이 천안휴게소에서 잔치국수를 파시는 분은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어. 아, 4351번님 오늘 메모 준비합니다.
0: 아유, 좋은 태도.
1: 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마다 휴게소에서 라면 말고는 먹을 게 없어서 늘 실패였는데 두댕이분들 정보 매니 매니 플리즈라고 아, 하셨어요.
0: 아 7530님이 해명의 문자를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예.
0: 자 7530님 아, 저 학원차에서 보내고 있는데
1: 아, 초딩이에요.
0: 아, 초딩이구나 그럼. 이분이
1: 아, 그래.
0: 저 7530 우리 초등학교 학생 그 삼촌이랑 이모가 이제 다 읽었으니까 그만해도
1: 그만해.
0: 돼. 그만해. 그만해.
1: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원 가야지. 학원 다녀.
0: 학원 가야지.
1: 그래. 초등인 거 밝혔으니까 알았어.
0: 그렇죠.
1: 천안 유기소는 언제 갔었어? 그리고 다른 유기소의 잔치국수는 먹어본 적이 있니? 알았어. 그래 알았어.
0: 아, 저는 뭐 초등이라고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1: 아, 가차 예, 없어요 저희는.
0: 가차 없습니다. 예, 예.
1: 자 우리 두댕이들 메모 딱 준비하시고요. 휴게소와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주제 휴게소입니다. 아 지금 도배 중인 두댕이들이 많은데 요거 짧은 건 50원이고 긴 건 100원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 그만해라. 아까 그 초대했지.
9: 침착해. 침착해.
8: 홍구정 날 줄 알아 그냥. 자, 이 와중에 뷰가 멋진 휴게소 정보들 왔습니다.
9: 장혜인님. 가족들과 거가대교 휴게소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산책로와 포토존이 잘 되어 있고요. 휴게소에서 보이는 풍경이 멋집니다. 우와. 추천드려요.
8: 네네. 그 사진을 지금 저희가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와. 네네. 미쳤다. 거가대교. 아 여기구나. 네네. 그 다들 그 인별그램에
9: 맞아요.
8: 요거 여기 계단 올라가가지고 하늘과 맞닿은 그렇지. 이렇게 샷. 그 요거 언제, 사진 많이 올리더라고.
9: 언젠가부터 이렇게 약간 천국의 문 같은
8: 맞아요.
9: 해놓고
8: 맞아요.
9: 사진을 찍게끔 해주는
8: 아 거가 호텔. 거가.
9: 그치 거가대교가 맞아요. 부산 가덕도랑 거제에 연결하는.
8: 아 그래요?
9: 네네.
8: 아 예예.
9: 아 또 거제하니까 리센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8: 리센느. 아 네네. 거제 야호.
9: 네, 그럼요. 이거. 저도 뭐 50대 리마인을 제가 자처합니다.
8: 아 네. 예예. 알겠습니다. 네. 네.
9: 11월 달 또 신곡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8: 아 그래요?
9: 예예.
8: 알겠습니다. 휴게소 얘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리센느까지도 알겠는데 아 숲속 샌드나 한 박스씩이나 돌려요. 네, 리센느 덕질할 시간에.
9: 7394님 강릉 옥계 휴게소로 오세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옥계 휴게소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8: 우와.
9: 오 멋있다.
8: 어머.
9: 그리고 요즘에 하늘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8: 그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네, 너무 예뻐.
9: 그러니까 푸른 하늘 창창한 바다가 어울리는 그
8: 그래.
9: 푸르디푸른 그 풍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8: 네 아.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늘 좀 보세요.
9: 맞아요.
8: 푸르른 하늘 내 눈 보호를 위해서라도.
9: 맞아요.
8: 네. 네.
9: 그래서 귀는 항상 두 대를 네. 네.
8: 아니면 하늘을 못 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영미 사진 보셔도 되고요.
9: 7394님 건 제가 읽었고요. 7887님 휴게소에서 뮤지 형을 본 적이 있습니다.
8: 뮤지 오빠 봤어요?
9: 어 소떡소떡을 맛있게 드시더군요. 이 말이 제일 웃겨. 실제로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8: 요즘에 디제잉 한다고 바쁘더라고.
9: 너무 말랐어.
8: 아니, 본인이 빼는 거예요 일부러.
9: 그래요?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1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주근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설이 아니구나.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시게 돼 오가면서 네.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0: 네. 예. 자, 특이한 휴게소들도 많네요.

0: 네요, 진짜.
1: 그러네요. 배윤겸님인데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에 낙동강 의성휴게소가 있습니다. 상하행 이름이 달라요. 하행 의성휴게소를 추천합니다. 여기 특이한 자판기가 있는데요.
0: 네.
1: 이름하여 자이언트 자판기.
0: 오.
1: 301 고속도로에 위치한 301cm 크기 자판기예요. 높이 높이 점프를 해야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0: 우와, 진짜 신기하다.
1: 아니, 그러니까 높이가 3m란 얘기잖아요, 지금.
0: 그래서 지금 음료수를 뽑아 드시려고 지금 인증샷 보내셨는데 음료수를 뽑아 드시려고 지금 저기
1: 무등을 태우고
0: 네, 무등을 태워 무등 타고 지금 이 음료를 항상 2인 1조로 다녀야겠네. 싱글이신 분들은 못 받겠다.
1: 아이고 진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네. 목말라.
0: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저기 죄송한데 저 목마 좀 태워줄 수 있어요? 저 음료가 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1: 그런데. 인연의 시작?
0: 예예. 예.
1: 어머.
0: 죄송합니다.
1: 우리의 사랑은 자이언트 네. 자판기로부터.
0: 네 잠깐 어깨 좀 빌릴게요.
1: 어머.
0: 홀짝. 아 움직이시면 어떻게 가? 오 우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원님께서 송산 포도휴게소 호도과자는 포도 모양입니다.
1: 어, 그래요.
0: 특허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니 저도 처음 듣는 와. 휴게소여가지고 우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0: 아.
1: 만세구에.
0: 어 포도 과자, 포도 호도 과자. 우와 너무 센스 있다.
1: 그러네. 이게 포도가 알알이 박힌 듯한
0: 네네네.
1: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0: 어 이쁘다.
1: 아, 예쁘다.
0: 그래
1: 아,
0: 귀엽다.
1: 0823님. 저는 원주에서 본가를 갈 때 항상 가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인형 뽑기 지폐 교환기에 가서 만 원을 투입하면요. 천 원 한 장씩 더 나와요.
0: 자, 돈 내가 돈 먹기. 자, 여러분.
1: 그래서 항상 들릅니다. 비밀이고요. 부산 방향 진천 터널 지났어요.
0: 아, 좋다.
1: 아니, 근데.
0: 와, 신기하다.
1: 아, 그 이거는 거기 업주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야, 업주가 내가 볼 땐 노린 걸 수도 있어.
1: 아, 오히려.
0: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천 원씩도 뽑아가게끔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재미에 이제 다들 온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천 원이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와. 근데 이용은 이용대로 많이 하고.
1: 어쨌든 0823님은 정확한 휴게소명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0: 왜냐하면 이건 나만 알아야 돼.
1: 나만 알아야지. 나만 알아야지. 나의 천 원.
0: 네, 정다미님 어느 휴게소 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똥빵 보이면 꼭 드세요. 똥 모양 빵인데 아주 맛있어요. 뭐 여기 똥빵이라고? 아, 아 귀엽게 생겼다.
1: 어머머.
0: 색깔도
1: 어머.
0: 그렇고.
1: 어 그러네.
0: 그 왜 이런 걸 만드는 걸까? 애기들이 재미있어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걸까?
1: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똥 모양 그 빵을 파는 휴게소가 한 군데는 아닌가 봐요.
0: 아~
1: 강원도 문막 휴게소 저희가 사진을 검색하고 있는데요. 아~ 문막 휴게소도 그렇고
0: 네.
1: 행담도 휴게소에서도 이게 있나 봐요.
0: 아 똥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1: 왜냐면 만인의
0: 그쵸. 똥이니까.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1: 아, 누구나 안 싸.
0: 누구나 다 그리고 똥 방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
1: 그럼요.
0: 재밌어
1: 누구나,
0: 하잖아.
1: 누구나.
0: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또 만들었나 봅니다.
1: 자, 요거는 우리가 합동 작전을 하겠습니다. 6623님인데요. 업무상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업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휴게소 이름을 대면 영미 씨가 음식을 읊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명 휴게소
0: 제육볶음,
1: 청도 휴게소,
0: 할매김밥,
1: 진안 마이산 휴게소,
0: 고추장찌개가 있고요.
1: 금강 휴게소,
0: 토리뱅뱅이 있고요.
1: 진영 휴게소,
0: 호두과자도 있어요.
1: 김해 금관가야 휴게소,
0: 소떡소떡 바로 튀겨줍니다.
1: 아, 참 잘해.
0: 참고로 또 이게 제일 중요해.
1: 뭐예요?
0: 그리고 남성주 참외 휴게소, 화장실이 깨끗해요.
1: 그 누가 든 거죠?
0: 수다맨.
1: 아 강성범 씨.
0: 예예예. 예, 예.
1: 아, 그럼 아 추억의 개그다 진짜.
0: 아 그쵸 그쵸.
1: 아, 오래됐는데.
0: 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알려주셨어. 남성주 참외 휴게소.
1: 네.
0: 왜냐하면 이거 화장실도 중요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위생 상태 중요하거든요.
1: 근데 한때가 아니라 그게 꽤 그 보도도 많이 되고 조명이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 휴게소 K 휴게소 화장실 문화가 너무 깨끗하고
0: 예.
1: 너무 번듯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막 놀라는 그런 거 많이 방송된 적도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1: 최고지, 최고지.
0: 네. 자, 이렇게 휴게소와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

0: 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1: 아니, 지압 선물도 준다면서요.
0: 아, 그 쓱 넘어가려고
1: 지압 슬리퍼.
0: 지압 슬리퍼.
1: 아, 빼먹으면 안 되죠. 아,
0: 지압 슬리퍼 네. 요 세트로 보내드리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0: 한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주제 휴게소고요. 0387번님. 아, 영미씨가 좋아할 만한 휴게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원주 가는 쪽에 야동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스폰지에도 나왔어요. 히잉! 이라고 하셨어요.
5: 제가 급하게 네. 검색을 해봤는데 야동 휴게소는 정확히 충주시 소태면에 소태면에 있고요.
4: 아, 하필 또 소태.
5: 그러니까요. 충주위가 바로 원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 가는 길에 아마 있는 것 같고.
4: 아, 원주, 강원도 원주가 또 심지어 제 고향인데.
5: 그렇지.
4: 아, 터가 좋네. 아, 아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정보 알쓸자 알려드리자면 네. 그 왜 명절날 차가 많이 막히고 졸음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졸렵고 막 이럴 때. 야한 생각을 하면 잠이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동 휴게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잠 좀 깨시라고. 졸음 쉼터 같은 그런 곳이지.
5: 근데 왜 그런 네.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깔고 왜 그렇게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요?
4: 어른들만 들어야
5: 되니까. 아, 어른들만 들어야 되니까.
4: 어, 애들인가 애들인가. 아까 네. 그 학원 차량 안에서 듣고
5: 가야지.
4: 있는
5: 네,
4: 그 천안 휴게소 계속 도배했던 예, 예. 그 친구가 또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우리끼리만 알자고.
5: 정다혜님. 차령 휴게소에 우동이 맛있습니다.
4: 아, 우동. 아,
5: 언덕배기에 있던 가락우동 새벽에 먹으러 갔는데요. 엄마랑 아빠랑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촬영 휴게소.
4: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꼭 휴게소에서 그렇게들 싸워.
5: 왜 싸웠을까?
4: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어.
5: 아...
4: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어디를 이렇게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아침 새벽부터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아, 피곤해 피곤해.
4: 잠 못 잤지.
5: 그렇지.
4: 서로 예민한
5: 예민하지.
4: 거야.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대로 예민하고.
5: 그렇지.
4: 그 옆에서 애 돌보는 엄마들도 엄마대로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날이 서 있어가지고. 거봐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5: 아하,
4: 이제
5: 아하, 아하.
4: 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지 애들
5: 아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디오를 보듯이 상세하게 진술을 하실 수가 있죠?
4: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싸웠다오. 응.
5: 어머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4: 위대하세요.
5: 저에게 닭발 편육을
4: 그럼요.
5: 트럭째 보내주신 네,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김은경님
4: 네.
5: 태인 휴게소요. 2년 전에 들렀는데요. 저희 집이 4남매 6인 가족입니다. 다자녀 가족에게 휴게소 식사권 1매를 주더라고요.
4: 우와.
5: 지금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자녀 가족이라 배려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쭉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도 시행되는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4: 이제는 그 아이가 둘만 돼도 다자녀 집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왜 고속도로 탈 때도 버스 전용 도로로 이렇게 갈 수
5: 있어?
4: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5: 아, 질문이에요?
4: 아, 질문한 거예요.
5: 아, 질문이야.
4: 질문한 거예요.
5: 질문이죠.
4: 여러분, 저기 네. 오해하지 마시고
5: 네네.
4: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5: 네네.
4: 아, 아니래요.
5: 아니래.
4: 아, 통행료 할인만 있는 거래요.
5: 죄송한데 본인 네. 자식이 둘이라고 슬쩍 할인받으려고 얻는 것 같은데.
4: 버스 전용 도로로 가서 큰일 날 뻔했네.
5: 방송은 정확해야 됩니다.
4: 큰일 날 뻔했어요.
5: 에이, 그럼요. 그럼요.
4: 예.
5: 7565님 공주 알밤 휴게소 하행인데요. 둘째 18개월쯤 가족여행 다녀오는 길에 들렀다가 작은 애 어머 앞니가 두 개가 부러졌어요.
4: 어머 왜?
5: 알밤 조형물 뛰어넘고
4: 아이고
5: 노는 아 뛰어넘는 노는 형을 보고 따라한다고 하다

0: 너무 좋습니다.
1: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0: 피 철철 나는데 밤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그냥 와서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알밤 조형물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1: 아 어떡해 진짜. 아 애들 그 넘어지거나 그러면 아, 넘어질 수 있는데 나는 그 이 깨지는 게 가장 공포거든요. 아, 저는.
0: 근데 아. 아이들이 그 앞니도 원래 빠지나?
1: 앞니?
0: 네.
1: 빠질 수 있죠. 네.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다쳐서 말고 뭐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갈이라고 해야 돼.
1: 아 유치 빠지는
0: 어,
1: 거요?
0: 그런 거. 어.
1: 네, 그럴 수 있죠.
0: 어, 예, 잘 모르니까.
1: 아 네.
0: 예예. 예, 예. 아 어쨌든 놀라셨겠다.
1: 그래. 아이고. 아 이게 조형물에서 그 아이들 뛰어놀 때 그 엄마
0: 돼.
1: 아빠들 그거 그 주의 줘야 돼요.
0: 아, 조심하셔야 돼요.
1: 정말
0: 진짜로.
1: 큰일 납니다.
0: 아이들에게는 한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1: 네. 그리고 예. 휴게소에는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늘 조심시켜야 돼요.
0: 또 하나의 알밤 휴게소 사연인데요. 0704님 알밤 네. 휴게소. 저는 휴게소 가면 오직 델리만주만 먹었는데요. 여기는 페스트리 안에 알밤이 넣어진
1: 어머!
0: 바삭하고 달콤한 밤빵을 팔고 있습니다.
1: 어머, 어머, 어머.
0: 오직 여기 휴게소만 델리만주 안 먹고 밤빵 사
1: 어머.
0: 먹어요.
1: 어, 너무 맛있겠다.
0: 근데 요즘에 제가 꽤 오래전부터 그 충남 공주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1: 네,
0: 방송에
1: 네.
0: 나오면 공주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1: 네.
0: 이상하리만치 공주가 잘 안 뜨는 거예요. 여행지로. 근데 최근에 한 1, 2년 상관으로 공주가 엄청 떴어요. 공주에 조금 유명한 집들은 사람 그득그득하고
1: 아~
0: 난리가 났습니다.
1: 왜? 뭘 계기로 갑자기 빵 뜬 거예요?
0: 저 때문이 아닌 건 확실해요. 저 때문이 아닌 건 확실해요.
1: 어, 그거는 네,
0: 뭐
1: 진짜.
0: 노트북 때문이겠죠.
1: 하늘도 알고 땅도 알 것 같고요.
0: 알고.
1: 이 와중에 5961번님 안녕하세요. 무안사는 젊은 남매 아빠입니다. 전남 구례에도 야동마을이 있어요. 구례 여행 겸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젊은 남매 아빠라고 또 이렇게 어필하셔서 젊다는 걸.
0: 아니 제가 아까 야동마을을 지도에 검색해봤거든요.
1: 네.
0: 꽤 많아요. 그 이름 갖고 있는 마을이 전국에.
1: 왜 그런 걸까? 그 야동이 어떤 야동을 얘기하는 걸까? 진짜
0: 한자로는 당연히 다르겠죠.
1: 밤 야자에 움직일 동장가?
0: 아니. 다르겠죠. 한자 다를 확률이 높은데.
1: Night Move Town. Night Move Town.
0: 예, 예. 아, 여러분 여기서 밤이 움직인다면 야행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행성. 오해하지
1: 그쵸.
0: 마시고요.
1: 예. 자, 굿 정보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오늘 주제 휴게소입니다. 야동이 아니에요. 자, 휴게소 꿀 정보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사랑 가득한 두댕이들을 위한 노래 CM 블루의 Love 듣고 올게요. Yeah, CM to the blue, to the sky high, get 'em high, yes.

0: CN블루의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왔고요.
1: 신나.
0: 신나. 노종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휴게 오늘은 휴게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9367님 금강 휴게소에는 피아노가 있어서요. 우와.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우와. 피아노 좀 친다는 분 금강 휴게소로 가세요.
0: 와 너무 낭만 있다.
1: 그러네 이게 아무나 누구나 칠 수 있구나.
0: 그렇지.
1: 피아노를 좀 칩니까?
0: 아 저 쳐요. 저 바이엘 하까지 배웠어요.
1: 바이엘 하면은 초등학생 때 아닌가요? 네,
0: 그쵸.
1: 근데 지금도 칠 수 있어 실제로.
0: 어,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수 있어요. 그 양손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노 작가님은
1: 제 지인이 네. 지금 방금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네. 하세영 씨예요.
0: 네, 뭘 이렇게 하세요?
1: 아, 저항이 터지네. 이분이 제가 아까 공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 네. 고향이 공주예요. 어. 그래서 이제 문자를 급하게 보낸 거예요. 와, 작가님 오늘 공주네요. 이제 틀었더니 아 공주가 아니고 휴게소구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0: 아, 집중 잘못 보낸 거네요.
1: 집중 안 한 거죠.
0: 노 작가님 지인은 왜 노 작가님이랑 다 똑같아요? 집중 안 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건 최고인 것 같아. 예.
1: 여러분 공주 아니고 휴게소입니다.
0: 휴게소예요.
1: 네, 주제가
0: 0848번님 휴게소의 추억 연년생을 키우던 오빠네랑 우르르 차 여러 대로 나눠 타고 놀러 갔다가 아하. 오빠네 둘째 딸을 서로 다른 차에 태운 줄 알고 휴게소에 두고 와가지고
1: 어머.
0: 다음 톨게이트에 내려서 차를 돌려갔더니 울면서 핫도그를 먹고 있던 조카 놀란 심장 쓰다듬으며 다 같이 웃었던 일이 있었네요. 어머 세상에
1: 섬뜩하다.
0: 아니 찾았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1: 아, 그 와중에 또 이 아이는 또 울면서 핫도그는 또 손에서 안 놓친 거죠. 대단합니다.
0: 그럼 뭐 이 핫도그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래도 트라우마에 거의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1: 큰일 날 뻔하셨어요. 0848님.
0: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대가족이 돼. 움직이거나 또 아이들 맞아요. 데리고 다닐 때는
1: 인원
0: 진짜
1: 체크.
0: 조심하셔야 돼요.
1: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2217님. 아버지가 엄마랑 분명히 같이 여행을 가셨는데 뭐야?
0: 어머.
1: 아빠만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0: 이게 무슨 일이야 또.
1: 그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휴게소에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요.
0: 아니 엄마 세상에 뭐야.
1: 매번 차에 타면 잠드는 엄마라서 아빠는 화장실 다녀오면서 당연히 엄마는 자고 계신다고 여겼나 봐요.
0: 아이고.
1: 그대로 출발하셨답니다.
0: 아이고.
1: 근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환승 휴게소라서 돈을 빌려서 버스를 타고 갔더랬죠.
0: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일부러는 건 아니겠지 설마.
1: 일부러는 아니죠.
0: 일부러는 아니지.
1: 큰일 날 말씀이고.
0: 근데 그 어머니만 그랬으면은 실수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자녀분까지 그런 거 보니까.
1: 아니 자녀분은 이제 다른 경우였고.
0: 다른 경우인 거죠.
1: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꽤 있었어요. 그 휴게소에서 그 버스 놓쳐가지고.
0: 그래 맞아요. 네.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렇고.
1: 맞아요.
0: 맞아요. 진짜.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보통 왜냐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정찰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급하게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머물다가 네.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0: 그래서 옛날에는 네. 그 엉뚱한 관광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계셨고. 근데 또 그 사회성 있으신 분들 또 가서도 재밌게 노셔.
1: 네, 재밌게 놀죠.
0: 모르는 무리와 네. 또 함께 그렇습니다. 낯선 무리와 함께 더 재미나게 노시는 분들 계세요.
1: 아이고 이동욱님 사소한 거지만요 생수를 무료로 주는 충주 휴게소도 있습니다.
0: 어머나.
1: 어머 이런 데가 있어요? 응. 된장찌개랑 하이라이스 메뉴 주문 시 생수 500ml 한 병을 무료로 주더라고요.
0: 네.
1: 된장찌개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드시고 생수도 받아가세요.
0: 와 진짜 고맙다.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일이다 진짜. 어머, 생수를 이런... 진짜 이거를 와.
1: 충주 휴게소 고맙네.
0: 예예. 예. 네. 8644번님 화성 휴게소 공주 밤빵 한 번만 잡숴봐.
1: 잡숴봐.
0: 유명 베이커리 퀸 아망 저리가라예요. 갓 나온 걸로 주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장님 말씀이 플러팅 같았어요. 친절하고 맛난 공주 밤빵 드셔보세요.
1: 아,
0: 와, 진짜?
1: 공주 밤빵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네. 여러 휴게소에서 이제 다 파는 거예요. 화성 휴게소가 진출을 한 거죠. 네. 나 윤서님 서해안 방면 화성 휴게소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다른 휴게소랑 다릅니다. 아 새벽이나 아침에 먹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다르죠?
0: 근데 새벽에 먹는 거는 다 맛있지 않나?
1: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렇죠.
0: 그죠? 새벽이나 아침에는
1: 가장 최근에 라면 먹은 게 언제예요?
0: 저 근래에도 먹었어요.
1: 그래요?
0: 예, 예. 그 저기 짜장라면.
1: 아~
0: 넣었어요. 짜장라면.
1: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 보다가 거기서 현빈 씨가 짜장면 진짜 맛있게 드시길래
1: 맞아.
0: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했는데 1위는 이게 배달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짜장라면을 끓여 먹었죠.
1: 일요일엔 짜파 그거예요? 아니면 네, 다른 짜파. 브랜드예요?
0: 짜파. 근데 짜파. 확실히 이제 짜파. 내가 끓이는 건 맛이 없더라고. 내가 끓이면 맛이 없어. 이상해.
1: 왜 그러지? 어지간히 맛없게 하는구나.
0: 3588번님. 아이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노 작가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자 3588번님께서 별내 휴게소 핸드드립 코나 커피요.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싸요. 제가 사 먹을 때 한 잔에 10,000원? 비싸서 신랑 몰래 결제하고 혼자 마셨습니다. 아직 모를걸요? 맛있습니다.
1: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속을 푼 줄 아세요?
0: 네.
1: 제가 지금 살에 걸린 게 네. 뭐 음료를 마셨다 그런 게 아니라 침 삼키다가 살이 걸립니다.
0: 나이 먹었다. 내가...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1: 이제 이 식도가 좁아졌어.
0: Our birthday의 스퀴즈 듣고 올게요.

0: 아워 버스데이의 스퀴지 듣고 왔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지금 미니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아, 여러분 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고
0: 노조의 노기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 휴게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오늘 최고의 사연 한번 뽑아봐야죠.
1: 네, 휴게소에서 천원의 행복을 누린다는 0823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1: 네, 0823님. 저는 원주에서 본가를 갈 때 항상 가는 휴게소가 있는데요. 거기 인형 뽑기 지폐 교환기에 가서 만 원을 투입하면 천 원 한 장씩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들러요. 비밀이고요. 부산 방향 진천터널 지나서예요. 앞으로 여기 혹시 지폐 교환기 불티나는 거 아닐까요?
0: 다 그 앞에 몰려있을 것 같아. 어떡하냐.
1: 그러니까요. 불티나면 어떡해. 네. 오랜만에 전영록 선생님의 불티 한번 들을까요?
0: 어? 와, 이렇게 또 연결된다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1: 나의 뜨거운
0: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자, 이분께 추석맞이 건강세트 지압 슬리퍼 그리고 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지금 휴게소 뭐 누구를 두고 왔다는 사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네. 자, 작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요. 작가님이 네. 띄운 잠깐만 이게 불티예요?
1: 빰빰빰빰빰
0: 불티가 원래 뭐 되게 신나기 시작했는데 방금 되게 잠시만요.
1: 그냥 이건 불티 아니고 그냥 오게티 같아요. 오게티.
0: 그냥 끝낼게요.
1: 네. 네. 안녕.
0: 가세요.
1: 해피 추석.
0: 건강 건강. MBC
2: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 듣고 왔습니다. 이호승님께서 이맘때쯤 아비치 노래 들어줘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오호. 자, 이맘때 듣기 좋은 노래들 더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7798번님께서 목소리 재밌길래 집에 가서 애들한테 흉내냈더니 애들이 엄마 무섭다고 하네요. 왜 그래? 엄마 품격 있어 보이지 않아?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기반 소리반 아니죠. 소리반 그리고 입김반 입김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음악 두댕이들이 보내주실 거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맛집의 앞집 오늘의 첫 곡은요. 아까 그 노래가 맞았다고 하네요. 조용히 시작하는 게 맞았대요. 전영록의 불티.

불티는 장작 불꽃 같고 태연의 불티는 LED 불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박하연님, 노래는 불티, 우리 영면이는 목소리 밤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밤이 제철이죠. 김미진님, 아 엄청 웃겨서 휴대폰 떨궜어요. 다행히 깨지진 않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7157번님, 아 목소리 바뀔 때 가면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면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아 보라가 아니라서, 아, 노보라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지금 갖추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 4986번님, 이 분위기면 이제 T시리즈로 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눈치가 정말 빠르신 것 같습니다. 아 5966번님, 아 지금 T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엔 산티 산티 카레 카레야 노라조의 카레 들어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노라조. 네, 인도 쪽으로 한번 가봐야죠. 카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맛집에 앞집 정말 맛있는 메뉴죠. 카레, 노라조의 카레 지금 나오고 있고요. 7794번님, 간만에 제일 좋아하는 코너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망했네요. 그런데 아니, 망하다니요. 8573번님, 어라, 맛집에 앞집 고급진 음악만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 노라조 노래만큼 고급진 게 어디 있습니까? 고급 맛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좋아. 네, 고급진 티 시리즈 이 노래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트와이스 TT.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 착, 팬티 착.
1: 자꾸,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맛집의 앞집 충격에서 지금 다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최정현님, 부장님 토닥토닥, 유주혜님, 아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 좀 우아하게 시작을 해보시려고 셀렌디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입덧으로 갔다가 휴게소 들러서 야동으로 갔다가 거기서 불티 가서 샨티샨티 카레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우아함을 좀 찾아보고자 아, 3, 4부 광고주님들은 잉글리시 블랙버스터 티 입가심 하시라고 아, 우아하게 차 한 잔 돌리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봐주세요. 아, 오줌 아니고요. 차입니다. There is a way. 어서 오세요. 환인제야.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프랑스 안마의자.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이카운트. 차 한잔 받으세요.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엔 책임회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 주식회사 이비가 포드 아이스 동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잖아요. 박성은님 우아하다 진짜. 김정원님 불란서 영미라고 하셨고요. 4709번님 어디 이동하다가 이유 없이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듣고 있음. 안영미 씨 목소리만 들어도 힘나는 하루인데 주차비가 아깝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너무 이뻐. 플러스 점수 200점 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럼 끝곡으로 요 노래 뭔가요? 이 음악, 이 우아한 음악 뭔가요? 아, 어텀, 카를라 브루니의 어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수국하면 여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가을에도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용설 9월의 유럽 수국인데요. 이름처럼 9월이면 용설리 마을에 유럽 수국이 가득한 정원이 열린다고 합니다. 용설 9월의 유럽 수국에 들어서면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 수국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수국은 처음에는 싱그러운 라인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유빛으로, 조금 더 지나면 핑크빛으로 물든다고 해요. 언덕 위에 오르면 세 가지 빛깔이 어우러진 수국밭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데요. 라인빛, 우유빛, 핑크빛, 실제로 보면 어떤 색이 제일 예쁠까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마르티나 다실바, 조슈아 리 터너, Just Friends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출첵해주고 계시는데요. 임소희님께서 권디 꿀디, 오늘도 권디 유머 들으러 왔다 뀨 야르 라고 보내주셨는데 약간 MG 흉내를 내시는 느낌 살짝 있는데 아닌가요? 2807님께서 어제 듣고 언니 목소리 계속 생각나서 또 왔어요. 순디는 이름 알려주면 다정하게 불러줬어요. 언니도 불러주세요. 저는 한별이에요. 한별아, 와줘서 고맙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튿날인데 조금 덜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MBC 대기실에 그 안마의자가 있거든요. 아주 중간 시간에 야무지게 하고 왔더니 조금 긴장이 네, 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도전! 백조싱크, 군산시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샘표식품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 후엔 티맵대리, IBK 기업은행, 한국MSD주식회사, 아크메르 동탄, 올품, 한국

0: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살,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살,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살.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듣고 오셨어요. 김지희님께서 오랜만에 산책 나가면서 완화 켰는데 생소한 여자분 목소리가 있어서 누군지 궁금해서 미니 들어와 봤어요. 권진아님이시군요. 목소리가 라인빛 느낌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순 DJ 대신해서 잠깐 네, DJ 맡고 있는데요. 네, 주어진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 봐요. 계속해서 들어와 주세요. 2661님께서 권디 어제는 밖에 나가 있어서 못 들었는데 진아님이라니 저 진아님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좋네요. 일주일 동안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출첵 부탁드려요. 복다현님이 카페에 왔는데 권디 목소리가 시럽보다 달달해서 시럽 빼달라고 했습니다. 아, 이런 멘트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는 걸까요? 진짜 시럽 빼달라고 했나요? 네, 인증샷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노래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딘 피처링 개코의 D 듣고 올게요.

딘 피처링 개코의 디 하프문 이어서 나인의 그댈 향한 멜로디 들으셨습니다. 0526님이 완하에 늘 아저씨 목소리만 나오다가 어제부터 새롭네요 라고 새로우시죠? 굉장히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 상순 DJ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가 봐요. 벌써 디스전을 시작하시고 2902님께서 권디 지금 클라이밍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다만 권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녹아내리느라 등반이 힘드네요. 팔에 힘 빠진 거 절대 아닙니다. 라고 잠시 쉬고 싶으셨나 봐요. 문자 보내시면서 네 한숨 돌리시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안젤로 데 어거스틴의 타임입니다. 이 곡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최인성의 Forest입니다. 최인성 씨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베이시스트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이유, 태연, 이소라 선배님 외에도 여러 뮤지션과 공연하면서 앨범 작업을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자신의 이름으로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짙은 청록색 커버가 눈에 띄는 앨범이고요. Forest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삶의 모습이 숲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베이시스트의 연주 앨범을 자주 만나기가 힘든 만큼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피아노, 오르간, 드럼 등 각각의 악기 소리가 겹쳐지고 더해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연주곡 최인성의 Forest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취향의 공유.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 최인성의 Forest였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연주곡들을 위주로 좀 듣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작년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좀 달려온 게 있어서 좀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약간 지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연주곡에 마음이 갑니다, 요즘에. 손선영님께서 하늘 보며 듣고 있으니 정말 좋으네요. 또 손예진님께서 와, 최인성님 작년 진한님 연말 콘서트 때 콘트라베이스로 연주하시는 거 보고 반했어요. 맞아요. 이제 공연 보러 오시면 저 뒤에 있는 연주자분들의 연주를 보면 정말 진짜 우리나라 연주자들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또 이런 연주곡들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보컬이 있는 곡들을 많이 들으니까 약간 반주 느낌으로 듣게 되는데 보컬이 딱 빠지면 그 모든 악기들이 다 주인공이어서 뭐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거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2772님께서 권디의 따스하고 예쁜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반찬내고 쉬고 있어요. 좋습니다. 또 올해 추석 연휴가 짧잖아요. 틈틈이 쉬어줘야 됩니다. 네, 취향의 공유로 조오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내 따라 시장에 갈 때 들었는데요. 시장 사람들과 제 모습이 노래 가사와 닮아서 점점 좋아지게 된 노래예요. 김건모의 시장 풍경 공유합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김건모의 시장 풍경.

0: 러브홀릭의 놀러와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조오수님의 취향곡 김건모의 시장풍경이었습니다. 조오수님께는 진화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기분이다. 블랙박스 하나 그리고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1209님께서 권디가 진행하는 라디오라니 아기 낮잠 재우고 거실로 쓱 나오는데 너무 좋은 목소리가 들려서 순간 황홀했어요. 감사합니다. 4067님께서 권디 서울 사는 친구가 완화 들으라고 혹시 자기 사연 소개될지 모르니 꼭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연 보내봅니다. 은정아 고맙대. 이번 추석에 대구 오면 꼭 연락해. 네 축하드립니다. 읽히셨어요. 황준상님이 노래들이 다 좋네요. 얼른 퇴근해서 산책하고 싶을 정도로요. 날이 좋아서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계속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끝나고 나면 운동 좀 하고 날도 좋으니까 책도 좀 보고 싶네요. 5288님께서 와 진아님 목소리 진짜 동안이네요. 20대 맞죠? 목소리가 동안인 건 뭐죠? 뭔가 기분이 뭔가 묘하게 좋은데요. 20대 만 29세입니다. 네, 만 29세라고 20대라고 우겨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0: 빵 말고 캣박시브.
1: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 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권진아입니다. 아까 그 은정이 되고 오면 연락하라고 했었던 사연 있잖아요. 네, 은정 씨가 문자가 왔습니다. 3588님이 내 친구 태실이 문자, 부장님이 또 외출하셨나? 딱 기다리고 있으래이, 추석에 간대이 라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침묵을 다지고 계시는데, 네, 3620님께서 진아님 목소리 들으려고 처음으로 미니 깔고 들어왔습니다. 부산 기장 죽성 해변에서 바람 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저도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장의 부모님이랑 종종 놀러가곤 했는데 또 죽성 해변은 처음 들어보네요.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89님 신청곡이네요. 오아시스의 Some Might Say 이 곡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왜 팔팔결인지 모르겠다는 말에서 팔팔결은 다른 정도가 엄청남을 듯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팔팔결이라는 건 형제가 서로 매우 다르다는 거겠죠. 부사로도 쓰여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뜻해 여기는 지난번에 갔던 곳과는 팔팔결 다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핏 한자어처럼 들리지만 팔팔결은 순 우리말이고 줄여서 팔결로도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0: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3부 첫 곡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들려드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당황하신 분들 계실까요?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6889님께서 어제 조금밖에 못 들어서 오늘은 시작부터 듣고 있답니다. 부드러운 동안 목소리

0: 소리로 좋은 곡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디 화팅! 제작진 여러분, 우리 진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수 권진아의 이모랍니다. 대전에서 잘 듣고 있어요. 이모, 이모 어제 톡이 왔더라고요. 끝에밖에 좀 못 들었다고 오늘 문자 보내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저희 엄마의 동생, 엄마 여동생, 우리 친한 저의 이모 이제 서로 고민도 많이 상담하고 그런 친한 사이인데요. 우리 이모한테 제가 평소에 해드리는 게 없어요. 선물 좀 드리는 편애를 좀 범해도 될까요? 네, 우리 이모 뭐가 필요하실까나? 김치 세트랑 아이스크림 어때요, 이모? 김치 세트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가현님께서 버스 타고 권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요. 아, 감사합니다. 또 가현님은 또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커피 드립백 세트와 냉동 만두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3, 4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 법인 폐, 롯데 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 도시공사, 코끼리 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천안 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잡나.

조지 피처링 솔따마의 빵집 들으셨고요. 이어서 패닉의 태엽장치 돌고래 들으셨습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송주영님께서 직장 동료들이랑 단체로 한강 피크닉 왔는데요. 진아님 라디오 듣자고 제가 빡빡 우겨서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다정한 목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이게 행복인가 싶네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역시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윤지원님께서 헌혈하러 와서 대기 중인데 진아님 목소리로 긴장감 낮추며 잘 왔어요. 이 사연

0: 나갈 때쯤이면 저는 헌혈 중이겠죠? 계속해서 좋은 선곡 기대할게요. 정말 좋은 일 하러 가셨네요. 저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저혈압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성님께서 권디 펜타포트에서 반해서 저 친구들이랑 11월 7일 권디 콘서트도 가요. 세이브 미 앨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레인 온 미 듣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 아 또 생각난 김에 또 홍보를 해야겠네요. 네, 11월 6, 7, 8 서울에서 네 스탠딩 공연 처음 도전해봤고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또 언제 해볼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시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니 많이 많이 와주세요. 또 대구 부산에서도 공연하니까요.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진아의 Rain on Me 같이 들어볼게요.
1: 이 사랑은 너의 발 밑에 두고 시작해

권진아의 Rain on Me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지님께서 어머 진아님이라니 저 예전에 남친이랑 헤어지고 퇴근길에 운이 좋았지만 무한 반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남친이랑 내일 모레가 결혼 3주년이에요. 지금 결혼기념일 여행 짐 싸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반갑네요. 오, 깨붓 커플이시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여행도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진혜연님께서 교육이 늦게 끝나 이제 막 합류했습니다. 편안해지는 퇴근길이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다고 상순님 몰래 보내보아요. 저도 상순 선배님 몰래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라포를 쌓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감사하다는 뜻 의미로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민지님께는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그리고 진혜연님께는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머랄 캐리의 Dream Lover 듣고 전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면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이쯤 돼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3789님께서 와이프 퇴근 시간 픽업 가는 길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진아님 목소리가 들려 반가운 마음에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3789님께도 닭가슴살 선물로 드릴게요. 이쯤 돼서 또 제 콘서트 홍보도 하겠습니다. 11월 6, 7, 8 서울에서 콘서트 하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대구, 부산에서도 공연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12월에 합니다. 네. 이제 소개해도 될까요? 네, 머레일 캐리의 Dream Lover 이 곡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9월 22일 오늘은 세계 코뿔소의 날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인데요. 전 세계에는 흰 코뿔소와 검은 코뿔소, 인도 코뿔소, 자바 코뿔소, 수마트라 코뿔소까지 모두 다섯 종류의 코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릴게요. 코뿔소 중에 뿔이 가장 긴 코뿔소는 흰 코뿔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찍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추론을 좀 해봅시다. 아무래도 코뿔소들이 좀 더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해를 많이 받으면 힘드니까 검은 코뿔소가 좀 작고 흰 코뿔소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려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름으로 봤을 때는 왠지 수마트라 코뿔소가 제일 뿔이 길 것 같은데 저는 X로 하겠습니다. 왠지 X일 것 같아요. 그냥 직감이 그래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코뿔소 중에 뿔이 가장 긴 코뿔소는 흰 코뿔소이다. O, X.

라우브 레이니의 미닛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 흰 코뿔소, 검은 코뿔소, 인도 코뿔소, 자바 코뿔소, 수마트라 코뿔소 총 다섯 코뿔소 중에 뿔이 가장 긴 코뿔소는 흰 코뿔소다. OX, 저는 X를 선택했고요. 오늘도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1078님께서 어제 퀴즈 풀 때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X입니다. 어제 아주 내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요. 정아윤님께서 원래 공룡도 이름이 긴 애들이 무시무시하고 크고 그랬어요. 흰 코뿔소 너무 짧아. X에 베팅합니다. 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진짜 설득력이 있다. 이정자님께서 정답 O. 어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대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작진분들 장난 아니에요. 3533님께서 정답 오 찍어요. 우리 집에서 코가 제일 큰 사람은 아빠임. 이게 뭐죠? 네, 그럼 이제 정답 알아볼게요. 코뿔소 중에 뿔이 가장 긴 코뿔소는 흰 코뿔소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정답은 오래요. 헐. 코뿔소 중에 뿔이 가장 긴 코뿔소는 흰 코뿔소가 맞습니다. 흰 코뿔소는 현존하는 코뿔소 중 몸집이 가장 클 뿐 아니라 뿔도 가장 길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앞뿔은 평균 길이가 약 60cm에 달하고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긴 뿔은 무려 1.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라 사람의 손톱과 같은 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생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와,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코뿔소가 다섯 종류가 있고 다섯 종이 있고 흰 코뿔소가 제일 길고 60cm에 달한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와,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틀렸어요. 틀리니까 좀 기운이 빠지네요.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0: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그리고 윤하의 바람 이어서 들으셨어요. 9161님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잠깐 우체국 가는 길에 라디오 틀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아님 목소리가 덕분에 퇴근까지 잘 버틸 수 있겠어요. 퇴근까지 화이팅입니다. 1602님께서 이번 주 진아가 스페셜 DJ 한다고 해서 자영업하는 친구랑 버스기사, 택시기사 친구한테 진아 라디오 틀어두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들아 잘 듣고 있지? 아, 이렇게 저의 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우리 영업 마케팅 왕 감사합니다. 박희국정님께서 라디오를 좋아하는 언니의 추천으로 듣게 됐어요.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잘못 틀었나 했는데 진아님이셨군요. 목소리가 기분을 좋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제가 스페셜 DJ로 맡고 있어요. 내일도 오니까 또 오세요. 네, 그럼 이제 광고 들을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박준혁님께서 오 용호동의 딸 나도 퇴근길에 듣고 깜놀 최애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산 남구 용호동의 딸입니다. 네, 언제까지나 용호동의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요. 김은실님께서 집까지 걸어가는 중인데 하늘도 예쁘고 진아님 목소리도 예쁘고 기분 좋은 시간이네요. 시간이 가는 게 아깝다. 그러게요. 점점 이제 날이 짧아지고 있죠. 네. 주어진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8040님께서 권디 퇴사하고 백수 2일 차 집 청소하면서 라디오 들으려고 켰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아요. 덕분에 열 청소했답니다. 아, 저도 낮에 이제 작가님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방 청소하면서 듣고 싶은 프로그램 같다. 이 완벽한 하루가. 저도 8040님처럼 다음에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최성희님께서 오 목요일도 금요일도 권디네요. 내일 끝인 줄 알았어요. 이번 주 잘 부탁해요. 아 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이튿날이었는데 이제 옆에서 PD님께서 어제랑 또 많이 다르다. 많이 편해 보인다 라고 해주셔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방 전에 한 그 대기실에 있는 안마 의자의 덕이 아주 컸던 것 같아서 내일도 일찍 와서 하려고요. 네, 권디와 함께하는 남은 시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전자음악단의 나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뵐 테니까 여러분. 까먹지 말고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0: 대성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파와 마늘을 싫어하거나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밥을 추천합니다. 사찰 음식에는 오신채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 마늘, 달래, 부추, 큰 거, 거기에 양파까지 식재료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교에선 강한 맛과 향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불경, 법망경에서는 오신채를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익혀 먹으면 음심을 일으켜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음식도 수행의 일부라고 여기기에 오신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찰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더운 여름에 몸에 열을 식혀주는 오이와 보리를 먹었다면 가을에는 기운을 보충하는 버섯과 뿌리 채소를 먹어야겠죠. 날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이루듯 순간순간 품는 마음이 우리의 한 생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마음을 식재로 삼아 푸짐한 상을 차려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어스윈드 파이어 September 들었습니다. 아니 어제가 아닌 오늘 트는 건 이거 미국 시간 기준인가요? 와 정예원 씨, 아니 어떻게 하셨죠? 와 지금 현재 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예. 9월 21일 밤 11시 6분. 예. 아직 9월 21일이에요. 아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오늘은 음식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영화 소울 푸드 사운드트랙에서 보내드린 거예요. 예. Earth, Wind & Fire, September.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정, 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팬티 check.
1: 자꾸,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 140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이, 퇴근길 지루하지 않게 신나는 곡으로 들려주세요. 신나게 퇴근하고 싶거든요. 퇴근은 음악 없어도 늘 신나는 거 아니에요? 퇴근은 무조건 신나는 건데, 아, 거기에 이제 음악까지 딱 올라오면, 아, 기분 괜찮죠? 예.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 0224번으로는 추석이 가까워서 이런 신나는 음악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신나요. 예. 늘 신나는 음악 보내드린 것 같은데, 늘. 예. 아니, 뭐, 추석이라고, 뭐, 명절 앞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와, 5333번. 주말에 700평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왔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근데 고구마, 야, 근데 고구마가 무지하게 큰데요? 오, 고구마 얘 종자가 크네, 애가. 근데 주말에 캐고 왔는데 아직도 삭신이에요? 어이구, 이거. 아, 그동안 운동 너무 안 하셨구나. 며칠 갈 겁니다. 그럼요. 예. 자, 정진호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이 폴란드 출신 가수입니다. 바시아. 아스트라드.

영화 라라랜드 사운드트랙에서 Another Day of Sun 들었습니다. 아, 188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다시 봐도 재밌어요. 아, 영화 최근에 다시 보셨어요? 오. 예, 오프닝부터 아주 인상적이죠. 예. Another Day of Sun.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바시아의 아스트로드였고요. 벌써 라라랜드 개봉한 지 10주년이에요? 오! 야, 빠르네, 참. 예. 3120번으로는, 아, 내 나이에 99 에드벌룬 듣고 싶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급하게 보냅니다. 급하게 보내셔서 그렇죠? 예. 99 루프트 발룬스하고 99 레드 발룬스는 있는데, 에드 발룬이 없는데, 에드 발룬. 아, 이 노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동안 추석 특집 방송 나가거든요. 명절엔 명곡이다. 아, 여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1696번으로 청해주신 콜드플레이. 매직.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0: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이번 주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서쪽 지방은 아직도 여름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이나 웃도는 기온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차츰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반편의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 25도 아래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강하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추석 당일인 금요일부터 날이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엔 중부지방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 있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남의 연애 단편 나는 야구를 사랑해는 사랑꾼이 나온다. 나는 사랑하는 데 재능이 있었다. 사랑받으며 자라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재능을 타고난 거야. 나는 숙모네 집에서 자랐는데 숙모는 때리는 손과 보살피는 손을 동시에 가진 양육자였다. 숙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때리는 손을 쓰곤 했다. 말을 더듬는 나를 바라보는 숙모의 눈. 그것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바라본다는 점에서 폭력과 아주 많이 닮았다. 나를 길러준 숙모가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기에 나도 그를 사랑했다. 숙모의 아들은 나중에 말한다. 아, 누나가 나를 참 사랑했지. 사랑하는 재능을 타고난 나도 야구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았다. 야구만큼은 나에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대상이었다. 매일 밤 일기에 나는 야구를 사랑해 라고 적고 사랑하는 것들에 야구라고 이름 붙여주며 심지어 야구 부원과 사귀기도 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필드에 우두커니 있거나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필드를 떠나는 야구.

0: 제사를 지낼 때 여러 번 절을 하고 한동안 그대로 엎드려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누구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는 편안함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자세 탓인지 나는 기도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기도라면 응당 무언가를 구해야 한다. 나는 그 시절 일기에 매일같이 적고 실현되기를 원했던 하나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야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온 건 이런 말이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철수는 오늘 야구의 캐치볼과 사랑의 공통점으로 작가가 제시하는 내가 너에게 공을 주면 내가 다시 나에게 공을 주는 거야 라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받아든다. 법칙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도 우리 주변엔 상대방이 던져준 공에 맞아 눈이 부어오르거나 머리에 혹이 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간단하지만 결코 등가 교환이 될 수 없는 내밀한 속성이 있어서 사랑의 법칙은 종종 불협화음과 후유증을 빚어낸다.
1: 'Way back into love, take one.
2: I'm getting really nervous.
1: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3 days.
2: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1: It's fine. It's just a 3-minute song.
2: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1: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okay? Way back into love, take two.

뭐 별 내용 없는데 이 영화도 재밌었죠. 예. 원제가 뮤직 앤 리릭스. 휴 그랜트하고 드루 베리모어가 함께 부른 Way Back Into Love. 네. 우리말 제목이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이거 모닥불 같은 음악이에요. 김남욱 씨. 예. 고맙습니다. Way Back Into Love. 자, 6시 39분 59초 막 지났습니다. 조병준 씨가 놀라셨는데, 놀라신 거예요? 아니, 신정근 배우를 진짜로 부르신 건가요? 왜 안 돼요? 5258번으로도, 와, 오늘 연기파 배우 신정근님 오시는군요. 반가워요. 그래요? 이미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곧 3, 4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배우 신정근 씨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잘 스토리를 모르실 수 있네. 청취자분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신정근 씨가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제 성대모사를 했다. 이거 제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연락하실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왔어 연락이. 자, 아무튼 오늘 3, 4부에 배우 신정근 씨를 만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또 막 질문도 좀 하시고요. 예, 미리미리 올려주세요. 신정근 씨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얼굴 보면 다 아십니다. 네. 이름하고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돼서 그런데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배우예요. 자, 2126번으로 통해 주신 요즘 들판들이 이제 다들 이렇게 변해가죠? 황금 들판으로 Fields of Gold. 자, 이분은 대전에 계시구나. 에바 캐시디 버전으로 청해 주셨어요. 에바 캐시디 Fields of Gold.

0: 핑크 피처링 네이트 로스. Just give me a reason. 네이트 로스는 펀의 보컬리스트고요. 김준희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이바 캐시디 Fields of Gold.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야, 육숙희 씨 영국에서 듣고 계시네. 와, 고맙습니다. 멀리서. 아, 오전이죠 지금 영국은. 아, 저 런던에서는 또 생방송 해봐서 알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멀리서. 자, 오늘 3, 4부는 예, 배우 신정근 씨와 함께합니다. 신정근 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예,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6890 번호로 와, 신정근 배우 미스터 선샤인에서 최애 배우입니다. 7036 번으로는 와, 신정근 배우님 궁금했어요.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에서 은호 아버지, 예, 영화 두 번 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질문 좀 올려주시고요. 또 배우 신정근 씨가 워낙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김태석 씨, 누구지? 누구지? 하지만 얼굴 보면 딱, 아, 이분 다들 그러실 듯.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뒷북을 치고 그러세요? 제가 아까 다 얘기한 건데.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몸짱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담인데요. 50대 중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새롭게 결심했답니다. 제대로 된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오자. 하루에 무려 6시간을 운동하는 강행군. 먹고 자는 것까지 규칙을 지키는 고행이었다죠. 새벽 5시에 체육관으로 향하는 하루를 처음엔 오로지 의지로 버텼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그를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전한 한마디가 의지가 지치면 습관이 대신 싸워준다. 근육만큼 근사한 명언이죠.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이건 어릴 때 저도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베니 킹의 Don't Play That Song 들었습니다. 아 물론 예 김윤숙 씨가 보냈었는데 와 음악도 멋지고 배우님도 멋지세요. 예. 야, 신정근 씨가 골라주신 예,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니 화면으로 뵙는 것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1: 아닙니다. 선생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네.
0: 아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까?
1: 네.
0: 특히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실 때 많이 들으셨죠?
1: 좀 말랐을 때.
0: 아하.
1: 네네.
0: 그러고 보니까 약간 골격이 비슷하네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갑자기 급 사람과 음악으로 예, 배우 신정근 씨를 모셨습니다. 자, 이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에
1: 네.
0: 잠깐. 야, 인사부터 했죠. 네. 청취자들에게 인사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행랑 아범으로 호텔 델루나에서 김선비로 출연했던 배우 신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 두 작품이 대표작이에요?
1: 좀 많이 아는 작품.
0: 아, 사람들이 많이 보신.
1: 네.
0: 아무튼 지난주 목요일에 청취자 한 분이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대학로에서 뭐 연극을 보시는데 그 신정근 배우가 갑자기 제 성대모사를 했다고.
1: 네, 뭐 극 중에 기분이 좋아서 애드립식으로 살짝 했는데.
0: 아, 대본에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노래는 대본에 있고요. 제가 많이 듣는 라디오였기 때문에 그걸 했더니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0: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배우 신정근 씨 측근 계시면 뭐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연락이 오고 보통 이런 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1: 네.
0: 근데 일이 이렇게 급성사돼가지고
1: 네.
0: 와 오늘 그래서 배우 신정근 씨를 만나네요.
1: 네, 부끄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제가 감사하죠. 바쁘실 텐데 지금 연극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1: 네네. 대학로에서 너 없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음악을 몇 곡 가져오라고 예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베니 킹의 Don't Play That Song. 이 음악은 사실 이 나이가 신정근 씨보다도 많아요. 이 음악이.
1: 네.
0: 이거 1962년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거 듣던 음악인데 저하고 같은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1: 네. 한참 밑에입니다.
0: 한참 밑에 아니고 조금 밑에.
1: 근데 이제 이 Don't Play That Song은 제가 약간 긴장되거나 무대 공연 전에
0: 네.
1: 몸 푸는 때 이렇게
0: 이 노래를 부릅니까?
1: 아니 듣습니다.
0: 아 듣는 거예요?
1: 네.
0: 노래를 부르시진 않고요?
1: 다 듣습니다.
0: 노래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왠지?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이상하네. 아니 극 중에서도 노래 하신다면요?
1: 아닙니다. 제가 뭐 노래 그냥 연기상 하는
0: 거죠. 네. 들을만 하진 않고요?
1: 예, 못 듣습니다.
0: 아니 사람들이 못 들을 걸 무대 위에서 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들을만하게 해야죠.
1: 연기로 커버합니다.
0: 아 연기로 커버.
1: 네.
0: 하긴 뭐 연기가 워낙 되시니까.
1: 아닙니다.
0: 우리들이 흔히 뭐 배우들한테 명품 조연 이런 게 얘기 많이 합니다만 배우 신정근 씨가 딱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완전히 살려주는.

0: 정말 없어서는 안 돼.
1: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주연보다 더 중요한. 아휴. 주연은 아무나 해도 되지만 이 배역은 딱 신정근 씨가 해야 되는.
1: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가성비.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배우 신정근 씨와 연극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배우 신정근 씨가 워낙 미모가 뛰어나셔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야,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요.
1: 네.
0: 저하고 역시 비슷해요. 네? 저하고 뭐 50보 100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오늘 유난히 반갑네. 약간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1: 네.
0: 종족이 같은 것 같은.
1: 제가 배 선생님 옛날에 젊으셨을 때 기타 치고 네. 노래하는 모습 보면 지금 제가 맡는 배역 이렇게 폐공장에서
0: 네.
1: 기타가 아니라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0: 흉기. 자, 감사합니다. 신정근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주식회사, 음주웬 티맵 대리,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0: 잠시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사람과 음악 배우 신정근 씨와 함께합니다. 야, 이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환영해 주시네. 5245번 와 대박.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 들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섭외를 하시다니 환영합니다. 야, 7422번으로 보내신 분은 아, 이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신정근 배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백캠 여기가 맞나요? 저 신정근 배우님 많이 좋아합니다. 유쾌하시고 시크하세요. 자주 뵙고 싶어요. 이분 혹시 아는 분 아니에요? 번호 한번 잘 봐주세요. 가족이라거나 뭐
2: 아, 아닙니다.
1: 그 소속사 관계자라거나
2: 요즘 뒷번호를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1: 아 그렇죠. 네. 번호를 외울 수가 없어요 저는. 네. 2831번으로도 호텔 델루나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김선빈님 나오십니까? 우와 코수염이 멋진 신정근 배우님 파이팅. 오늘은 코수염이 없으십니다.
2: 네.
1: 아 오늘 코수염은 저만 있네요. 예. 평 가서 봐. 그러고 보니까 화면으로 뵐 때는 코수염이 있을 때가 훨씬 많으셨던 것 같은데.
2: 네네 맞습니다.
1: 그 평소에는 안 기르시는 거죠?
2: 평소에는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1: 아 극중에서 워낙 지저분하게 나오시니까 네. 평소에는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저 신정근 씨도 굉장히 동안이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야 젊어 보이시네. 나이가 꽤 되셨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 네.
1: 근데 연식이 조금 되셨네. 자, 우선 저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거 못할 수 있으니까
2: 네.
1: 지금 하고 있는 연극 얘기를 먼저 하시죠. 네.
2: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극은 대학로에 있는 극장 공간 아울에서 10월 4일까지 할 건데요.
1: 네네.
2: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와 요즘 현실에 약간 어려움을 겪은 남자가 30년 만에 만나서 친구입니다.
1: 아, 친구인데 모르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2: 네네. 그래서 그 첫사랑의 기억과 어떤 그 시절의 추억을 코믹과 가슴 먹먹한 감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연극인데 웃기기도 한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1: 뭘로 웃깁니까?
2: 연기로 웃깁니다.
1: 노래로 웃기는 거 아니고요?
2: 노래로도 웃깁니다. 김명수 배우가 송골매 노래를 부르면서
1: 아 김명수 배우가 아 신정근 씨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2: 네. 저는 그 분노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1: 아하. 야 그러면 신정근 씨가 아니라 김명수 배우를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는데 섭외가 우리가. 농담이에요.
2: 네.
1: 연극 너 없이 지금 네. 10월 4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공간 아울에서
2: 네. 네. 중간에 영상 장면도 있어서요. 연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연극이 이제 1막 2막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네.
1: 그럼 중간에 또 영화가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2: 네, 네, 네.
1: 오. 아, 이런 방식의 연극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2: 네, 뭐 많이 시도되지는 않았는데 키노 드라마라고 해서
1: 네네.
2: 네, 하고 있습니다.
1: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보니까 신정근 씨는 여기서 노숙자로 나오시네.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잖아요.
2: 네.
1: 미안합니다.
2: 배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1: 아 그거 보셨어요?
2: 네,
1: 보신 적이 있어요?
2: 봤죠. 네네.
1: 아야, 근데 엉망이죠 저는. 저는 사실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출연료를 좀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2: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1: 아 지금 저는 그런 가끔 왜 유튜브 같은데 있거든요. 와 민망해요. 그거 보면 쇼츠 같은 거 봐도 민망하고.
2: 네.
1: 가만있어 봐. 연기를 잘 하는 배우들은
2: 네.
1: 그 화면 속에 자기가 연기한 모습을 보고 뭐. 저처럼 민망해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2: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이렇게 얘기하긴 좀 뭐하고요. 좀 가끔 가다가는 네. 실수한 장면들이 보일 때가 아주 민망합니다.
1: 아, 내가 저기서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2: 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감정이 조금 더

0: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아,
1: 네. 그건 사실 연출자의 잘못 아니에요? 배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 조금만 톤을 다운 시키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출을?
0: 연출도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아 같이 어렸군요.
0: 네.
1: 아 예 그런 작품들이 있군요.
0: 네.
1: 그럼 뭐 그건 어렸을 때고 이제 최근에는 뭐 완벽한 연기죠. 보고 있으면서 아, 야 진짜 내가 했지만 저걸 누가 하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0: 어? 아닙니다.
1: 대한민국에서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0: 뭐 약간 뭐 북한군 얼굴이라든지 노숙자 얼굴로는 제가 딱인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형사역 이런 것도 많이 나오셨고.
0: 네.
1: 형사도 보면 좀 주연급은 아니고 그 뒤에 같이 다니는 네. 주인공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악역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0: 네.
1: 뭐 기억이
0: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면 도망 다니는 거 뭐.
1: 도망 다니거나 잡으러 다니거나.
0: 네.
1: 그 진짜 신뢰되는 질문인데.
0: 네.
1: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우들은 뭐 신성일 선배나 이렇게 좀 남궁원 뭐 이렇게 최무룡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0: 맞습니다.
1: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0: 네.
1: 보통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은 이 엄두를 못 내잖아요.
0: 근데 저희보다 더 특이하게 생긴 그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고의 정상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1: 유해진 씨는 후배 아니에요?
0: 네, 유해진 정도는 얼굴로 밑에 깔고 갑니다.
1: 나름 그래도 얼굴에 자부심이 있으시네.
0: 그럼요.
1: 내가 유해진 정도는 깐다.
0: 네.
1: 처음에 어떻게 저 연기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0: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1: 아버지가 뭐 왜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0: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1: 그래가지고 이제
0: 그때는
1: 같이.
0: 이제 브라운관보다 시골에 극장이 더
1: 그렇죠.
0: 잘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네.
0: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떤 모토가 된 것 같습니다.
1: 영화를 많이 보면서 와 저런 거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네.
1: 고향이 어디신데요?
0: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1: 굴비 많이 나는데?
0: 네.
1: 잘 모릅니다. 제가 호남 지역에서 군 생활을 3년 동안 해가지고요.
0: 네.
1: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영광엔 못 가봤네요.
0: 영광 작은.
1: 굴비는 먹어봤습니다.
0: 네.
1: 그 거기서 야 배우의 꿈을 키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가 되려면 뭐가 방법이 없잖아요.
0: 여러 가지 도전해야죠. 저한테는 이제 연극이
1: 연극을 먼저 시작하신 거구나.
0: 네.
1: 연극을 하려면 극단에 일단 찾아가는 겁니까 무조건?
0: 네, 찾아가서 이제 청소 포스터 붙이기 여러 가지 잡일을 먼저 시작하고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소중합니다.
1: 그런 일들을 막 밑바닥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제 무대에 한번 서게 되는 거군요.
0: 네.
1: 그때부터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0: 잘한다고 듣지는 않았고요. 제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좀 겁방진 생각이 들었었어요.
1: 네. 내가 해낼 수 있겠다.
0: 해낼 수 있다.
1: 중요하죠 자신감.
0: 네.
1: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아무튼.
0: 네.
1: 그래서 쭉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0: 네.
1: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박혜란 씨도 그렇고 5652번으로 배철수님 성대모사를 하셨다는데 듣고 싶습니다. 성대모사는 오늘 하는 거죠? 기대합니다. 근데 성대모사는 갑자기 연극하다가 애드리브로 하신 거라면요.
0: 근데 이제 제가 친구가 유기견 한 마리와
1: 네.
0: 카세트 라디오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아원 누나나 이런 분들이 뭐 커피라도 한 잔 주면
1: 네.
0: 흥이 나서 음악을 좀 크게 틀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 그렇게 하신 거예요?
0: 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웃으세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겁니다.
1: 아주 많이 비슷하진 않네요.
0: 네네.
1: 근데 이 무대에서 대사를 이걸 하면
0: 네.
1: 사람들이 웃습니까?
0: 즐거워합니다.
1: 그럼 됐죠.
0: 네.
1: 웃으면 되는 거죠. 솔직히 말.
0: 좀 비슷하게 했어요.

0: 해야 되는데 아이고.
1: 아니 막상 제 앞에서 하려니까 좀 민망하죠?
0: 아 많이 민망합니다.
1: 네, 미안해요. 네, 저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거 하시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청취자들이 쓰셔가지고 야 요 마츠모토라고 일본에서 방송 듣는 학생이거든요.
0: 네.
1: 야, 두 분 닮으셨어요. 미스터 선샤인 재미있게 봤습니다.
0: 아, 아이, 감사합니다.
1: 뭐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사실 그, 왜 씬 스틸러라고 하죠. 와, 그 이정은 씨하고 두 분 나오실 때가 네. 진짜 재밌었잖아요.
0: 네, 열심히 했습니다.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1: 네.
0: 눈물도 많이 났었고
1: 어어.
0: 아주 즐겁게 했던 촬영입니다.
1: 아, 뭐 작품이 아주 좋았어요. 그 작품이 네. 그죠? 아, 4579번으로 아, 비슷한데요. 예, 완전 잘하심. 순간 헷갈렸어요.
0: 아이고.
1: 김주하 씨도 영화 만약에 우리 볼 때 신정근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은호 아빠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우선 음악을 한 곡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예전에 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디오의 홀리 다이버. 요 세대 아니었다.
0: 네.
1: 신정근 씨 세대가.
0: 맞습니다.
1: 자, 디오 홀리 다이버 듣겠습니다.

0: 네, 디오. 로니 제임스 디오입니다. 이 레인보우에서 노래를 하다가 나가서 자신의 밴드를 결성한 거죠. 디오의 홀리 다이버 들었습니다. 예전에 락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 번씩 다 들어야 되는 거죠.
1: 네, 네.
0: 자, 연극을 연기를 지금 거의 한 40년을 하셨네요.
1: 네. 중간에 쉬는 기간도 좀 있었고요.
0: 중간에 왜 쉬신 거예요?
1: 아니 뭐
0: 찾는 데가 없으세요?
1: 아니 그렇죠. 1년에 뭐 작품을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6개월씩 또 쉬고 3개월도 쉬고.
0: 아니 근데 예전에 보면 배우분들이 다들 네. 힘든 그 정말 고생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신정근 배우도 와 80년대에 연극 극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 내내 뭐 연극만 하셔가지고 거의 수입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또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 기간을?
1: 그래도 어떻게 이제 저는 좀 저거 했지만 아내가 또 알바도 하고.
0: 아 아내분이.
1: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연극을 조금 등한시하게 된 게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어. 영화에 오디션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0: 아 이거 연극만 해가지고는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1: 네, 그래서 좀 오랜만에 연극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0: 아 연극을 한동안 떠나 계셨다가 지금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1: 네.
0: 뭐, 야 연극을 20년이나 안 하셨어요?
1: 네.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던 어떤 극단 공간의 분위기를
0: 네.
1: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극장에 들어갔는데 후배들이 여배우들도 그렇고 나이도 많은 배우들이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뭐 다 쓸고 닦고 하는 거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0: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겠네.
1: 네, 그래서 뭉클해가지고.
0: 어허.
1: 네.
0: 와, 근데 시간이 광고 나갈 시간이라서요.
1: 네. 네.
0: 자, 오늘 사랑과 음악에 네. 지금 연극 너 없이를 공연하고 계신 배우 신정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0: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올 추석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냉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추석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29도, 광주, 대구는 30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활동하신다면 가벼운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고 하필 추석인 금요일부터 흐려져서 보름달 보기 좀 어려운 곳이 많겠습니다. 추석 당일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박윤경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사람과 음악 연극 너 없이를 지금 공연하고 계신 배우 신정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요 1185번 이분은 아무리 봐도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출자 이름도 알아요. 임창빈. 우리는 전혀 모르죠, 사실.
9: 네.
8: 예. 임창빈 감독, 영화 감독과 연극 연출자님의 작품을 애정하는 관객으로 신정근 배우님이 합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극중 흐름에서 영화와 연극을 동시에 직관하니 정말 신선했고 무대와 스크린 속 배우님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관계자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9: 잘은 모르겠는데 임창빈 연출자가 대학에서 막 그렇게 유명한 연출자는 아닙니다. 그런 거 보니까.
8: 그러니까 연출자 이름까지 외운다는 게 이게.
9: 네, 이 공연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8: 애정은 많은 걸로.
9: 네.
8: 뭐 관계자 뭐 어때요? 그 극중에서 지금 노숙자로 나오시는데 라디오를 갖고 다니세요.
9: 네.
8: 그 라디오를 잘 틀고 듣고.
9: 네.
8: 근데 실제로도 평소에 라디오를 좀 들으시는 편이에요?
9: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8: 아 그래요?
9: 그럼요.
8: 그럼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많이 들으신 거예요?
9: 많이 듣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 아 이거 오늘 좀 아니 하긴. 좀 들으셨으니까 이게 성대모사를 거기서 하셨겠죠.
9: 네네네.
8: 아 근데 송골매 노래는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 김명수 배우가 부르신다며? 네. 이 노래를 설마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여 내 죽으면? 이거
9: 그거는 제가 오늘 신청한 노래고요.
8: 이거 왜 갖고 오세요 이 노래?
9: 이 노래 제가 술 한잔 먹으면 부릅니다 노래방에서.
8: 아 진짜로?
9: 네.
8: 아 이거 송골매 좋은 노래가 많이 있는데.
9: 네, 극 중에 부르는 노래는 이제 빗물, 처음 본 순간, 어쩌다 마주치 된 그대를 부르고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이유인데 죽으면은 제가 술 한 잔 먹으면 부르는 노래입니다.
8: 아, 이거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부르십니까?
9: 손 잡을 때 부르고 있습니다.
8: 아,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노래를 부르냐?
9: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남자들은 이 노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래방에서.
8: 아, 그래요?
9: 네.
8: 아니 그래서 가져오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저는 이 우리 방송에서 제 노래 들으면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도 뭐 굳이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9: 네.
8: 들어볼까요?
9: 네.
8: 네 이게 송골매 1990년에 나온 맞나? 90년? 9집 앨범? 어허. 사랑하는 이어 내 죽으면. 네. 요저 크리스티나 씨 로제티라고
9: 네.
8: 영국의 여류 시인 시에다가 제가 작곡을 한 거거든요.
9: 아,
8: 가사가 너무 좋죠.
9: 네.
8: 시가 좋으니까. 듣겠습니다.

0: 저희도 방송을 신경 안 쓰고 TV만 켜놓고 있다가
1: 네.
0: 어디서 알던 목소리인데 하고 보면 그때 이제 화면에
1: 어허.
0: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목소리가 굉장히 개성이 있으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배우들하고.
0: 좋은 배우들 많이 있습니다.
1: 그래도 뭐, 예. 신정근 배우만 하겠어요. 사실 지금 길을 다니시면
0: 네.
1: 얼굴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보면 다
0: 네.
1: 아시죠? 뭐, 뭐 어디선가 출연 작품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어디선가 봤는데 근데 이제 이름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0: 되게 많이 만나죠.
1: 뭐 와서 갑자기 아는 체하다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사진 찍을 때 성함이 장동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죠.
1: 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0: 에이 이러면서.
1: 아 워낙 저 유머가 있으시네. 아 평소에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0: 네.
1: 아 신정근 배우가 좀 웃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이 웃길 때 주로 웃어주는 편입니까?
0: 제가 좀 웃기는 편입니다.
1: 아 웃깁니까?
0: 네.
1: 뭘로 웃깁니까?
0: 말로 이제 재미나게 상황에 따라서.
1: 어허.
0: 네. 배 선생님도 임진모 선생님 하실 때 웃기시잖아요.
1: 제가요?
0: 네.
1: 저도 저 남을 웃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0: 네.
1: 아니 그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웃으면 행복하잖아요.
0: 행복합니다.
1: 아. 네. 그래. 저나 저 신정근 배우 같은 분들이 많아야 돼. 이 세상에. 그래야 이 세상이 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0: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어디 밖에서 저 같이 오신 분 누구세요? 저 여자분.
0: 네. 저희 우리 홍보해 주시는 대표님이십니다.
1: 저 홍보사 대표님께서 원래 말씀 진짜 재밌게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하신 것 같다고.
0: 배 선생님 앞에서 긴장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예. 라디오는 저 출연을 많이 하셨나요?
0: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
1: 아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시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것도 지금 생방송이니까.
0: 엄청 이거 생방송이라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1: 아 괜찮아요. 예. 저도 막 하는데요, 뭐. 아 이제부터 이제 신정근 씨가 재밌다는 게 소문이 좀 나면,
0: 네.
1: 여기저기서 이제 섭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0: 아유, 떨립니다.
1: 그 뭐 연극은 이제 대본이 희곡이라고 그러죠. 희곡을 받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뭐 아무튼 대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대본을 받고 이제 읽죠. 그 작품을 고르는 아니 지금은 그냥 무조건 나가시는 편이었죠. 지금까지는.
0: 네.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오면은 좀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도 그건 좀 꺼리는 게 있군요.
0: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아무튼 웬만하면 이제 출연하시는 건데.
0: 그렇죠.
1: 가서 이제 연기를 하시잖아요.
0: 네.
1: 대본을 뭐 숙지를 한 다음에 그래서 감독하고 연기자하고 이게 의견이 좀 대립될 때도 있잖아요.
0: 네.
1: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감독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0: 네.
1: 그러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감독의 얘기를 듣습니까?
0: 저는 이제 그 의견을 나눌 시간에 감독이 요구한 걸 먼저 한번 찍어봅니다.
1: 아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한번 찍고?
0: 찍고 그 전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고.
1: 아 결정은 뭐 감독이 하겠지만. 네,
0: 저는 해달라는 대로 일단.
1: 대안을 예 드리는군요.
0: 네.
1: 작품을 50편이 넘더라고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 가끔 왜 텔레비전 이런 데서 옛날의 작품들 해줄 때
0: 네.
1: 내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보는 작품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0: 아유.
1: 아 여기 내가 나왔나 이렇게?
0: 아닙니다.
1: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네네.
1: 미안합니다.
0: 네.
1: 요 질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지금까지 출연하신 작품 중에
0: 네.
1: 이 질문도 좀 허접한 질문이긴 한데 이 작품이 나의 대표적이다라고 할 만한 작품 뭐가 있습니까?
0: 제가 이제 개런티라는 걸 조금 올려받는 계기가 됐

0: 작품이 거북이 달린다라는 영화.
1: 거북이 달린다. 네. 김윤석 씨 나온 거.
0: 네네. 어어. 거기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때부터 조금 이제.
0: 네.
1: 그래서 나름 저 개런티를 협상을 하고 이랬군요.
0: 뭐 협상까지는 아닌데요. 그쪽에서 좀 좋게
1: 협상까지는 아니에요.
0: 네, 캐스팅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부터.
1: 실례지만 지금까지 네. 캐스팅이 들어왔는데 네. 아, 나는 이거 밑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0: 아니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이 정도로
0: 네 너무 적당하면
1: 아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괜히 질문한 것 같네. 에이 최근에 그럼 또 연극 말고 또 작품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0: 내년 1월 달쯤에 OTT에서
1: 아 이미 촬영이 끝났습니까?
0: 네 끝났고 또 겨울에 또 다른 OTT에서 또 한 작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이거 계속해서 지금 작품이 끊이질 않으시는군요.
0: 아이, 아닙니다.
1: 요즘에는 그럼 저 찾는 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대본도 많이 받고
0: 조금 네 적당히 있습니다.
1: 아유 기쁘네요 괜히.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다 기쁩니다.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배우 신정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극 너 없어 10월 4일까지
0: 너 없이
1: 아 너 없이구나. 네. 야 너 없어 이건 좀 건방진 것 같고 너 없이. 대학로에 있는 공간 아울에서 합니다. 한번 있어봐. 이거 배철수 음악 캠프 청취자들께 또 티켓을 이렇게 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아 이거 배철수 음악 캠프 하는 시간이네. 괜찮습니다. 다섯 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인 2매면 10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섯 장이면 쌈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다섯 분. 예. 다섯 분께
0: 1인
1: 2매씩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날 신정근 씨하고 송골매 노래를 잘 부르는 김명수 씨가 아, 네, 들을만 해요? 김명수 씨 노래가?
0: 뭐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긴 한데요.
1: 아
0: 코믹으로.
1: 아 웃기긴 해요.
0: 네.
1: 아 웃기면 됐죠 뭐. 예. 자 이거는 예 오늘 저 질문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뭐 사연 주신 분들 중에 아 성의껏 보내주신 분을 우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예 티켓 두 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0: 찾다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0: 루트비 반 베이토벤. Long time coming, but I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배우 신정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연극 너 없이 공연 중입니다. 10월 4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거든요.
2: 네.
0: 아,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는데 못하신 얘기 있으면 편안하게 뭐 하시죠. 예.
2: 아닙니다. 저도 배철수 음악 캠프를 많이 듣고 있는 애청자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0: 네.
2: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대학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이거 저 골라오신 곡이에요. 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Sultans of Swing. 이 음악 들으면서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배우 신정근 씨의 오늘부터 팬으로, 예. 아, 예전에도 팬이었어요, 진짜. Sultans of Swing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위기가 기회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고려 말 관직에서 쫓겨난 정도전은 9년간 야인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백성을 만나 새로운 나라 조선의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위기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과거 첫사랑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한 아티스트가 이 질문을 프로젝트로 실현시켰는데요. 보내지 못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열고 익명의 참가자들이 용기가 없거나 타이밍이 어긋나서 첫사랑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도 여름을 좋아해? 라고 한참 만에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때 그 반지 끝내 못 줬네 라는 회한을 남기기도 했대요. 첫사랑이라고 했지만 수신인의 범위는 다양했습니다. 옛 연인, 친구, 부모, 형제, 자매, 반려동물까지. 때를 놓쳐서 혼자 삼킨 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9월 22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에피소드는 로라 블루라는 아티스트의 언센트 프로젝트라는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였다고 합니다. 첫사랑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익명으로 남기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김미진 님이 저는 첫사랑이 농구부였어서 연습 끝날 때까지 기다린 기억이 있어요. 참 잘생겼더랬죠. 잘 살고 있나. 아유, 그리고 어릴 때는 농구 잘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김현우 님.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이 꼭 보고 싶어 샀다는 그 책 잘 읽었는지 묻고 싶네요. 아, 여러분들은 참 첫사랑 선명하게 그리고 몽글몽글하게 그 기억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게 취소하기 기능이 있으면 보내지 말 거라는 메시지는 생각이 나도 그때 그 말을 보낼 걸 이런 아련한 마음이 이렇게 갖게 하는 사람이 왜 안 없죠 저는? 2996님 아하하 일단 저는 첫사랑과 25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헤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과 연애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하하하하라고. 세상에. 이게 더 드라마틱해. 그냥 첫사랑이랑 쭉 그렇게 뭐 결혼해서 함께 사시는 일은 오히려 좀 봤는데 이게

0: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항상 그렇잖아요. 첫사랑이었어도 헤어졌어. 아이 첫사랑이야 첫사랑이지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만났는데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관계가 좀 찐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현실도 좀 드라마 같은 풍경이 종종 일어나는지. 자, 아무튼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별밤 초대석이 또 준비돼 있습니다. 별밤에 처음 방문하는 에이티즈의 홍중 씨. 이번에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곡 발표를 했어요. 이따가 9시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볼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홍중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아놨다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일상적인 얘기나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이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패더 엘리아스 피처링 페이지의 When I'm Still Getting Over You 듣고 왔는데요. 6694님께서 남편에게 첫사랑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라고 하네요. 서로의 과거를 뻔히 알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고맙네요. 라고 아주 센스 있는 또 답변. 여기서 굳이 또 첫사랑은 말이지 하면서 TMI 줄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다고 딱히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센스 없음에 화가 날 것 같아. 누가 그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 티키 하면 타카를 해줘야지. 그렇죠? 0614님. 언니 저 오늘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에서 추석 선물로 상품권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제 것만 빈봉투였어요. 업체에서 실수했나 봐요. 하하하하. 세상에.

전화해가지고 저 제가 빈봉투인데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잖아요. 세상에 이 꽝을 뽑아버린 서글픈 사연에 별밤에서 대신해서 추석 선물 비스꾸름 한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일찍 명절 연휴 시작한 분들 계십니다. 6276님은 드디어 휴가 시작이라 공항 철도 탔는데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마저 리듬감 넘침이라고. 어디 뭐 여행으로 가시는 거군요. 요새는 추석 연휴, 설 연휴 때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0443님, 저는 내일이 휴무라서 오늘 퇴근 후부터 연휴 시작이에요. 일단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겁니다. 이런 하루가 필요한 분들 많으시죠? 뭔가 휴가 내고 어디 가고 싶다 보다 휴가 내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허리 아플 때까지 누워있고 그리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좀 지내고 싶고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지내고 싶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과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인 피처링 에릭의 노스텔지아.

가인의 노스텔지아에 이어서 투빅의 피노키오 듣고 왔습니다. 원곡은 로이 킴이고요. 오늘 투빅이 리메이크한 버전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권문경 님이요. 이나님 오늘 26개월 아기가 TV를 박살 냈어요. 급하게 47인치 텔레비전을 2만 원에 동네 중고 거래로 사왔네요. 아기는 안 다쳤으니 다행이고 이 모든 게 앞으로 더 조심히 키우라는 뜻이겠죠? 에이, 너무 놀라셨겠다. 세상에 그 와장창 TV 떨어지는 소리 났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동네에 괜찮은 매물이 올라와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천만

다행인 일이 있네요, 문경님. 놀란 마음 잘 진정하셨죠? 7935님은 엄마랑 몇번 가본 파스타 집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제가 생각한 일반적인 스테이크가 아니라 테이블에서 불쇼를 해주시는 스테이크였던 거예요. 진짜 놀랬어요. 파스타 집의 모든 손님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더라고요. 파스타 집에서 파는 스테이크인데 불쇼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오, 이건 완전 어딘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사진 찍어 두셨나요? 보통 불쇼해줘 그런 거는 그 뭐지? 데파니아키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서 철판 볶음 하는 데에서 화려한 쇼를 본 적은 있었는데 파스타 집에서? 너무 귀한 풍경 아닌가? 이정민님께서는요, 요즘 갑자기 많이 듣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세븐틴의 청춘창가.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미 많은 부엉이들이 아는 노래겠지만 다들 가사 들으면서 힐링했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해 봅니다. 요즘 날씨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장부엉 감기 조심해야 해요. 대장부엉의 목소리는 소중하니까! 라고 아주 많은 분들을 위한 선곡을 해주신 정민님 감사드립니다. 세븐틴의 청춘 창가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가다 마주치는 어르신들이 종종 혼잣말 하시는 걸 볼 때면 왜 저러시나 했다. 헷갈리는 길을 찾을 때나 굽은 허리를 펴면서 간혹 땅에 내려앉은 비둘기나 철 모르고 핀 꽃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에 나는 의아함을 가졌다. 하지만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그날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 좋네 하고 혼잣말을 하고 나무와 새들에게 시덥잖은 말을 건다 하물며 우리 집 뒷산에서 종종 들리던 뻐꾸기 소리가 계절이 바뀐 후로는 안 들리기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라도 갔나? 무심한 내 성격에 뻐꾸기 안부를 걱정하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과 대화하며 피로도가 쌓이는 것보다 자연이나 동물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마음 편한가 보다. 직접적인 대답을 듣지 못하니 대화라고 할 순 없겠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잘 있다고 무언의 답을 해주는 것 같다. 모쪼록 내일은 기다리던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좋겠다. 그간 잘 지냈다고 뻐꾸 인사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손우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연이나 동물들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쓰고 보니 왠지 내일은 우리 집 뒷산 뻐꾸기가 나 돌아왔다 뻐꾸 하고 인사를 해줄 것만 같네요. 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사연이었어요. 953님이 들으면서 그러네요. 저희 엄마도 민들레 볼 때마다 아유 어쩜 너는 이 틈에서 꽃을 다 피웠니? 하고 갸륵하게 여기세요. 너무 입에 붙어요 지금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막 감탄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여워하고 저도 그런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어요. 저 만물을 가엽게 여기고 어여쁘게 보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섞여서 나오는 혼잣말들을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냥 탄식이나 한숨보다 그렇게 사소하고 아주 작은 크기의 막 감탄들로 그냥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올 수 있는 어른이 된다면 제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아유, 어쩜 너는 이 틈에서 꽃을 다 피웠니? 그거를 진짜 내가 말하듯이 읽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되게 소중하게 보이고 하는 마법 같은 느낌이,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로. 아무튼 인간과의 대화가 필요해서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또 공감이 갔고요. 손우경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얘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연 기다리면서 최유리 노래 듣겠습니다. 세상아 동화처럼.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이어서 윤종신이 조지와 함께한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듣고 왔습니다. 4499님께서 연휴 전에 꼭일 생기는 거 저만은 아니겠죠? 결국 내일 출근 마음 달래러 산책 갑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일은 벌어졌고 내가 나가게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저 산책으로 나의 뇌파를 정리해야겠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5854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상암동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휴 전이라 그런지 낮에도 밤에도 손님이 없네요. 저희 매장은 10시까지인데 이 시간에 별밤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한가해서 일찍 퇴근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시간이 되어 별밤을 들을 수 있어 좋다고 해야 할지 이거 참 모쪼록 내일은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며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봅니다. 바로 근처시군요. 근데 연휴 전후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만 또 그런 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분들은 그래도 너무 좋은 거죠라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얼른 눈코 뜰 새 없어서 별밤을 한동안 못 들었어요. 이런 사연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계시는데 장사 좀 잘 되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4977님 집에 라디오가 고장나서 한동안 별밤을 못 들었어요. 이번에 아들이 라디오를 사줘서 밥 먹으면서 다시 듣는데 너무 좋네요. 4977님께는 또 컴백 기념으로 선물을 보내드려야겠군요. 근데 선물이 아주 풍성하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카디건스의 러브풀.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

0: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1585님도 저희 매장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오늘 많이 한가했는데 명절 타나 봅니다. 명절 완전 타죠. 설이랑 추석 때는 저만 해도 외부에 있는 이제 상점들 이용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후회도 그렇죠. 추석 때 음식 가지고 온 거 많고 하다 보니까 남긴 것도 데워서 먹고. 근데 그 전후로 잠깐만 그러실 거예요. 진짜 힘내십시오. 0500님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수고했어 그리고 행복하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쓴 모든 부엉이들에게 제 마음을 보내요. 이 선한 마음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받으시죠. 수고했어 그리고 행복하자. 알겠죠? 2부 마무리하면서 CN블루의 사랑빛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서 에이티즈 홍중 씨 모시고 올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미분 당.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같은 배를 탄 8명의 멤버들, 그 중심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에이티즈의 홍중 씨와 함께할게요. 캡틴 홍중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반갑습니다.
0: 드디어 별밤에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얼마나 많은 에이티니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김유리님 홍중아! 그리고 봉봉님이 쭝디가 돌아왔다! 쭝디 때 네. 엔딩 인사 뭘 하셨어요?
1: 쭝디 때요? 엔딩 인사 저희는 인사

0: 도 있는데 저희가 포즈가 있었어요.
1: 포즈.
0: 네, 저희 댕중디, 그러니까 윤호 씨랑 해서 제 댕중디 피스라고 이렇게 오. 이것도 저희가 만들었었거든요.
1: 그래서 뭐라고?
0: 그래서 이게 어. 이제 V에서 그래서? 살짝 접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포즈를 항상 하는 그게 있었어요. 저희는 이게 약간
1: 시그니처였군요.
0: 네, 시그니처였어요.
1: 어, 그러니까 네. 지금 DJ를 그래도 꽤 오래 하셨.
0: 그렇죠. 제가 좀 오래 했고 또 신지도 오래돼서 네 저도 한 거의 한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그럼 되게 오래 해주신 거예요 진짜, 아이돌로.
0: 네 그래서 에이티니 분들이 엄청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오랜만에 홍중이가 라디오에 온다고.
1: 그죠. 한국말로 하는 라디오 네. 자체가 오랜만이라고.
0: 맞아요, 맞아요. 긴장이 아. 왠지 모르게 되는 지금.
1: 긴장한 네. 홍중 씨 보는 맛도 좀 있을 겁니다. 에이티니 분들 네. 어지간해서는 그런 모습이 요새 보이지가 맞아요, 않을 텐데 네. 라라님이 우리 천재 다람쥐 캡틴이라고 네. 우리 되게 멋있더라고요. 캡틴이라고 부르는 거 되게 아, 멋있는 것 같아요.
0: 저도 저희 그래서 항상 완장을 차고 올라가거든요 무대 갈 때. 그래서 약간 저도 좀 약간 요즘에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ATG 캡틴. 네. 그래서 한도 초반에는 좀 약간 민망했거든요.
1: 왜요?
0: 캡틴이라고 말을 하기가.
1: 아니 뭐 리더나 캡틴이나
0: 그쵸?
1: 뭐.
0: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익숙해져서 어디 가면 저는 항상 ATG 캡틴 홍중입니다.
1: 그렇죠. 파이어볼 님도 캡틴. 거의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며 네. 책상 위로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해외 ATG 분들도 반겨주고 계신데요. 워낙에 거의 뭐 내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ATG가 네. 저희가 되게 많이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홍중 씨는 모르시겠지만
0: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길에 들어보니까
1: 아, 그리고 지금 밖에 얼마 호들갑호들 저 이채원 작가 저 막내 작가가 완전 그 온 아. ATG가 그 네. 본진
0: 아 진짜요?
1: 초 완전 처음 때부터
0: 오 진짜요?
1: 그래가지고 오. 너무 투머치 토크를 저한테 하고 아 이거 보세요 저한테 언니 혹시 필요하실지도 모른다면서 이걸 네. 쥐어주는 거예요.
0: 라이티니 네. 이것까지 반갑네요. 여기서 보니까
1: 난리가 났거든요. 아, 나갈 때 저 한번 좀 스윗하게 인사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래도 덕분에 이런 멋진 프로젝트 음원을 내신 덕분에 별밤에서 네.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먼저 또 우리 캡틴으로서 축하받으실 일이 많이 있죠. 뭐 항상 네. 그러셨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시상식에서 아우.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아, 네. 이관왕
0: 아, 네.
1: 올해 아티스트랑 아이콘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제일 큰 두 개의 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0: 네, 그렇게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는 조금 시상식에 나가면 올해 초부터 좀 이렇게 약간 대상격의 수상을 많이 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1: 올해는 네. 정말 약간 좀 저도 그렇겠네요. 기대가 돼요.
0: 좀 저도 좀
1: 솔직히 좀 느껴지죠.
0: 뭔가 저도
1: 뭐가 왔어.
0: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네. 저희 멤버들이 다짐한 게 있었어요.
1: 뭐요?
0: 저희가 작년이 7주년이었고 네. 저희가 재계약을 발표를 하고 네. 올해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첫 활동을 시작하면서 2월에 아드레날린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8년차 8주년 이제 앞두고서 우리 좀 안일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처럼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앨범도 좀 많이 내고 우리 좀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 뭔가 좀 좋은 기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재계약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첫 활동도 너무 좋았는데 또 배드 활동이 또
1: 거의 뭐
0: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1: 휩쓸어 버리고 말았죠.
0: 네, 또 저희 멤버 산이가 또 모두의 알고리즘을 또 침투를 하면서
1: 사실 저도 침입당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저 생전 네. 생전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0: 그러니까요.
1: 저한테까지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네. 거의 뭐 완전 다 잠식을 해버렸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와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흥미롭네 네. 정도였는데 나도 모르게 하면서 계속
0: 보게
1: 그러면서 전체를 보게 되고 그래서 ATG 팀 영상을 네. 다 보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 네. 역주행
0: 그러니까요. 너무 그 감사한 한 해라서 네. 사실 저희가 지금도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연말까지도 멤버들이랑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했을 때 뭐 반응이 좋든 안 좋든 네.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하고서
1: 그러니까 그게
0: 예, 장기 목표를 세운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생기니까
1: 맞아.
0: 너무 행복한 한 해인 거죠 사실.
1: 근데 진짜 그 마인드는 네. 다른 후배들이 진짜 본받아야 되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8년 차

0: 왜 갑자기 이렇게 음악을
1: 무슨 복이야
0: 앨범을 많이 내고 싶어하냐
1: 무슨 선행을 벌이신 겁니까?
0: 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분위기 회사 분위기 너무 좋고
1: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거 보트 진짜 장만님 말이 네. 8주년에 대상 타는 그룹 어떤데?
0: 그러니까
1: 그게 진짜 폼나는 일인 것 같아요.
0: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에이틴이도 그렇고 에이티즈도 그렇고
1: 정말 얼마나 뿌듯할까요?
0: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1: 라이브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0: 아 네. 아 에이티즈의 해라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라이브님이
1: 올해만큼 이제 아무도 부정하기 어려운
0: 아 그러니까 이런 또 수식어가 처음이니까 너무 행복하면서도 또 이게 좀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익숙해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1: 뭐야.
0: 생각을 많이 해요.
1: 이런 캡틴 어떤데요, 여러분? 캡틴부터 이런데.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바쁘디 바쁜 홍준 씨가 심지어는 네. 진짜 약간 음악 덕후의 면모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솔로 음원을 발표했어요.
0: 완전히 네.
1: 네, 그래서 단체 앨범 솔로곡과는 좀 느낌이 다른 콜라보인 것 같고
0: 맞아요.
1: 바찌라는 아티스트 별밤에서도 이분 음악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Enough라는 곡인데
0: 네.
1: 홍중 씨가 당연히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했고
0: 네.
1: 원체 좋아하던 뮤지션이었다고 들었어요.
0: 연습생 때
1: 네.
0: 진짜 저희는 이 바찌의 노래를 틀어놓고 왜냐하면 이제 17, 18년도 이때쯤에 바찌 노래 중에 이제 뷰티풀이라는 노래랑 마인이라는 이 노래가 너무 히트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 노래 틀어놓고 막 스트레칭하고 그랬거든요.
1: 아, 진짜.
0: 네, 근데 이제 영국 페스티벌에서 만난 거예요. 이 노래는 이미 써져 있었는데 혼자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 있어서
1: 네.
0: 누군가 좋은 임자를 만나면 내도 좋을 만한 퀄리티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딱 영국 페스티벌에서 만나고 얘기하다가 노래 들려줬는데 바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완성이 됐죠.
1: 바찌 씨 입장에서는
0: 네.
1: 굉장히 또 본인도 나 좀 뭐가 좀 잘 풀리지 않아? 아니, 물론 너무 훌륭한 성과가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지금 에이티즈가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1: 어제 내가 열심히 살아오길 잘했어 이러고 갔습니다.
0: 근데 저도 너무 영광이라 사실 서로 기분 좋은 상태로 이제 작업을 했죠.
1: 그리고 이 서사가 너무 약간 음악을 꿈꾸던 소년의 서사더라고요.
0: 맞아요,
1: 훨씬 더 막 이렇게 뭐랄까 기획적으로 더 뭔가 파워풀한 그런 콜라보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0: 그쵸.
1: 진짜로 홍중 씨가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뮤지션과
0: 첫 콜라보는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좀 콜라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근데 사실 저는 좀 스토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하건 뭐를 해도 약간 연결 제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곡은 사실 곡 후보가 많았는데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풀한 곡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곡은 제가 연습생 때부터 좋아하던 아티스트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백하게 담아서 뮤직비디오까지 녹여내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까지 한 번에 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한 곡이라서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 되게 좀 큰 그림을 머릿속에 탁 놓고 네. 작업하는 스타일이시죠?
0: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그랬습니다.
1: 그래요. 곡 소개가요.
0: 네.
1: 보면서 되게 어떤 홍중 씨의 성장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0: 네.
1: 끝없는 갈증의 시간들이 지나 마주한 누군가를 통해 서서히 채워지는 감정을 담아낸 곡이라고
0: 네.
1: 약간 사랑에게 틀을 갖고는 있지만
0: 맞아요.
1: 본인의
0: 네.
1: 어떤 약간 만족할 줄 몰랐던 과거로부터의
0: 네.
1: 성장?
0: 완전 정확해요. 사실 저는 에이티즈 활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음악을 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룹 활동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음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1: 맞아,
0: 얘기 하잖아요.
1: 맞아.
0: 근데 저는 완전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해소를 좀 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막 디자인을 해서 패션쇼를
1: 맞아.
0: 하기도 했고 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이제 제
1: 디제잉도 하시고
0: 네, 디제잉도 하고 네. 창작 욕구를 해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분야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막 다들 주변에서 잘 된다고 해도 뭔가 마음속에 계속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뭔가 아쉬운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항상 평생을 밖에서 이제 뭔가를 그런 느낌이 들면 뭘 해서 채우고 디제잉해서 채우고 뭐 멤버들 솔

0: 솔로곡 쓰면서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서 찾지 않아도 이미 제가 가진 것들이 저를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해였어요.
1: 언제요? 올해 정확히?
0: 올해 이게 정확하게 4월 달에 제가 휴가를 받았어요. 네. 저희 멤버들이 긴 휴가를 올해 두 번 정도에 이제 받아놨었어요. 네네. 활동도 많지만 휴가도 확실하게 받아서 할 때 하고 쉴 때 쉬자. 이런 마인드로.
1: 그쵸.
0: 네, 그랬는데 이게 4월에 휴가를 갈 때 저는 미리 계획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네. 제가 하고 싶던 작가들이랑 작업도 하고 이제 아티스트들도 만나서 작업도 하고 해야겠다. 그리고 코첼라까지 보고 오자. 저희가 2년 전에 코첼라를 섰었는데 이번에는 구경을 하러 가보자 하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딜 가도 저한테 이제 에이티즈 2년 전에 코첼라 왔으니까 에이티즈를 기억해 주는 사람 너무 많고
1: 그럼요.
0: 뭐 작가들을 만나도 제가 이미 한 것들에 대한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 이미 저를 되게 고평가해 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미 내가 쌓아온 것들이 내가 막 부족하다고 나는 계속 막 저 위에만 보고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다 채워주고 있었는데 뭔가 뭐 마음에 부족한 것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저를 채워주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세션 이제 송캠프에서 네. 이제 이 Enough라는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사들도 대부분 그때 나왔던 주제들에서 제가 한국 와서 다시 쓰긴 했지만 그때 이미 다 생각한 주제였어요.
1: 와 그래서 너무 영화에 약간 청춘 스타의 어떤 그러니까요. 성장기.
0: 그래서 그때 그 영상들을 찍어놓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막 비하인드들을 좀 찍어놓을 걸 막 코첼라 가고
1: 맞네.
0: 이랬는데. 그랬으면은 조금 더 이 서사가 설명이 잘 될 텐데.
1: 하는. 근데 또 달리 보면 그런 영상이 안 남겨져 있어서 더 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1: 진짜로 네. 홍중의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맞아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0: 맞아요.
1: 그리고 보면 제일 그 진짜 그 인기가 가장 뜨거울 때 네. 보통은 이상하게도 네. 홍중 씨처럼 더 불안해하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빈 곳이 보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오히려 휴가를 내고 네. 딴 걸 안 하고 근데 또 다시 관객으로서
0: 맞아요.
1: 무언가를 보러 갔어.
0: 맞아요.
1: 그제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플레이어로 가면 맞아요. 그냥 가서 대기실에만 있다.
0: 맞아요.
1: 무대 서고 내려오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가서 그렇게 밍글링 할 시간이
0: 맞아요.
1: 아,
0: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되게 많이 만나고 되게 그리고 신기했던 게 2년 전에 갔을 때는 뭔가 아티스트를 만나려면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0: 미덴그릿을 할 제가 코첼라를 서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으로 뭔가 딱 맞지 않으면 뭔가 약간 오히려, 계속 엇갈리는 느낌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놀러 갔는데도 막 아티스트 분들이 막 기다렸다가 만나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좀 거기서 조금 뭔가 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대 보면서는 사실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는데 빨리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더 하고 싶다 이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 세상에.
0: 그래서 막 이제 그랬 했던 시기도 있었고 사실 이 노래도 솔직히 말하면 그 6월에 이제 저희가 배드 앨범이 나오고 이제 계획은 있었어요. 원래 8월 말에 제가 이 바찌랑 같이 이걸 내자고 얘기를 했는데 배드가 되게 잘 되고
1: 너무나
0: 알고리즘에서 사라질 생각을 안 하는
1: 아직
0: 거예요.
1: 또 나타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 그래서 사실 고민했어요. 그냥 내지 말까?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냐면 이거는 약간 좀 뭔가 개인적으로 말고 회사나 멤버들이랑 뭔가 이렇게 에이티즈 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듣는데 사실 배드하면서 저는 잘 되기 시작하면서 좀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 멤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크게 왔어요. 이게 알고리즘에서 안 내려갈 때마다
1: 너무
0: 막 음원 순위가 올라갈 때마다 에이. 막 마음이 조금 너무 좋으면서도 에이. 막 그냥 즐길 수가 없는 왜냐면 이미 다음 것도 우린 준비를 다 해놨는데
1: 슈퍼 제이군요.
0: 네, 그래서
1: DI.
0: 근데 그때 이 노래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이 노래가 딱 그때 필요한 노래였어요.
1: 진짜.
0: 네, 그래서 조금 미루어서

0: 그냥 9월 달에, 9월 중순에. 왜냐면 그래도 알고리즘은 아직 살아 있으니.
1: 그쵸.
0: 저는 9월 중순으로 그 최대한 밀어서 이제 발매를 하게 된 거였죠.
1: 야,
0: 이건 들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1: 너무 맞고 네. 오히려 9월이 훨씬 어울리고.
0: 네, 맞아요.
1: 노래
0: 맞아요,
1: 느낌이 하슬님 말 너무 맞는 게 귀한 노래네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막 에이티즈를 네. 네, 관심을 막 갖게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0: 아, 그렇죠. 너무 많죠.
1: 그럴 때 이제 이런 캡틴이 있고 그리고 막 이 작곡 멤버에 대한 네. 어떤 음악 세계 네. 이런 게 알려지는 것도 네. 그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 드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딱 좋은 예, 맞물림인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1: 그 네. 최수빈님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0: 수빈님께서 마인드 엄청 건강해서 많이 배우게 된다고.
1: 진짜 굉장하십니다. 김예리님, 우리 캡틴이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라고. 진짜 네. 이렇게 건강한 그 리더가 있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 한 3년 차 안쪽에 터지는 것은 회사와 여러 가지 시기 운의 문제지만 네,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좋은 시기가 오는 건 진짜 홍중 씨 같은 마인드가 큰 역할을 해요. 아 정말 이 귀한 이야기가 그리고 생각과
0: 귀한 노래.
1: 성장이 네. 다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네. Enough 들을 텐데요. 노래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는지 감상 후기나 홍중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홍중 그리고 바찌의 Enough.

0: 콩중 피처링 바치의 Enough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이렇게 칠하다고 요새 음악 표현을 많이 하죠. 약간 되게 이게 홍숙 씨 만드는 음악들이 여러 결이 있겠지만 그렇죠. 되게 이렇게 좀 반듯하고 정교하고 차분한 바이브의 음악들도 많이 만드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김명선님이요. 일개 팬인 입장에서 에이티즈가 어디까지 가는지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본인들도 그랬다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오히려 홍중이가 이 노래를 내므로써 우리는 여전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이 얘기에. 저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가끔 이 노래를 들어요. 저희가 아직 여전하고.
0: 뭐야.

0: 이거는 그럼 주기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약간 건강검진 같은 노래네.
1: 아, 그렇죠. 꾸준히.
0: 꾸준히. 네, 때 되면 꾸준히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쭝사람님께서요. 작곡 천재 홍중이 이번 인어프 작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의외로 수월했던 점이 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1: 힘들었던 점은 이 곡을 같이 작업한 이제 세션에 작가들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작가들이 이제 뭐 드레이크의 트랙을 작업한 친구도 있고 이제 최근에 뱃번이 작업을 하던 친구도 있고 막 이래서 이 친구들을 모으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하고 싶었거든요. 네. 레퍼런스도 이 친구들을 모은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제가 다 들고 가지고 갔어요.
0: 네네.
1: 내가 너네랑 하고 싶은 게 이거다.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이거다.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던 작업이고 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다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팀이랑 했지만 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수월했던 점은 이 곡에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게 수월했어요. 가사 수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모든 버전이 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잘 담겨 있었어요.
0: 가사가 그냥 술술 왜냐면 네.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할 때는 가사가 네, 진짜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송캠프를 막 이런 온라인 네. 이런 거 필요 없이 네. 실제 오프라인에서 피지컬로 마주보고 했어요?
1: 맞아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0: 당연히 좋아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중 씨도 그렇고 네. 다들 일정이
1: 맞아요.
0: 한 시간은 어느 정도?
1: 이 곡은 한 제 기억으로 한 5시간 정도 작업을 했고
0: 엄청 빨리 하셨네.
1: 네, 하고 가져와서
0: 아, 그쵸.
1: 이제 저 그 혼자서 싸우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이 한글로 돼 있는 두 줄 있잖아요. 네. 수십 년 지나 저 끝에 닿을 때 이 우주에 둘이면 나는 좋게 라는 말이 뭔가 작사가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게 영어로 표현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0: 너무
1: 그래서
0: 멋있다.
1: 그냥 한국어로 쓴 거였어요. 그리고 족하다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0: 네.
1: 만족해보다 그 족하다라는
0: 맞아.
1: 표현. 네, 작사가님이 계시니까 저는 또 이게 얘기하고 네. 싶었던 건데 이 표현이 다른 나라 언어로 안 돼요. 근데 저는 많이 쓰거든요. 족하다.
0: 네네.
1: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쓰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가사를 쓰면서.
0: 책 많이 읽어요?
1: 조금 그래도 읽으려고 저는 자기계발서적을 좋아해요.
0: 왜 이런 멤버들은 네. 꼭 자기계발서를
1: 많이 읽어요.
0: 안 읽어도 되는 사람들이 네. 자기계발서를 꼭 읽는다. 네. 읽어야 될 네. 사람들은 안 읽어라고. 아니 근데 네. 그 부족해 만족해와 네. 그냥 족해의 그 네. 어감의 차이에 이렇게 민감한 분이라는 건 너무 반가운 이야기고 네. 이게 약간 딱 그 아까 에이티니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어떤 히든 메시지 같기도 해요. 네. 한국의 막 팬들 네. 오랫동안 응원한 팬들에게 네. 주는 걱정하지 맞아요. 말라는 어떤
1: 맞아요. 서로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대상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 곡의 가장 큰 거였어요.
0: 아 진짜 너무 건강하고 하지만 정말 부피가 큰 그런 네. 음악입니다. 자 계속해서 홍중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 너무 많겠죠.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유지호님이 갑자기 홍중 사랑해요 모르겠다 그냥 사랑해 류라고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오타를 내주셨습니다. 4부로 돌아올게요. MBC
2: FM for you.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별밤 초대서 약간 완성형 인간의 느낌이 드는 우리의 캡틴 홍중, ATEEZ 홍중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 우리 솔로고 이너프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김도현 님이 이너프에서 제목에서 U자만 소문자로 네. 스펠링이 돼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홍중이가 부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하셨거든요.
1: 이거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접근은 의미가 담겨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너프라는 그 저희 ATEEZ 동명의 곡이 있어요.
0: 있죠.
1: 그래서 바꾸고 싶다, 뭔가 이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 여서 시작했는데 네. 보니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써놓고서 제가 계속 봤어요. 이너프를 네. 계속 보다 보니까 U가 있잖아요.
0: 그쵸.
1: 뭐 U, I 이런 것들은 사실 중의적인 의미가 쓰기가 너무 좋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제가 이 곡을 계속 생각했을 때도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서 계속 채우다가 뭔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까운 곳에 사실 날 채우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U가 어떻게 보면 너라는 의미를 그렇죠. 조금 줄임으로써 조금 뭔가 이 곡의 메시지를 좀 한 번 더 좀 내포하고 싶은 그런 좀 의도가 있었어요.
0: 네. 근데 진짜 홍중 씨 되게 엄청 솔직하시네요.
1: 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0: 네. 네. 와, 진짜 뭐 어떤 뭐 의미 부여를 하고 난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네. 될 법한데도 네. 그냥 솔직히 처음엔 이랬고.
1: 네,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보다 보니까 이렇다. 네. 와, 진짜 말하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루루님이요. 홍중이가 쓴 가사 보면 특이한 단어도 많고 영어도 많은 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가지고 노는지 궁금해요.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1: 네.
0: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네. 이따 들어볼 노래들에서도 네. 느꼈지만
1: 네.
0: 단어 민감도가 되게 언어 민감도가 좀 높은 분 같아요.
1: 아.
0: 아까 그 조케라는 것도 그렇고
1: 네.
0: 어릴 때부터 좀 이거는 책을 많이 읽어서 온 숙련성인지
1: 이거는 저 확실하게 저 아버지 영향인 것 같은데
0: 아.
1: 아버지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시긴 하는데 네. 문학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0: 뭐야 이 숙명.
1: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덕분에 좋은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이제 뭐 그런 책들도 추천 많이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나 신앙송 대회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하게 했거든요.
0: 에.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단어들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0: 네. 그렇구나.
1: 맞아요.
0: 전혀 단어에 둔감해도 되는 유목구비를 갖고 그 민감도를 네. 갖추셨다라는 게 좀 참 네. 특이합니다. 글짓기 한 거 혹시 나중에 볼 수 없나요?
1: 진짜 찾고 싶은데 그 상장 말고는 없더라고요.
0: 아~
1: 그 글짓기 한 게.
0: 아, 맞아. 그게 참.
1: 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 다 내서 그랬나? 뭐 그런
0: 그렇겠다,
1: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겠다.
1: 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홍중 씨랑 음악 얘기 더 나눌 거예요. 저희가 미리 내가 만든 곡 중에서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세 곡만 골라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자, 에이티즈의 All About You라는 곡이고요. 이게 21년도 발매된 미니 7집 수록곡입니다. 먼저 직접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1: 이너프를 이제 이너프가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썼던 이제 트랙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우주의 느낌이 나는 뭔가 그런 곡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취향이 있었구나 내가 트랙을 쓸 때. 그래서 그거랑 어울리는 곡들을 좀 선곡해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곡도 좀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게 어쨌든 대상이 되게 명확하게 사랑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이런 곡들이 이전까지는 많이 안 썼어요. 에이티즈는 이제 해적왕, 그쵸, 해적왕으로 그쵸. 데뷔를 해서 네. 뭘 부시고
0: 센 얘기
1: 네, 막 이러다가 이제 이런 뭔가 솔직하고 이런 담백한 얘기를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이때 쓰면서 좀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골랐고 뭔가 All About You,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모든 것들이 다 너를 향한 거고 너를 위한 거다. 뭔가 이런 가사를
0: 그쵸.
1: 썼던 네. 벌써 한 5년이 지났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네. 홍주 씨 굉장히 절제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네. 좀 이렇게 도파민에 이끌려다니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한 게 이게 트랙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딱 여기서 터질 것 같은 부분에서 안 터트리더라고요.
1: 맞아요. 오 정확한 포인트였어요.
0: 네. 오 굉장히 지독한 양반일세라는 생각을 했는데
1: 맞아요.
0: 실제 성향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1: 정확해요. 사실 이 곡이 지금은 되게 스무스하고 되게 말랑한 곡처럼 들리잖아요.
0: 네.
1: 이 곡 가이드가 이제 저랑 이제 마독스라는 이제 그 저희 작가이자 가수분이랑 같이 한 건데 생각보다 좀 힙해요 가이드는. 그래서 이 후렴 부분에서 막 가다가 멜로디가 유려하게 가다가 후렴 부분에서 음도 하나고 트랙도 제일 비워내고 이거를 이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딱 그게 더 표현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막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해줄 건데 했는데 갑자기 툭 떨어뜨리면서 그냥 너에 대해서 나밖에 몰라. 약간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하는.
0: 굉장히 지독한 곡이에요. 이거 진짜 화면이라 네. 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리고 네. 가사를 네. 이 작가님은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의 가사가 많다면서 써주셨는데
1: 맞아요.
0: 저는 굉장히 관능적으로 봤거든요 가사를.
1: 그런가요?
0: 네. 뭐 초면이니까 네. 안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가겠지만 네. 아무튼 네. 굉장히 요즘 특히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런 바이브의 곡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는 것 같은데 원체도 이런 스타일 곡들이 좀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절제되는 것과
1: 맞아요.
0: 정교한 리듬과
1: 맞아요.
0: 이런 거가
1: 저는 좀 비워져 있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지독하게
0: 네.
1: 지독하게 끌려요. 그리고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거기에.
0: 그게 또 이 미술적으로도 민감한 네. 사람들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자 계속해서 네. 홍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오로라라는 곡이죠. 이게 심지어 더 옛날이네요. 19년도
1: 맞아요.
0: 곡이네.
1: 이거는 제가 연습생 때 썼던 트랙을 데뷔하고 공연을 다니다가 저희가 데뷔하고 4-5개월 멜로디랑 그래서 옛날에 있던 트랙들을 막 찾았는데 이 트랙이 좀 어울려요. 그 이게 원래 어쿠스틱 버전의 느낌의 트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을 가져다가 막 이제 가사랑 멜로디를 쓰고 이거를 한국에 와서 이제 디벨롭을 했던 거죠. 지금에 조금 맞는 트렌드의 트랙으로 좀 이렇게 변환을 해서 나온 곡이었어요.
0: 야, 홍중 씨는 자칫 안 잘생겼었으면은 진짜 최고의 그냥 작사 작곡가로서 네. 얼굴 때문에 멤버가 돼버려서 더 많은 곡을 지금 못 쓰고 계시는 거네요. 스티우님 진짜 천재 아니에요? 진짜 천재라는 표현 남발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진짜 오로라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건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걸 묘사할 단어로 나는 아직 찾지 못한 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에서 이런 오로라 비슷한 빛을 보고 쓴 내용일까? 아니면 그냥 그냥 근사한 디자인적인 가사일까 생각했는데 완전 구체적인 비전에서부터 나온 거네요.
1: 맞아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묘사할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되게 흔하고 그렇게 막
0: 그 가사에서는 잘 안 쓰는 거.
1: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때 끝나고서 정말 그냥 쑥 흩어 내려가면서 썼던 단어들이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끝까지 수정을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0: 이게 킥이었어 나는.
1: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으니까 더 뭔가 와닿더라고요.
0: 와닿고
1: 그래서 수정을 안 했어요.
0: 너무 너무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0: 이게 지금 오로라가 아니고 네.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뭔지가 되게 궁금해지게 네, 만드는 게 이 표현이었거든요. 호호님이요. 음악하는 사람 저런 생각하는구나 하셨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각기 다른 네. 타 팀들의 음원봉을 보며 오로라를 떠올리는 건 맞아요. 그냥 홍중 씨의 크리에이티브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말도 안 돼. 네. 아, 약간 이건 좀 되게 놀라워. 아,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가요?
1: 팬분들은 아실 수도 아, 있는데 뭐야,
0: 여기서 최초 공개였으면 좋겠어요.
1: 아, 근데 제가 얘기를 할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제가 막 가사를 쓰고 곡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얘기할 창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보시다시피 되게 말을 좀 하고 싶은 말 많은 스타일인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 매니저님이 뭐 이제 뭐 하고 이제 음원이 나왔으니까 뭐 네. 하고 싶은 게 없냐 진짜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네. 그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선배님 이제 라디오도 조금 이제 듣고 하니까 종종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라디오국 들어갈 일 있으면 한번 물어봐 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매니저 형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였거든요.
0: 저희가 아무리 네. 두드려도 네. 모실 수 없었던 그분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1: 얘기를 하고 싶어서.
0: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네. 들 때는 네. 그냥 제가 생방하고 있어 아무튼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예, 네. 다 끊고 얘기 잠깐 하고 네. 아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예, 들어가세요. 아,
1: 심심하면. 네. 맞아, 예.
0: 잠깐 내가 음악 얘기 해야 될 게 생각났다. 벌컥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아,
0: 5272님이요. 서사를 듣고 에이티즈 노래 들으니까 더 뭉클하고 와닿는 것 같아요. 30대 형, 아저씨 또 큰 위로 받고 가요.
1: 형이죠. 저희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0: 그치.
1: 네, 형이죠. 네.
0: 그리고 아 그런 것 같아 진짜로. 왜냐하면 이 엔터 쪽 아이돌 네. 쪽에서 8년 차라는 것은 그쵸. 사회생활에서 제가 볼 때 한 20년 차라고까지 봐도 돼요.
1: 오 왜?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버텨낸 누군가의 정말 빛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지호님이요. 홍중 천재만재 나의 아기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이라고.
1: 네.
0: 이게 되게
1: 이거가 네.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0: 아니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있나요 뭐가?
1: 아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0: 아 이게 한꺼번에 한 세트인가요?
1: 네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아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0: 아기가 들어가.
1: 네, 아기가 킥이에요 여기서는.
0: 근데 왜 팬분들은 네. 내 스타가 너무 좋을 때 네. 그러니까 아기로 이렇게 보이는 그 마음이 생기는지 혹시 납득은 가세요?
1: 저는 이걸 네. 자주 보니까 저도 이것도 되게 웃긴데 네. 이거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0: 역시.
1: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 내가 평생 그치? 아이일 수도 어허? 있는데 음흠. 나보다 어린 친구들은 왜 나를 아기라고 생각할까? 근데 우리 아기 보면 뭐 안 해도 기특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감정에서 우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조금 좀 됐어요.
0: 어떻게 그거 알았지?
1: 그러니까 뭔가 제가 사실 그 되게 감사하게도 에이티즈님이 내가 막 팬 사인을 하고 이러면 제가 이 물만 마셔도
0: 소리 지르고
1: 되게 예뻐해 주시고 막 담아주시잖아요.
0: 물 마시는 거는 원래
1: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아, 이 아기처럼 뭔가 내가 되게 그래. 뭘 안 해도 기특하고 더 크게 보이고
0: 맞아요.
1: 우리 아이는 다 천재 같잖아요. 그리고
0: 아니 근데 홍중 씨는 네. 천재만재는 좀 네. 괜찮은 타이틀일 것 같은데 박채연님은 마음으로 나서 박윤희님 아 우리 소중한 아기 캡틴 아이님도 숨만 쉬어도 예쁘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1: 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아기 같다 아가 같다 이게 뭐가 그 애틋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가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1: 그 맞죠.
0: 이게 진짜로 내가 누군가 덕질이 그게 달했을 때 오는 감정이었거든요. 아, 저는 그러니까 너무 바쁜 내 스타일의 일정을 볼 때 행복함과 동시에 저렇게 바빠서 어떡하지? 이게 왜 자식들한테
1: 맞아 맞아 맞아
0: 바쁘단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시지만 맞아. 어머님도
1: 맞아
0: 너 밥은 잘 먹고 다니
1: 맞아 맞아 조금만 기침해도 엄청 걱정하시고
0: 그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아기와 캡틴 네. 홍중 씨와 다음 네.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곡.

0: 스케이라라는 곡이고요. 아, 우리 또 후배 사랑.
1: 아 예.
0: 아 사이커스 노래죠.
1: 제가 사이커스를 이제 3집 정도까지 프로듀싱을 같이 했었어요.
0: 그거 아프면 좀 어떻게 이걸 다 했지?
1: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래퍼 친구들이 쓴 가사들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엄청 이 벌스를 쓸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 사실 이 곡은 느낌도 그렇지만 이 가사 때문에 더 그런 건데 이 그 제가 촬영장에서 이 가사를 넘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양한 이제 이드너리 팀 안에 네. 많은 분들이 했고 또 사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앨범이 따다닥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0: 그쵸, 제 일정이 칼같이 지켜져야 되는
1: 제가 맞아요 그 데드라인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 가사를 넘기면 바로 데모를 떠서 보내야 되는 상태 근데 제가 작업실 못 가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나와서 이제 카니발로 가서 이제 그 자동차로 와, 가가지고 죄송해요 차량으로 가서 예. 차량으로 가서 이제 이거를 가사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 포인트가 딱 인트로가 끝나고 나분의 하루가 짜여진 공식 같아서 차라리 달리다 넘어져 피가 난데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0: 네.
1: 이게 스케일러라는 주제가 거기서 생각난 건데 이제 자동차에 누워서 차량에 누워가지고 이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막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0: 그쵸.
1: 이 활동하고 막 대기실 그리고 이 차량 이 공간이 너무 신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길 가면은 그 이제 차를 타면 약간 이제 새로운 스케줄을 하러 가고
0: 맞아, 맞아.
1: 이 신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설렘이 있지만 조금은 더 익숙한 아니, 공간이지만
0: 네.
1: 그래서 요걸 주제로 한번 써보자 그럼 내가 뭐 같을까 이 차량이 좀 내가 좀 어색한 나의 이동 수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이제 그 스케이트 보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어떻게 보면 얘네는 지금 스케이터 같겠다 자기네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스케이터 같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처음부터 쓰는데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제가.
0: 너무 신이 나서 계속 발로 책상을 쿵쿵 차고 계세요. 아니 괜찮아 아플까봐.
1: 네, 제가 20분, 2, 30분 만에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진짜 거의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그래서 이 막 청개구리 개구리 이쪽은 이제 래퍼들이 쓴 가사인데 저는 이 그 따분의 하루가 여기서부터
0: 아, 네, 딱 알겠다. 이제 네. 홍중 씨가 쓴 데는 어디여도 네.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혼자 쓰는 글 같은 냄새도 나 쓴 글 이렇게 부를 소리를 막 내면서 네. 붙인 가사 같은 느낌이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노래 부르면서
0: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쓴 글이 가사가 되는 것 같은 글들이 있는데
1: 맞아요,
0: 홍준 씨는 약간 후자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요즘에서 잘 보기 힘든 요즘 아이돌 작곡맨들 느낌보다는
1: 그쵸, 네.
0: 되게 아무튼 이렇게 정돈된 문학이 좀 있는 느낌
1: 좀 그걸 한국어로 특히 쓸 때는
0: 더 그런 거
1: 그게 제 모국어니까 조금 더 그 이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0: 가사 너무 잘 쓴다 짜증나게. 아 죄송해요.
1: 네. 아니요 제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주름을 잡을 그 상황은 아니지만
0: 너무 잘 쓰고
1: 네.
0: 아니 그 모든 곳에서 영감이 나오는 지금 그 시기인가
1: 네.
0: 보다.
1: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0: 많이
1: 아직도.
0: 하세요. 네. 많이 아, 진짜 다작 많이 남겨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럴 때. 근데 이건 지금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고민숙님이 아버님과 같은 회사에 있는데요. 식사 중에 아드님과 통화하는 모습 몇 번 접해서인지 홍중 씨에게 내적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1: 아이 진짜 이거는
0: 왜요?
1: 아버지가
0: 네. 왜요?
1: 아버지 점심시간이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계속 아버지 점심시간에만 전화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0: 뭐야 진짜로 이거 다 지금 이 회사에서 짜준
1: 아니 전혀
0: 아버님께 점심마다
1: 전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0: 뭐야
1: 이제 저를 어린 나이에 이제 밖에다가 놨으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연락 안 오면 무슨 일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다기보다 좀 그러니까 홍중이가 너무 힘든가 보다
0: 그러니까
1: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드려요.

0: 왜냐면 나 아직 살만할 정도로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근데 아버지가 가끔 통화를 하면, 이거는 저잘 모르겠어. 내일 모레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아, 왜 그런 얘기 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 가끔 통화하면은 보통은 이제 식사하면 밖에서 받을 수도 있고 막 시끄러워서 잘안 들린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는 꿋꿋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들 이러면서 아들 홍중아 홍중아 막
1: 아유,
0: 이러면서
1: 그 정도 나였잖아?
0: 얘기하시니까.
1: 우리 아들 에이티즈의 그 홍중이 아니냐 하고 갑자기 그 춤까지 출 수도 있어요, 저는.
0: 이렇게 갑자기
1: 왜 갑자기 그걸 막 하면서.
0: 네, 그랬어요.
1: 아, 잠시만요.
0: 네.
1: 역시 이렇게 토크가 넘칠 줄 몰랐는데 시간 살짝
0: 네.
1: 넘쳐서 우리 잠깐
0: 아,
1: 클로징까지.
0: 그럼요.
1: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이렇게 사실 에이티니 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듣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이렇게 나오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밌었고 에이티니 분들한테 남은 한 해 꽉꽉 채워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꽉꽉 채워서 재밌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별밤 부엉이들한테 사실 너무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최고입니다 별밤. 네 우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도 꼭 네. 음악 얘기 수다 떨러 조금 시간 괜찮으실 네. 때 언제든지 별밤 열려 있다라는 거
0: 알겠습니다.
1: 잊지 말아주시고 80s의 From 짧게라도 들으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홍중시의 신곡 Enough 많이 들어주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인아였고요.
0: 저는 80s 홍중이었습니다.
1: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위기가 기회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고려 말 관직에서 쫓겨난 정도전은 9년간 야인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백성을 만나 새로운 나라 조선의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위기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0: 해주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하늘에 흩어진 수많은 점들, 그걸 선으로 쓱 이으면 별자리가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찍고 있는 점들도 비슷하죠. 대신 성공, 칭찬, 합격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나 실패, 흑역사들을 훨씬 더 많이 찍게 된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근데요, 이 못난 점들을 빼고 선을 그으면 영 모양이 안 나옵니다. 부끄럽고 엉성한 그 오점들까지 이어붙여야 나만의 별자리, 나만의 서사가 완성되죠. 고작 점 하나일 땐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 되려고 이러나 싶겠지만, 한참을 달리다가 보면 제법 그럴싸할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느끼는 이 마음처럼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질문.
1: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내든 절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고 나이트 알기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0: 9월 22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엔설 Love Myself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오늘 DJ 4주차에 가든 스튜디오 데뷔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의 서사에 또 새로운 점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든 스튜디오에서 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니까 한 음악방송의 MC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일단 그러면 우리 제로즈랑 꿀친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제 귀로 쏙쏙 들어오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는 어떤가요? 추운가요?
2: 더워요.
0: 더워요. 맞아요. 오늘 저도 더워서 깼었는데 나 오늘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녁 식사는 또 하셨나요?
1: 아니에요.
0: 아이고, 끝나고 또 맛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일단 추석을 맞이해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어떤가요?
3: 귀여워요.
0: 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저와 함께 행복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추석 앞두고 곱게 꽃도령 텔디로 등장했으니까요. 보라 보이는 라디오 켜주세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772님께서 텔디 오늘 완전 도련님 힘들었던 화요일의 화가 싹 사라지네요. 잘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련님 같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한복을 또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입는데 그래도 꽤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6498님께서 오늘 같은 스튜디오에 모인 꿀친들 덕분에 텔디 다양한 애교를 또 보내요. 최고의 복지라고. 제가 원래 좀 애교가 많습니다. 우리 꿀친들 앞에서는 애교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많이 보셨으면

0: 시각은요,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와우! 3시에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아부의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회엔 팀앱 대리, 광원특별자치도청,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블로우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후 3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오후 3시에 너무 더워서 그때쯤에 기상을 했고요. 일어나서 이제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땡마로 닭강정 시켜가지고 한 끼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9113님께서 오후 3시에 저는 반차 내고 상암으로 달려왔어요. 가든 스튜디오 오고 싶어서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오후 3시요? 아, 오후 일찍 왔구나. 아, 어디 계시나요 지금 혹시?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반가워요. 오후 3시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3701님께서 오후 3시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왔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텔디는 어디 아프지 마요. 아, 저도 요즘 그 승모근이 좀 아파가지고 이 마사지로 안 풀려서 침을 맞아야 되는데, 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약간 침 맞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 짜릿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6359님께서 3시에 퍼스널 컬러 수업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테레 오빠랑 같은 여름쿨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한복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여쿨라의 정석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338님께서 테레야, 나 오늘 생일이다. 테디랑 EMP 보려고 다 제치고 가든 스튜디오 놀러옴. 꺄! 생일의 주인공 어디 계시나요? 와, 저기 손 들고 계시는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알겠습니다. 생일. 아, 0544님께서 우리 새싹분이신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몰게임하면서. 회사에서 무슨 게임을 하시나요? 무슨 게임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몰래 할 수 있는 게임은 많은 직장인분들께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바지가 피처링한 홍중의 Enough.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홍중의 Enough까지 듣고 왔습니다. ATG의 리더 홍중 씨가 미국 싱어송라이터 바지와 협업해 발매한 곡인데요. 조금 전에 별밤에도 다녀가셨죠. 홍중 씨는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끝없는 갈증의 시간을 지나고 마주한 누군가로 인해서 조금씩 채워져가는 감정과 그 여운을 담은 곡이라고 해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7230님께서 오늘 생일이라 회사 휴가 냈었는데 제주도 항공권이 싸길래 당일치기로 제주도 갔다 왔어요. 셋이엔 제주도에서도 구좌가 당근으로 유명하대서 당근 케이크, 당근 샤베트, 당근 주스 먹으러 카페에 있었네요. 색깔이 굉장히 저의 스타일인데요. 당근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그 카페 나중에 꼭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너무 생신 말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혜윤님께서 오늘 3시 동료들이랑 티타임이요. 가을맞이 홍시 주스가 나와서 전 홍시 주스 마셨는데 너무 꿀맛이었어요. 텔디 홍시 좋아해요. 저 홍시가 저희 아빠가 맨날 할머니 댁 가면은 먹으라고 주셨었는데 저는 축축한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늘 딱딱한 감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조수빈님께서 고3이라서 졸업사진 컨셉을 찍어서 친구들과 오순도순 사진 찍고 놀고 조르지인 거 팍팍 티내면서 찍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또 졸업사진 어떤 컨셉으로 찍었는지 저희한테 한번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2751님께서 오늘 테레보러 제로즈 친구들이랑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무척 힘들었는데 테레 얼굴 보며 목소리를 들으니 이 힘듦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테레 덕분에 제로즈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추억 쌓을 수 있어서 기뻐요. 테일드 오늘도 화이팅! 하트!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제로즈 친구들과 함께 오신 우리 사연자분. 아 저기 뒤쪽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어서 와요.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9360님께서 일을 일찍 마친 김에 헌혈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텔디는 주사 무서워하나요? 저는 주사에는 그렇게 겁이 없습니다. 왜냐면 무릎 주사 허리 주사 다 맞아봤는데요. 약간 짜릿한 것 같아요. 저 짜릿한 걸 좋아합니다. 약간 찔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6468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회사에서 끝내주게 졸았습니다. 내일 연차 생각하면서 겨우 버텼어요. 오늘 그래 졸았지만 내일 노니까 연차까지 쓰셨으니까 버틴 본인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기사님께서 오후 3시에 오랜만에 본가 돌아갈 준비를 위해 열심히 짐 싸고 있었어요. 가족들 선물을 담았더니 캐리어가 이미 빵빵해졌어요. 맞아요. 저도 가족분들 우리 할머니 우리 사촌분들께 선물을 챙기느라 저도 텅장이 됐습니다. 텅장. 그리고 7726님께서 저는 오후 3시에 열심히 대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었어요. 바느질 수업이라 3시간 동안 열심히 바느질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눈 빠질 뻔했어요. 텔디는 바느질 할 줄 아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하시는 거 보고서 어렵냐고 했었는데 엄마가 안 어렵다 해서 몇 번 배워봤는데 한 두 번 정도 따다가 바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은님께서 텔디 발에 주사 맞아봤나요? 제가 맞은 주사 중에서 발이 가장 아파요. 발에는 안 맞아본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좀

0: 연한 피부에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발은 연한 피부라서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김유민님께서 델디는 어릴 때 명절에 한복 입었던 적 있나요? 한복 입은 어린 시절 사진 보고 싶어요 라고. 저희 한복을 꼭 계속 입었었는데 진짜 제가 입기 싫어했는데도 입었었는데 사진이 있는 거 있는지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140님께서 텔디는 추석에 뭐해요? 저는 대국민 기차 티켓팅 실패해서 연휴 내내 혼자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 뭐하고 보낼지 추천 부탁해요. 저는 혼자 추석에 있으면 어차피 주변 분들도 다 본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혼자 뭔가 시리즈별로 나오는 그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에 아마 첫날에는 사실 무서워서 못 내려갈 것 같고요. 왜냐면 도로에 갇힐 것 같아서 못 내려갈 것 같고 저는 좀 새벽에나 그렇게 시간 있을 때 차 안 막힐 때 내려갈 것 같습니다. 2632님께서 텔디 머리 자르고 아가처럼 보여서 돌잔치 느낌 나네요. 돌 때 뭐 잡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 제가 올해 돌 때 뭐 잡았냐고 물어봤었는데 제가요 바나나였나? 왜? 그러게요. 상의에 바나나를 들려요, 저. 네, 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바나나였던 것 같아요. 약간 노란 물건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바나나입니다. 아, 그게 테니니의 존재를 미리 상기시킨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 왜 올려놓으셨을까요? 3430님께서 텔디님 저 요즘 마라탕을 못 먹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저희 엄마가 허락 안 해줘요. 텔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마라탕을 못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이셨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그럴 때는 약간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선생님께서 배달 못 시키는 것처럼 창문 밖으로 수건을 좀 엮어서 던진 다음에 배달 음식을 올려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랬었거든요. 몰래몰래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에 헤드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그 시간이죠.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은 요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우리 신인 친구들입니다. 바로 제로베이스원 EMP인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1: 네.
0: 얼른 불러볼까요? 그러면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XG의 힙노타이즈, 트위드의 에코우.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새해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래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덕질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기계가 남다른 데뷔 2일차 힙합 신인 트루베이스원의 EMP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6세대를 책임질 힙합 듀오.
0: 지금 벌써 6세대가 왔나요?
2: 아니요, 농담이고요.
0: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2: 맞아요, 제가 오케이. 또 매트형이 좋아요. 그 인사를.
3: 오케이, 네. 둘, 셋. With the extra. 안녕하세요. 트루베이스원 EMP입니다.
2: Let's go. 와.
0: 인사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2: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도 인사 좀 만들어주세요.
3: 우리 거?
2: 친한 친구요?
0: 아니요. 저희 제로베이스 오지.
2: 아, 제로베이스.
0: 아니, 네. EMP만 멋있게 인사 만들어왔네. 아, 자, 네.

0: 자, 이 시간은요 덕질 유발 초대석으로 마지막엔 저 텔디의 최애 멤버 픽도 뽑아볼 거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게 첫인상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맞이 한복 곱게 입고 오셨으니까 저랑 밖에 와주신 우리 제로즈분들께 사극 플러팅 멘트 던지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리더가 누군가요?
1: 저희 리더 없는 그룹입니다.
2: 없습니다.
0: 리더가 없는 그룹이다.
1: 네.
0: 그 메인 보컬은 매튜 씨고요.
1: 네.
0: 그럼 건욱 씨는요?
1: 네. 저 비주얼 맡고 있습니다.
2: 와! Let's go, let's go.
0: 그럼 비주얼 건욱 씨부터 소개 한번 해볼까요?
2: 네. 좋아.
3: 그대를 가슴 깊이 사모하오. EMP 박건욱이라고 하오. 사랑해요.
0: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이 BGM과 잘 맞는 플러팅이었고요. 매튜 씨 한번 바로 메보 가볼까요? 오케이.
2: 사투리가 하우야?
0: 네, 맞아요.
1: 하우.
3: 안녕하세요. 이쁜 애 하우. 저랑 같이 산책할래요, 하우?
1: 아니 그 하오를 그렇게 붙인 게 아니야? 아니라요. 산책할래요 하오가 아니라.
0: 그러니까
1: 뭐뭐 하오, 뭐 사랑 하오 이렇게
3: 사랑 하오.
0: 아 사랑 하오. 아 좋아요. 매력적인 친구였습니다. 아 요즘 신인의 기계가 남다르네요. 역시.
1: 아 예예. 예. 네.
0: 저는 일단 첫 만남에서는요.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사투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매튜 씨가 일단 첫인상이 굉장히 좋네요.
1: 위험한데요?
0: 네, 위험합니다. 건욱 씨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1: 파이팅 할게요.
0: 자 그럼 오늘 끝까지 매력 어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환영 문자부터 소개해볼까요? 매튜 씨?
2: Oh yeah, new rookie with first radio.
0: 이름 한번.
2: 네. 버츠님. 아니야?
0: 뭐죠?
1: 뭐라고 쓰지?
0: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2: 버스2. 아 맞아요.
1: 맞네.
2: 버스님, new rookie with first radio. 이거 후배님들 어제 제 일터에서 난리.
1: 아니 그건 태령 멘트.
2: 아 미안해.
1: 태령 멘트.
0: 아 제 멘트를 다 가져가셨는데요. 그 난리를 치겠다는 게 제 자리를 뺏어가겠다는 소리였군요. 아 그래요. 우리 귀여운 후배님들 제 일터에서 난리를 쳐보겠다고 어제 그렇게. 라이브에서 말씀하셨다고.
2: 봤어.
0: 네네네네. 어떻게 된 거죠?
2: 나 그냥 테레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1: 점검.
2: 네, 확인하러 왔습니다.
0: 어때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2: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0: 이런 모습 어때요? 일 되게 열심히 하는 테레.

0: 던 게
1: 서운했어요?
0: 제가 첫 춘지 두 번째 찬지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제가 딱 끝나고 이제 라디오 끝나고 12시 좀 넘어서 집에 갔었는데 네. 고민이가 형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이래가지고 야 라디오 갔다 왔지.
1: 아니 아니 아니
0: 해명
1: 원래,
0: 타임.
1: 원래 해명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해보자면 네. 제 조크예요. 알잖아요. 저 항상 태령 형이 집을 비웠다 들어오면 제 조크로 그냥 형 또 어디 갔다 왔어요.
0: 누가 보면 맨날 나는 줄 알았어.
1: 약간 이렇게 그냥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장난치는 그거였는데 아... 그게 또 그렇게 맞물렸다. 제가 절대 잊은 건 아니고
0: 아 그쵸, 네, 그쵸.
1: 그냥 조크였다.
0: 사실 네 그럴만 했습니다.
2: 어,
0: 네.
2: 이렇게?
0: 어 강다현님께서 아니 약간 EMP 로켓단 느낌 나서 너무 웃겨요.
1: 저희 둘이요?
0: 누가 저희 로사고 로켓. 누가 로이인가요?
1: 아 저희 야옹이랑 마자용인데요.
0: 아
1: 야옹이랑 마자용인데요.
0: 너 마자용이에요?
1: 네, 마자용.
0: 오늘 옷 색깔이 마자용이세요.
1: 그죠 오늘 약간 마자용.
0: 아우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래 한번 읽어주세요.
1: 어 건우 텔랑해님께서 건욱, 매튜 오빠, 텔디 많이 괴롭혀주고 가세요. 크크 재배원 화이팅! 이라고 두셨습니다.
0: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DJ를 하고 있는 한 저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2: 오, 자신감!
1: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거죠?
0: 제가 지금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어요.
1: 어 그래요? 오, 네. 저희가 없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네요.
0: 어, 저 이제 우리는 잘 노는 수준도 아니더라고.
2: 그러니까. 오, 궁금하다.
0: 아, 진짜 내가 말하다가 배고파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기도 궁금하네. 네,
0: 우리 조금 더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더 달려야 돼요?
2: 더 달려야 돼?
1: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0: 자 그럼 계속해서 EMP에게 궁금한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같이 사는 저도 모를 것 같은 맷박지에 꽁꽁 숨겨놓은 매력도 제보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건욱씨?
1: 네 문자번호 샵8000번 이렇게 받는 게 하나
0: 8000번입니다.
1: 8000번으로 갈까요? 네.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빠져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6시죠. 제로베이스 원 EMP가 첫 번째 믹스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예!
2: 예! 렛츠고!
0: 아, 데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제가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1: 어? 우와, 뭐죠?
2: 뭐야?
0: 이야!
1: 이야!
0: 여기요.
2: 아, 너무 귀엽다.
0: 자 대구.
1: 감사해요.
0: 데뷔 너무 축하드려요.
2: 오, 땡큐. 예.
0: 데뷔 축하 케이크입니다.
2: 너무 귀엽다.
0: 위에 예. 보면 두 분이 있어요.
2: 건욱이 두 개.
1: 아, 감사해요. 저희 EMP라고 하네요.
2: EMP. 아 진짜?
1: 네.
0: 우와. 오.
2: 귀여워.
0: 귀엽다. 일단 두 분 맛있게 드셔주세요.
2: 좋아요.
1: 네, 이따 가져가겠습니다.
2: 네.
0: 어, 바로 제로베이스 원의 첫 번째 유닛이에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1: 어,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 OST를 통해서 그 장난스럽게 그냥 이렇게 했던 시작됐던 건데 이게 또 하나의 그 팀이 유닛이 돼버려가지고 또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제로베이스 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들어가는 데 동조하겠습니다.
0: 예. Yeah. 동조요.
1: 네. 제로베이스 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겠다.
0: 아, 함께하겠다. 예. 아, 좋아요. 약간 오늘 약간 사극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예. 오늘 단어 사용 고급지게 가겠습니다.
0: 고프다고요?
1: 아니, 고품격으로 가겠습니다.
0: 고품격으로. 네. 아, 좋습니다. 아마도 제로즈 분들께서 음원 공개되고 나서 저희 멤버들 반응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요 일단은 그 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2: 어.
0: 전 그 단어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2: 오.
0: 네, 왜냐면
2: 롬
0: 맞나요? 그게 제가 가사를
1: 들었는데
0: 아 그거 아, 네. 룸이구나. 아, 네. 아, 제가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2: 아, 진짜?
0: 네. 네. 그리고 막 그 최근에 저한테 막 들려주셨던 몇 개의 노래들이 어. 굉장히 네. 저의 스타일이어가지고 귀에서 되게 맴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노래도 기회가 된다면 꼭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아. 보여드릴 곡이 많은데 말이죠.
0: 네. 어 그럼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왔었나요?
1: 어 저희가 아마 그 공개될 텐데 그 저희끼리 이제 뭐 한번 홍대를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게 돌아다니면서
0: 아~
1: 그
0: 맞아.
1: 지웅이 형 그 회사 있는 그
2: 카페
1: 카페에다가 저희 포스터 붙이면서 맞아. 전화 한번 드렸는데
0: 네.
1: 그때 안 받고 그날 밤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 건우가 전화 있었니?

0: 건우가 어, 무슨 일로 전화했어?
1: 아, 저 그 뭐 해가지고 뭐 컨텐츠인데 포스터 붙이려고 전화했어요.
0: 아 그래 너네 뭐 EP 이렇게 나왔다면서? 형 촬영하는데 커피차 안 보내니? 해가지고
1: 아 저희가 그러면은 EMP 이름으로 그 카페차 하나 보내겠습니다.
0: 그래 형 기 좀 살려줘야지.
1: 하셨다.
2: 지훈이 형스럽다.
1: 네 그리고 한빈이 형은 카톡으로 그 EMP 챌린지 없냐? 그래서 내가 아, 챌린지는 아직 없는데요. 그런데 아 같이 뭐 할 수 있나 해서라고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3: 에이. 그러게요. 챌린지 왜 없어요?
1: 챌린지야 뭐 만들면 되죠.
3: 그래요. 만들고 네. 만들고 꼭 어머나 만들고 연락 주세요.
1: 네.
3: 아 오늘 친친해서 EMP와 초면인 분들 계실지도 또 모르니까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최초 결성 순간 언제였나요? 처음에는 그냥 뭐 곡 한번 만들어보자 맞아요. 놀자 약간 그 정도로 시작한 건가요?
1: 저희가 처음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OST
2: 백패커.
1: 그 스터디 그룹이라는 그 드라마의 OST 백패커로 한번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저희끼리 장난으로 이제 무대도 몇 번 하고 어. 또 이름도 막 야 EMP 어때? 그래서 이렇게 막 붙이다가 회사 쪽에서 이제 어 이거를 뭔가 해보자 뭐 새로운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는 아 너무 좋다 하고 저희가 곡도 쓰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3: 그러면은 EMP의 뜻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1: 맞습니다.
3: 들었어요.
1: 아,
2: 맞아요, 맞아요.
1: 네. 매튜 형이 한번 해주세요.
2: 아 그래서 EMP는 그 real meaning은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하는데 알잖아요. 테레 게임에서 이렇게 던지면 이제 모든 전기 있는 아, 네. 주위 그렇죠. 있는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무대 할 때마다 이제 전화기를 이제 뭐 핸드폰 놔두고 이제 우리를 보라 같은 뜻인데 어 이제 두 번째 의미는 extra with the extra MTT PGW
1: yeah
2: Matthew and 박건욱
1: 맞습니다
2: 이라고 합니다.
3: 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뜻이 또 먼저 나왔고
1: 네
3: 어느 쪽을 나중에 이렇게 요리조리 좀 맞춘 건가요?
1: 이게 맨 처음에 제가 그 저희 콘서트
2: 맞아
1: 콘서트 백스에서 사운드 체크 전이었어 정확히 기억나 사운드 체크 전에
2: 맞아.
1: 제가 콘서트에서 형 우리 그 EMP 어때? 라고 했는데 뭐 그거 웨픈? 이러면서 막 이제 뭐 무기 아니야? 이러면서 하다가 맨 처음에 제가 EMP를 생각했던 게 그 MTT랑 PGW 생각해서 아 MP3는 좀 그렇고 아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EMP 멋있다 하고 EMP 어때? 근데 뭔 뜻인데? 그래서 그땐 뭐 어, 별뜻 없다
3: 아
1: 근데 매튜 형이 엑스트라 괜찮네 어. 해서 그렇게 됐지 않았어요.
3: 네. 아 그러면 꽤 지어진 지 오래됐군요.
1: 네, 네
3: 오래됐네요.
2: 오래됐지.
1: 그럼요.
3: 어 그러면은 이제 앨범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건데요. EMP 믹스테이프 볼륨 1 With the Extra라는 타이틀로 믹스테이프를 발매하셨는데 굳이 믹스테이프인 이유가 있었나요?
1: 어 일단은 저희가 처음 저희 EMP만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피지컬 앨범이라든지 약간 뭐 정규 앨범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겁게 다가가는 게 사실은 조금
3: 왜 웃으세요?
1: 좀 무겁게 다가가는 게 살짝
2: 좀 불안해.
1: 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네. 놀라실 수도 있겠다. 약간
2: 그치 그치
1: 그래서
2: 그치.
1: 뭔가 조금 슥
2: 아, 맞아
1: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슥 다가가기 위해서
3: 슥 다가가기 위해서
1: 믹스테이프로 준비했습니다.
3: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수록곡이 네 곡 모두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두 분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1: 네.
3: 장르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1: 맞습니다.
3: 맞아요. 이렇게 기획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2: 어, 저하고 건익이는 그냥 처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장르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어, 뭐 랩 같은 거 넣고 R&B도 넣고 이제 좀 기분 좋은 노래를 넣고 싶어서 다 맛집처럼
1: 맞아요.
2: 어, 보여줄 수 있게 우리 능력 예, 한 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예.
1: 다 잘한다.
2: 어 맞아.
1: 다 할 수 있다.
2: 그치.
3: 진짜 전 늘 이게 운동할 때 두 분 어. 운동 집에서 하시잖아요.
2: 그치.
3: 늘 들리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노래들이 이렇게 앨범으로 발매가 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2: 아. 오이.
3: 어 그 중에 두 곡이 또 타이틀곡인데요. 네. 먼저 EMP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소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1: 어 일단 EMP는 저희 팀 이름이랑 똑같이 나온 타이틀곡이고요. 저희의 좀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어 일단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좀 계획을 하고 만든 노래고 비트 스케치 같은 것도 제가 해서 또 같이 디벨롭을 시켰고 멜로디나 가사 같은 것도 같이 모여서 하면서 만들었는데 자랑하고 싶은 부분 어 이 있다면

0: 난 제일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브릿지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뭐 그 멜로디 그 랩 버스를 다 쓰고 나서 이제 뭔가 여기서 뭔가 조금 아쉬운 거 하나 있다. 브릿지가 있으면 좀 더 재밌으지 않을까? 분위기 좀 바뀌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지. 뭔가 맞아, 맞아, 맞아. 행사를 생각을 하면 다들 신나는 신날 수 있게 했지.
1: 성공적이었습니다.
0: 맞아.
1: 그때 이제 가사도 그 가사 중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나간다라는
0: 맞아.
1: 그 가사가 있는데요.
2: 네.
1: 제가 그 좀 중의적인 의미로 써봤습니다.
2: 그러면 중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1: 에? 석 나간다고요?
2: 매초의 석자를 석 나간다.
1: 석 나간다. 이렇게
2: 센스가 있는데 역시 랩을 많이 해보신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1: 그 이중적인 의미 담고 있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네.
2: 그럼 귤망고 딸기님께서 아티스트 이름이랑 제목이 똑같은 거 Really 본세남이라고.
1: 본세남.
2: 네.
1: 감사합니다. 알죠?
2: 알고 계시는구나.
1: 네.
2: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파트 분배는 또 어떻게 했나요?
1: 파트 분배는 저희가 그냥 하면서 형 여기서 어떻게 원래 EMP보다 우퍼를 먼저 써가지고 우퍼에서는 1, 2절을 16마디 16마디로 그냥 통통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조금 8마디씩 잘라가자 해서 이제
0: 그렇게 나와.
1: 각자 거 쓰고
0: 맞아.
1: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2: 그리고 또 다른 곡이 피나씨입니다.
1: 네.
2: 이 곡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거는 저하고 건우이는 그냥 엄청 오래 전에 진짜 오래 전에 만든 곡인데 많이 수정을 하고 이제 피나클라라 짧게 피나씨가 나왔는데 건우이가 좀 트로피컬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어떤 단어가 좋을까 싶어서 내가 피나클라라를 생각한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서 디벨롭을 하고 뭔가 이 멜로디가 진짜 뭔가 여름 같아. 이 멜로디는 진짜 바다에서 노는 것 같아. 그렇게 놀고 피나씨가 이렇게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면 또 그 피나씨의 피나씨? 이 곡에서 내가 썼지만 여긴 참 좋다 싶은 가사가 있다면?
0: 다 좋아.
1: 나
0: 뭔데?
1: The brown sugar, I'm in the moon, baby. If ain't together, I'm a rest in peace. 거의 좋아요.
0: 이거 좀 청스러운데 그게 좀 웃겨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나는 달콤한 걸 먹고 싶다. You're brown sugar. 넌 달콤하잖아. I'm cinnamon bee. Cinnamon boy. Cinnamon boy. Cinnamon하고 brown sugar 섞이면 뭐가 뭔지 알아요?
2: 그게 뭐죠?
0: 그 cinnamon 빵.
2: 빵.
0: 근데 난 cinnamon 빵을 엄청 좋아해서 그 의미도 있어요.
2: 되게 순수한데 귀여운 가사였네요.
0: 맞아요.
1: 그래서 좋았어요.
2: 그래서 이 곡도 나중에 무대에서 또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2: 그리고 그 가자.
1: 네네.
2: 그 부분을 또 내창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1: 맞아요. 그걸 딱 노리고 썼어요. 그때 녹음 데모 녹음을 하고 저희 제 작업실에서 녹음하고 내가 정리해서 줄게.
0: 맞아.
1: 하고 트랙 정리하다가 이거 너무 비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냥 뭐 하지? 가자 하고 그냥 해서 보냈어. 근데 랩 쪽이 너무 좋다 해서
0: 좋다.
1: 그거 그대로 음원에 썼어요.
0: 맞아. 네.
2: 그러면 이렇게 또 모두 다른 맛으로 또 좋은데 무대가 오늘 없으면 또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친친에서 EMP의 라이브를 최초 공개해준다고 합니다.
1: 예.
2: 여러분 너무 좋죠?
1: 네.
2: 좋은 만큼 소리 질러!
1: 예.
2: 좋아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피나스라는 곡 준비했고요. 아직은 그래도 밤 공기가 조금 더운 기운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이럴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더위가 가셨으면 마음도 있지만 이 노래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조금 더 더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만큼 조금 더 이 열대야를 저희가 시원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2: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뷔 1차 우리 병아리들 라이브 괜찮겠어요?
1: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0: 와우.
2: 자, 그럼 꿀친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EMP님께서 가자 떼창하고 싶은데 안방에서라도 할게요. 유유. 가든에 계신 분들은 이따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0: 좋아요. 이따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이어폰 껴주시고요. 자, EMP 준비 됐나요?
1: 됐습니다.
0: 준비 되셨나요? 그럼 네. 두 분 한복 입었으니까 지화자라도 한번 하시지요.
2: 아, 제가 그 뭐야 아까 저 옆에 스튜디오 갔는데 네. 그 제 팬분들 아실 텐데 그 야생돌에서 그 사랑합니다 막 했던 그거 있어요. 어. 거기 했던 스튜디오더라고요.
0: 아, 옆에가. 진짜?
2: 그래갖고 그 제가 그때 자주 썼던 가락 주세요 한번 하고 비트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지화자 한번 형 해주세요. 그럼 매치 형이
3: 지화자? 네. 지금?
2: 네. 한국 순우리말로 화이팅이라는 뜻이에요.
3: 아, 지화자
2: 가락 주세요.
0: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3: 아, feels like summer.
2: 덥다.
3: Hey, where your face at? These ringtones waiting for your call back. Strawberries on the Sydney beach, Swiss castle Italy. Just you and me, like, time to meet ya. In my passenger seat, yeah. 350 on the dash, yeah. Speed running with me.

0: 친한 친구. 추석 잘 보내세요.
1: 항상 해고가오 많이 사랑합니다.
0: 많이 먹고 용돈 많이 받으세요.
1: 페이스.
2: 아, 아 역시 신인들 잘하네요 요즘. 아 제로베이스 EMP의 피나씨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

0: 있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스원 EMP의 피나씨 라이브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아니 거기 코러스가 노래 되게 좋네요.
2: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1: 투더 레프트 투더 레프트 할 때 되게 재밌다.
3: 텔레가 좋아할 거 같아요.
1: 그런 걸로 챌린지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3: 아, 오케이. 네. 좋아 좋아.
1: 되게 재밌을 것 같고, 3751님께서 아니 EMP 데뷔 1차 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까지 올라온다일 수가 있냐고.
4: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본인 신인 때 그러셨어요?
4: 아니요.
1: 2662님께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더 행복해, 사랑한다.
4: 조지 사랑합니다.
3: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1: 진짜 할 때 너무 재밌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네. 행복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 네네.
1: 여러분들 할 때 행복하시죠?
2: 아 너무요.
3: 행복하고 뭔가 뭔가 진짜 노는 느낌 같아요.
2: 네. 뭔가 저희도 무대를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저희가 만든 노래를 이렇게 처음으로 또 보여드리는 자리였고 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 앞에서 맞아 맞아.
1: 맞아요.
2: 잘 즐겨주셔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신하보로님께서 맷박질 라이브 하는데 뒤에서 김태래 먹는 거 개웃겨.
3: 먹고 있었어?
2: 이거 먹었어요?
1: 저 원래 무대를 볼 때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해요.
3: 그래.
2: 근데 이제 무대를 보면서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즐겁다는 거죠.
3: 그렇지 그렇지. 네.
1: 직업 만족도 최상입니다.
2: 즐거우셨어요?
1: 네.
2: 감사해요.
1: 너무 재밌었고요.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제로베이스원 EMP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로베이스원 EMP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R&B In Your Rain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제로베이스원 EMB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30분 정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2: 너무 재밌어요.
3: 너무 재밌어.
1: 재밌어요?
2: 진짜. 신나요.
1: 그래요? 전 행복합니다.
2: 진짜 네. 행복해?
1: 네, 그럼요.
4: 비는 왜 이렇게 목이 물리셨어요?
1: 아, 네, 지금 여기서 물렸나 봐요. 네. 건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건우가 사랑해 님께서 EMP로 센스 있는 삼행시 부탁해요. 신인의 기세로.
1: 좋아요. EMP 삼행시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어요?
2: 약간 구상이 필요해서.
1: 이거 7초 이상 뜨면 안 돼요.
2: 아 그래요?
1: 네.
2: 오케이 갈게요. 네. 아, 그냥 프리스타일로 갈게요.
1: 이
2: 야밤에.
1: 이 야밤에. M
2: MBC 친한 친구 라디오 잘 듣고 있지? 안 듣고 있으면
1: 아
2: 삐질 거야.
1: 잘한다.
3: 이야 좋다.
1: 아, 진짜 센스가 확실히 우와. 대단합니다.
2: 100점 주셨습니다.
1: 100점 주셨습니다.
2: 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1: 받을만 했다. 나 우와. 놀랐어요. 매튜 씨 한번 질 수 없죠. 오늘 점수가 또 있으니까요.
5: 와,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1: 막 해주세요. 원래 막 하시잖아요.
5: 오케이
1: 가볼게요.
5: 이빨을 빨리 닦여야지.
1: M
5: 맛있다 음악이.
1: 음악이 맛있다. P
5: 박건우하고 매튜하고 테레 화이팅. 오,
1: 피를 이니셜로 쳐주신
2: 거예요. 아, 이니셜로 쳐. 팔건우로.
5: 팔건우.
1: 네. 오케이. 피아건우.
5: 팔건우.
2: 팔건우로 갔습니다.
1: 100점 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2: 착하다.
1: 감동 받으셨어요?
5: 고마워.
1: 라디오 아니었으면 빵점이었어요.
2: 원래 내쳐지는 이런 건 내쳐지는 사명이신데.
1: 아. 그러니까요. 간장게장님께서 저는 In Your Rain이 의외였어요. EMP 하면 강한 음악 예상했는데 이런 R&B 감성까지 있다니. 그리고 우퍼에서 매튜가 완전 쾅 하면서 랩하고 이어서 건웅이가 사르르 싱잉랩하는 반전 같은 거. 이런 맛. 내 아기들이 왜 이렇게 할머니 손맛 나는 3대 맛집처럼 구는 거예요. 너무 피었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좋다. 해주셨어요.
2: 진짜. 완전 In Your Rain도 사실 저희 본체는 R&B다.
1: 아 그래요?
2: 네 맞죠. 본체 힙합 듀오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R&B 힙합 듀오입니다.
1: 아
5: 예. 네.
2: 그래서 11월 디싱은 R&B 굉장히
3: 진짜 맛있어.
2: 장전돼 있다는 사실.
1: 아 좋아요. 네. 로라님께서 이번 믹스테이프 수록곡 중에 처음 구상했던 모습과 최종 완성본의 차이가 가장 컸던 곡은 어떤 곡인가요?
5: 피너스 아니야?
2: 맞아요. 피나씨가 원래 되게 걱정이 많았던 곡인데
5: 뭔가 우리 처음에 스케치 했을 때 사비가 뭔가 괜찮다 근데 이게 뭔가 딱 꽂히는 사비는 아니다.
2: 그래서 후렴이.
5: 이제 후렴을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스위밍 스위밍 I like this party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뭔가 꽂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갔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좋아요. 그럼 나는 그 음악을 만드는 과정

0: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1: 네네.
0: 그럼 어떤 식으로 음악을 제작하셨나요?
1: 이게 그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제가 트랙을 갖고 와요. 제가 트랙을 갖고 와서 제 방에 앉습니다. 둘이 좁은 방에.
2: 네.
1: 둘이서 어떻게 껴서 앉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비트를 틉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한 명씩 이렇게 겁눕니다. 그럼 매튜 형이 그 비트에 맞춰서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하면서 멜로디 라인을 이렇게 정합니다. 세션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 라인을 이제 기초 시공을 하고
0: 네.
1: 거기서 괜찮다 해서 정리 트랙 정리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서 탁탁탁탁 이렇게 샤핑을 해서 딱 붙이면은 이제 가사 없는 그거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스피드 위드맨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0: 네,
1: 그 느낌으로 발라드로 설명해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0: 스케처럼.
1: 네 맞아요. 맞아요. 스피드 위드맨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 딱 정리되면 그
3: 보내고,
1: 가사
3: 내가 쓰고
1: 붙여서 본 녹음 데모 녹음 들어갑니다.
3: 예스.
0: 아 저는 또 이제 커스터마이즈 때 고려 씨한테 디렉을 엄청 받아봤는데 저한테 무한 고음을 계속 시키셨는데 매튜 씨는 EMP 녹음할 때 어떤 좀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건욱 씨 디렉.
3: 건욱이랑 같이 건이가 디렉했을 때.
0: 네.
3: 아 생각보다 건욱이 엄청 칠해요.
0: 아 칠해요?
3: 진짜 칠해요. 뭔가 랩할 때 건욱이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 좀 더 넣으면 더 좋다.
0: 아.
3: 근데 노래에 대해서 뭔가 건욱이도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다르다. 근데 건욱이가 나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지키고 싶은 부분도 많아서.
1: 맞아요, 맞아요.
3: 아 여기 퀄스 좋다고 그래서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
1: 매튜 형 디렉할 때는 진짜 그냥 테크닉적으로만 뭔가 의견을 주고 뭔가 매튜 형은 진짜 애티튜드 같은 걸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그런 걸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는 그 편인 것 같아요.
3: 그 가사의 뜻.
0: 저는 뭘 지켜주실 건가요?
1: 형의 성대와 팬분들의 시원한 고막을 제가
0: 제 성대를 지켜주셨나요?
1: 아니요
0: 다 갈아낸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그래서 성대를 이용해서 팬분들에게 시원한
0: 그건 맞죠.
1: 청량감을
0: 네.
1: 곧 또 해야죠.
0: 곧 또 하고 싶은데요.
1: 날짜 잡혔잖아요.
0: 아 여러분
1: 태건 V 발라드 날짜 잡혔잖아요. 녹음 날짜.
0: 사실 그 노래가 사실 이게 스포일 돼요?
1: 해요. 제 노래라 상관없습니다.
0: 솔직히 그냥 커버로 쓰기 좀 아까워요. 완전 차트 안에 있는 대중가요처럼 나와 있거든요. 나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날뛸 수 있는 곡을 가져온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건욱 씨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이다현님께서 오빠들 노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바로 공유했나요? 아니면 녹음실이나 회사에서 따로 오피셜하게 공유했나요? 매튜 오빠 건욱 오빠 사랑해요.
3: 바로 공유하지 않지.
1: 바로 공유하지 않아요. 바로 공유하지 않고
0: 네.
1: 이게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3: 맞아.
1: 서로 뭔가 정리가 돼야
3: 맞아.
1: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좀 약간 꼬실 준비가 됐다.
3: 그렇지, 그렇지.
1: 꼬실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하는 것 같아.
3: 바로 공유하면 뭔가
1: 흐지부지돼.
3: 우리 나하고 건욱이는 작업을 했으니까 미래를 볼 수 있지. 이 노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같이 세션을 안 했으니까 그냥 딱 그 자체를 보니까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 막 뭔가 이런 분위기다를 정리를 하고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좋아요. 그러면은 비누누나 님께서 둘이 이번에 믹스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곡 작업하면서 좀 짜릿하고 재밌었던 순간 있었나요?
1: 제가 우퍼를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새벽에 진짜 새벽인데 핸드폰에 영상도 있을 때인데 새벽에 내가 작업실에서 혼자 우퍼를 이렇게 비트를 틀고 내가 벌스 그 후렴은 원래 좀 각이 있었으니까 내 거 벌스를 처음에 쓰고 형 거 비워놓고 이렇게 막 듣는데 와 이건 진짜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혼자 Goodbye my blood 이러면서 혼자 막 심취해가지고 진짜 엄청 잘 놀았었어요. 그러고 바로 그날 매튜 형한테 카톡 보내서 그 비워놓고 매튜 형 파트 비워놓고 형 여기 벌스 써? 그래서 야 통보
3: 맞아.
1: 써 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 써
3: 맞아.
1: 보내고
0: 매튜 씨는 또 언제가
3: 언제
0: 기억나는 순간 있었어요?
3: 근데 항상 재밌어서 다른 느낌인데 최근에 에피소드는 최근에 녹음

0: 녹음했던 노래들. 진짜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그
2: 나올 것들 아니면
0: 나올 것들도 있고 이거? 아직 안 나왔던 것들 있는데 어 아직 안 나왔던 거 곧 곧 나올 건데 근데 LA에서 만든 노래.
2: 아 맞아요.
1: 아
0: 그건 진짜 맛집입니다.
2: 에.
1: 이렇게 친친 나오셔서 지금 물음표만 이렇게 던지고 가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2: 또 불러주시면 되죠.
1: 아 그럼 네,
2: 또 불러주시면
1: 또 나오면
2: 되죠.
1: 그때 또 나와서 또 여기서 라이브 한번 찢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아, 그럼요. 아,
0: 좋아요.
1: 아, 자 제로베이스원 EMP의 작업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죠. 제로베이스원 EMP의 EMP.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제로베이션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션 EMP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진님께서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하고 뛰고 싶다. 콘서트 제발! 이라고.
4: 아, 진짜 저희도 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5: 아, 네. 언제든지 그치.
3: 언제든지 저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하기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장님께서 EMP 가락 좋구려.
6: 아 고맙소. 고맙소 소장.
3: 좋습니다. 4837님께서 아까 건욱이 라방에서 태령 랩 시킨다고 했잖아요. 테디의 랩 한 소절도 듣고 싶어요.
5: 저도 듣고 싶어요.
3: 제가 할 수 있는 랩이 없는데요.
4: 뭐 어디 갈까요?
5: 너 쉬운 거 있어?
4: 가사 아까 그 피나스의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3: 피나스의 가사요?
4: 네.
3: 아까
4: 네. 저기 있다.
3: 뭐죠?
4: 제거.
5: 아 맞아.
4: 제거 1절. Girl, please give me 2 seconds. 그냥 스쳐 지나기에 노을빛이 예뻐. 이렇게 가면 돼요.
3: 자, 제가 일단 혀가 느린데요. Girl, okay. Girl, please give me 2 seconds. 그냥 스쳐 지나기에 노을빛이 예뻐.
5: 에이.
3: Okay, yeah. Girl, please give me 2 seconds.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 노을.
4: 아니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5: 있어.
4: 진짜 그 약간 그 스웩이 있어요. 스웩이.
5: 있어. 예.
3: 스웩 아니죠?
4: 아니 스웩.
5: 테레만의 예. 느낌 스웩.
3: 감사합니다. 8502님께서 타이틀인 EMP 언제 만든 곡인가요? EMP 인트로가 어센드에 수록된 인트로와 비슷한 비트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4: 진짜?
3: 아,
4: EMP는 아마 아니야 5월 아 근데 5월에 만들었나? 아니 6월에 만들었어.
5: EMP가 제일 늦었나? 우프 아니면 EMP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 그 네 중 네 개 중에서.
4: EMP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5: 그래?
4: EMP 그래도 그냥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있더라고. 어센드 인트로랑 그 드럼 사운드가 아마 좀 비슷했는 것 같아. 둔둔 이런 게.
3: 그렇구나. 또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깊게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다.
4: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좋죠.
3: 네. 자 이제 두 분의 매력 포인트와 입덕 가이드 살펴볼 건데요. 제가 두 분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제로즈가 보는 모습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도 한번 제로즈의 눈으로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0: 건욱 씨부터 가볼까요?
1: 건이기 누나님께서 매튜의 입덕 포인트? 그때가 아마 히어랜나우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최애가 테레였던 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앵콜 때 웃으면서 다가가서 그 제로즈에게 테레 거야 하면서 테레 사인 슬로건을 챙겨주는 걸 봤어요.
0: 이야 진짜로?
1: 진짜 성매튜 이 다정함 어쩔 거. 다들 성매튜 하세요. 건욱이 입덕 포인트? 우리 아카짱 건이기 뭐니 뭐니 해도 걸스토크 1인 자라. 세상 모든 소녀들과 소통 SSAP 가능입니다.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거의 자판기임. 박건욱 사랑해.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애들 너무너무 잘하니까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누나가 많이 많이 응원해. 아구 이뻐라. 아궁빵 앰버서더들 마지막으로 포즈 한번 부탁해요. 아궁빵.
2: 아빵.
1: 아궁빵 이거.
2: 하나 둘 셋.
1: 아 아궁빵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2: 뭐야?
1: 얘가, 야, 얘 볼집빵인가 봐. 아 이게 아궁빵이네.
0: 네 이게 늘 헷갈려요. 에이. 저도 아까도 헷갈렸습니다.
1: 뭐 두 개 보셨으니까 좋죠 뭐.
2: 네. 그치 그치 그치.
0: 다음 매튜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김별님 입덕 1284차 제로즈입니다. 건우기와 매튜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근육입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들을 보여주는 남성이 한 번 보면 와 소리와 함께 바로 입덕. 이거 맞아?
1: 맞아.
2: 또 랩도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 예능까지 예능감까지 완전 아울라운드 what the heck 완전 올라운더입니다. 나도 혀라 나 말 안 할게.
0: 헬로우라고 하신 거죠? 인사.
1: 그렇죠. What the hello.
0: What the hello. 아, 자, 일단 그러면 근육부터 확인해 볼까요?
2: 아니야.
1: 아니. 저희를 지켜 주시려는 팬분들도 있어요.
0: 아, 너무 너무 진지하게 봐 주셨다. 이거 조크예요. 장난이었고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아까 그 매튜 씨의 또 다정함이 또 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다정함 한번 어떻게 어필 한번 해 보시겠어요?
1: 어? 왜 갑자기 착한이 표정을 진짜
2: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0: 그러면은 건욱 씨도 옆에서 볼 때 매튜 씨의 다정함 인정하시나요?
1: 어 그럼요. 매튜 형 진짜 다정해요.
0: 아 진짜?
1: 매튜 형이 참 다정한 사람이죠.
2: 직진? 느낌? 아, 이렇게 아 아닌가? 어떤 느낌이야? 다정함?
0: 다정함 너의 스윗
1: 카인드 카인드
2: 아, 카인드
1: 스윗 앤 카인드
2: 에이
1: 스윗 앤 카인드 보이고 뭐 작업하면서 느낀 다정함 이 있냐고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0: 아 네. 아 작업하면서 느낀 다정함이 있나?
1: 아 작업하면서 느낀 다정함이요? 아 있죠. 작업하면서 느낀 다정함은요. 아 제가 그 영어로 녹음을 하는 게 요즘 많았어요. 영어 가사를. 근데 와 진짜 이 영어 발음의 세계가 참 오묘하고 또 그 신기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고 약간 내가 듣기엔 똑같은데 다르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막혀서 아 진짜 약간 벽을 느끼고 있을 때 매튜 형이 괜찮다고
2: 잘하고
1: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차라리 이 발음이 이게 하다 이러면서 좀 다정하게 얘기해줘서 좀 마음 편하게 녹음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오, 너무 잘 나왔어.
0: 좋아요. 그럼 또 건욱 씨의 매력으로는 또 이제 아까 걸스토크를 꼽아주셨는데
1: 네네네네.
0: 이게 뭔가요? 혹시 막 그런 화장용품 같은 거 얘기하시나요?
2: 무슨
1: 제가 또 그 화장품 그 색조 화장품 모델이잖아요.
0: 아 네.
1: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0: 네.
1: 뭐 막 뭐 립 색깔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서 저는 나 무조건 그 브랜드를 얘기하다가 그냥 그 색조 화장품 말고 다른 거 이제 저희 제가 쓰는 거를 막 공유해드리다가 거의 막 한 시간 넘게 막 진짜? 코스메틱 얘기만 했었어요 저번에.
0: 그래서
1: 막
0: 대단하다.
1: 제가 쓰는 정보 다 드리고
0: 네.
1: 그래가지고 뭐 꿀팁 생길 때마다 알려달래요 우건니.
2: 우건니
1: 꿀팁 생길 때마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은 뭐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우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1: 아예 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0: 이런 토크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0: 근데 또 요즘 또 한절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좀 얼굴이 많이 건조하고.
1: 얼굴이 건조하다고요?
0: 네. 근데 이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욱 씨?
1: 환절기라 건조하죠. 요즘 환절기에는 최대한 순한 거 쓰셔야 돼요.
0: 아, 순한 거요?
1: 네, 순한 거. 폼 지성분들 아니시면은 그런지 폼 말고 젤이나 밀크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싹 그 얼굴을 화장을 좀 두껍게 하다 보니까 이중세안을 하셔야 되고 이중세안 하시는데 이중세안 또 폼으로 하면 안 되고 처음에 그 오일 쓰지 마시고 오일 그 기름 지성이신 분들 오일 쓰면은 또 이 모공 다 박습니다. 그리고 젤이나 이런 거 밀크로 1차 세안 하시고 또 2차 세안으로 젤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피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클렌징 워터 있잖아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 그러니까 폼 그 거품으로 기기만 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그 폼처럼 쓰시면 되게 예민한 피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야, 아,
0: 프로다. 괜히 화장품 멤버 선을 한 게 아니네요.
1: 감사합니다. 예.
0: 아, 5018님께서 내 오빠 이중세안 꼬박꼬박 잘할게요.
1: 아, 칭찬할게요.
0: 아, 이제 가족끼리 웨이렌님께서 서로를 입덕 영업해 봅시다. 테일디가 생각하는 매튜의 입덕 포인트와 매튜가 생각하는 건우기의 입덕 포인트, 건우이가 생각하는 테일디의 입덕 포인트, 제로즈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신박한 매력 기대할게요. 아, 서로를 영업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매튜의 입덕 포인트는요.
1: 매튜 요즘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3: 무슨 소리야?
1: 요즘 진짜 잘생긴 것 같아.
0: 잘생겼어.
1: 화면에 나오는 게 얼굴 선이.
3: 고맙다.
0: 아 근데
3: 감사합니다.
0: 나는 매튜 매력 포인트 그거라 생각해. 진짜 투박한 남자의 매력이 있어요.
3: 투박?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 요리하는 그런 모습이나
1: 뭔지 알 것 같아.
0: 완성된 작품이 막 엄청 막 고급스럽고 그렇지 않은데 투박하게 막
1: 뭔지 알 것 같아.
0: 숭덩숭덩 이렇게 막 빵 만들고 샌드위치 만들고
1: 아빠가 만들어준 볶음밥 같은
0: 그런 느낌이 저는 매튜의 또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3: 진짜 테레만 볼 수 있는 포인트다.
1: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0: 매튜가 생각하는 건욱의 입덕 포인트는요?
3: 뭔가 잘 챙겨주는 거. 건우이가 기억을 잘 해서 뭔가 아 너는 이거를 좋아하면 기억을 하고 아니면 뭐 이거를 싫어하면 기억을 하고 그냥 미리 얘기할 것 같아요. 뭔가 아 뭐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갔어. 너 치즈 싫어하네. 치즈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건우이 치즈 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아 맞다 너 치즈 싫어하지. 그런 기억하는 거 그 작은 미소한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0: 건욱이는 잘 챙겨주는 거였고요.
3: Yes.
0: 그럼 건욱이가 생각하는 테일디의 입덕 포인트는 뭔가요?
1: 아 테일디 입덕 포인트요?
0: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1: 아니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 될까? 테일디 입덕 포인트는 되게 철옹성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티 이렇게 딱딱하고 약간 쿨 약간 다가가기 힘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하는 사람이다. 이 감정에 대한 인간관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섬세하고 또 그 생각보다 더 센시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입덕 포인트가 아닌가. 되게 뭐 별 생각 없는 거 아닐까? 생각하다가 또 약간 그런 모먼트들이 있다. 예, 뭐 얼굴이라고요? 입덕 포인트 얼굴이라고요? 입덕 얼굴. 요즘 또 귀가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목이 물려서 그런가?
0: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살도 빠졌는데 제가 커트를 했잖아요. 지금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옆머리.
1: 네. 갑자기 화면 보는데 귀가 이렇게
0: 맞아요. 엄청 제가 귀가 좀 큽니다. 그래서
1: 목이 물려서 더 커졌어요. 여기가 빨갛죠.
3: 잘생겼어 근데.
1: 자 테일송이다 테일송이.
0: 자 이렇게 또 저희의 매력을 살펴봤는데요. 벌써 이제 멤버들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대요.
1: 와 속상해.
3: 진짜 빨리 갔어.
0: 아 근데 저희가 또 최애를 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1: 네.
0: 저희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정해보겠습니다. 제로베이슨 EMP의 우퍼.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스원 EMP의 우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진짜 최애를 이제 정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미리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튜부터.
4: 아우. 일단 라디오 아니야? 아니야?
3: 네.
4: 아, 라디오에서 나온 건 너무 오랜만인데 테레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3: 네.
4: 테레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3: 감사합니다.
4: 아니, 멋있고 조금 뭔가 우리 괴롭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초대해 주시면 EMP 언제든 아니면 뭐 제레베이스만 언제든 다시 오겠습니다.
3: 좋아요.
5: 팬분들께도
3: 너무 와준.
4: 날씨가 좀 추울 텐데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5: 덥대요.
4: 더울 텐데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곧 추석인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3: 예.
5: 네, 저도 이렇게 친한 친구 나와가지고 저희가 1회 때 또 전화로 한번 나오고 이렇게 또 같이 나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그러니까 오픈 스튜디오에서
3: 네.
5: 하니까 팬분들의 얼굴 보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리 형이 원래 다른 시상식 레드카페 이런 데서 멘트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3: 네.
5: 여기서는 엄청
4: 맞아.
5: 능수능란한 모습.
3: 아 근데 2주차까지는 힘들어했었어요.
5: 아 그래요?
3: 네. 이 톤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려.
5: 이제 프리스타일로 레드카펫 이런 데서 마이크 넘겨도 거뜬하겠어요.
3: 아 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보죠. 네.
5: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라이브도 처음으로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3: 네.
5: 또 함께해주신 팬분들 이렇게 막 부채질도 하고 배고프다고도 하고 덥다고도 하고 하는데 너무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저희 노래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좋은 추석 행복하게 보냈으면 가족들이랑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예. Yeah. 자 그럼 이제는 대망의 그 시간입니다.
4: 제발.
3: 최결정 타임 가져볼까요? 제가 한 분을 저의 최애로 선정을 하면요 소감을 듣고 그 선택된 분의 소감을 듣고 끝곡 제로베이스원의 EMP의 탑5 들으면서
5: 제로베이스원의 탑5
3: 아이고 제로베이스원의 탑5 들으면서

0: 한번 더 해봐.
1: 한번 더 해봐. 봐줄게.
0: 많이 사랑해.
1: 아. 뭐 하세요?
0: 그때 옛날에 보고 싶었어랑 비슷하다.
2: 어 그런가 봐.
0: 아 좋습니다. 결정했습니다.
2: 어? 망했다.
0: 아 왜냐면 아 이게 좀 세네요. 네, 제가 좀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저격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아 오늘은요. 전 또 이게 좀 얼굴 컨디션에 예민한 편이에요 제가. 얼굴 컨디션이 좀 예민한 편인데 아 텔디의 EMP 최애 멤버는요. 매튜가 아니고 건욱이.
1: 야! 야! 미남은 미남을 알아보는 법이야.
0: 아, 제가 거기서 졌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0: 자, 바로 최애 멤버 원샷이 들어갔는데요.
1: 네.
0: 그 매튜 씨도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됩니다.
2: 아, 진짜?
1: 원샷은 저 잡힐 거예요.
0: 네.
2: 아, 그래요? 저도 이제 한국말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아, 그런 표현을 한번 더 배우면 텔의 마음을 좀 잡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 아니에요. 저는
1: 감동이네.
0: 아까 그 사랑해도 감동적이었어요.
2: 아, 그래.
0: 그 떨리는 목소리가 예술이에요.
2: 어, 예술.
0: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장식해 주시죠.
1: 네. 자, 여러분. 김텔의 텔디의 최애 박건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추석 EMP의 음악 그리고 제로보이스원의 음악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제로보이스원 EMP였습니다. 안녕. 나만 잡 나오세요.
0: 자, 다 같이 안녕. Last night, made a list of my top 5 favorite things of all time. Your lips, your style, your kiss, your smile.

And number one, how you make me feel like.테레가 노래 한 자락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소? 아님 테레랑 퀴즈 푸시겠소?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테디 친구 매튜와 건우기입니다. 문제 나가요. 퇴근 전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갔는데요. 과연 둘 중 누가 이겼을까요? 1번 성매튜, 2번 박건우.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추석 푸짐하게 보내시라고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테일드의 텔레파시.

아씨, 오늘 제 느낌은 왠지 매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튜가 또 이런 사소한 뭔가 뭐가 없는 게임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익소틱.

텔레파시에 이어서 제로베이스원의 엑조틱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1번 성매튜였습니다. 예. 오늘은 또 제 친구들 퀴즈였는데요. 저랑 텔레파시가 역시 통했네요. 가든에 계신 분들은 몇 분 맞히셨나요? 맞혔어요? 아, 저랑 통하셨습니다. 뭔가 딱 봐도 매튜가 또 이런 거는 또 무조건 이기는 스타일이어서 매튜일 것 같았고, 자 그럼 저를 따라 제 친구들 맷박지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9089님, 유하은님, 1073님, 8819님, 4639님 축하드려요. 친친에서 추석 선물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 가서도 친친 홍보 꼭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라쿠네라마의 야르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여름옷이 그리워지겠지? 지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 그리워지는 날이 올까? 누군가에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추억으로 남을까?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하루는 누군가의 간절히 바라던 꿈일지도 모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평범한 순간들은 누군가 평생에 한 번쯤 다시 가져보고 싶은 소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 당장은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여름의 햇살을 그리워하듯 오늘을 따스한 추억으로 꺼내볼 수 있게 묵묵히 살아보려 한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믿으며 나는 지금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내 인생의 여름을 지나는 중이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사연을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나도 모르게 그때 이랬었는데 하면서 추억 회상을 또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셨는데 너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 지금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하연님께 찐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꿀친 분들과 우리 제로즈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너무 덩달아 신났던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더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든 스튜디오 좋은가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가든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감기 유행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준 제로즈와 꿀친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테레방으로 함께 합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저희끼리 전야제 보내는 날이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명예승,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가드는 우리 꿀친들,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

0: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성원아, 그 시절에 나는 너 정말 많이 사랑했던 거 알지?
1: 알지. 그 시절에 나도 널 정말 사랑했어.
0: 다 해주고 싶었는데, 뭐든.
1: 다 받았어.
2: 은호야, 너한테 할 말 있어.
1: 그때
2: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은호야.

0: 만약에 우리에서 두 주인공 정원과 그리고 은호의 대사 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하나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의 리메이크작 만약에 우리. 원작을 너무 좋아했던 저로서는 이걸 과연 한국에서 리메이크했을 때 괜찮은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 거라는 쪽에 좀 기울어 있는 상태로 영화를 보았는데, 아, 잘 만들었다. 리메이크 잘했다. 원작의 핵심을 가져오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세대에 맞게, 우리 시대에 맞게 참 각색 잘했다. 좋은 대사 많다. 그리고 특히 정원이라는 캐릭터, 두 주인공 가운데 여성 캐릭터의 마음을 특히 더좀잘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만약에 우리. 그 중에서 나중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예전 그때를 이야기하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나서 정원이가 덧붙인 한마디.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께는 이한 줄이 가장 중요한 대사로 남아 있을 거예요. 집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요. 부동산 개념의 집 말고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내가 쉴수 있는 온전하게 나의 것인 그런 집. 실제하는 집도 있지만 마음속의 집,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나에게 그런 집 같은 존재가 되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의 어떤 시간에 정말 내가 집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느꼈던 그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덕분에 그 시기를 잘 넘겨왔다면 모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라는 그 한마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사를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많죠. 내가 나고 자란 곳이 물론 집이지만 그것만 또 집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어떤 순간에 나의 집이었던 사람들, 나의 집이었던 어떤 관계, 나의 집이었던 어떤 그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 오늘은 만약에 우리의 그 집이라는 그한 음절을 오래도록 좀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 이 만약에 우리를 연출한 김도영 감독이 이번에는 할리우드 영화 인턴을 리메이크해서 지금 상영 중이죠. 리메이크 작품을 어쩌다 보니 이제 두 작품을 연달아 연출을 했어요. 이제 아마도 다음 작품은 리메이크가 아닌 본인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연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 작품은 또 어떤 얘기를 해줄까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인턴의 감독 김도영 감독의 전작 만약에 우리 구경한
1: 어구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라이.
1: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뭔데?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When the little blue bird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0: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 목소리 위로 가비.
1: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의 차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쁘게 살아서 성과를 내는 건 열심히 사는 거고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요즘 같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잘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명절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번 추석에도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잘 살고 있는 이유 하나쯤 발견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어요. 제가 마침 어제 메이크업을 봤다가 메이크업쌤이랑 얘기를 나눴는데요. 메이크업쌤 아기가 이제 돌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돌된 아기랑 같이 지하철역에 가서 아빠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외식을 하게 되고 인형 뽑기 가게에 가서 인형을 뽑았더니 아기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하면서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이런 일상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 보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또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요. 그러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만 버티면 또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윤형주님께서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셨더니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영디한테 박수 받고 싶은 마음에 박차고 나와서 운동장 도착했습니다. 운동이 동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 형주님, 저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형주님의 의지가 대단하신데요. 운동 또 가뿐하게 잘 하고 돌아오셔서 숙취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수요일입니다.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으신 분들 저랑 같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그 어디론가 도망쳐 보시죠. 같이 퀴즈도 풀고요.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142번님 군대 간 아들 보러 대전에서 출발해서 파주 가고 있어요. 명절에 못 봐서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 보러 가니 새벽에 나와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새벽같이 또 움직이시네요. 아드님도 근데 휴가가 아니고 외출 잠깐 나오는 건가 봐요. 명절에 못 봐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어딥니까? 요즘은 근데 또 휴대폰으로 저녁마다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다행이기도 할 것 같네요. 조심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1608번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기업에 8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채용설명회를 하러 가요. 가고 싶던 기업을 직접 소개하러 가는 자리인지라 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은데요. 꿈을 어쨌든 이루신 거잖아요. 또 그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설명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방 막 입사하고 더 그랬잖아요. 열심히 잘 다녀오세요. 4357번님은요. 자전거 국토 종조 3

차입니다. 의성에서 창녕까지 170km를 가야 하는데 힘나는 노래 좀 부탁드려요. 이제 출발해볼게요. 와, 대단하신데요. 자전거 국도 정도. 와, 170km요? 괜찮으신가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차 조심하시고요. 국도 종주, 국도 같은 도로 많이 달리시죠. 그리고 또 몸 조심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풍경도, 멋진 풍경도 많이 보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서훈님,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근하는 군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일찍 출근해서 앞부분만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해서 새아침 들으며 갑니다. 노래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근데 군인이신데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그렇게 업무가 일찍 시작을 하시나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또 몸 자주 쓰시니까 몸 관리 조심히 하시고요. 또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해 주셨는데 추석 당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하시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장희정이 피처링했네요.

장기정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서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별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이에요. 작년부터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기숙사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들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새벽에 함께 라디오를 들을 수 없기에 이 시간이 그리워지겠죠. 저희의 남은 기숙사 생활과 수능을 앞둔 모든 3학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검정치마에 링링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학교 기숙사에서 지금 새아침이 그러면 전교생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나 감사한데요. 어떻게 새아침을 들어주시다니. 오 진짜 너무 좋네요 저는. 아 수능이 이제 한 7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너무 몰두하느라 시간이 하루하루 소중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 저도 아쉽더라고요. 친구분들과 공부하면서 틈틈이 추억도 많이 쌓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새벽에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라디오 들으면서 양치했지, 세수했지, 밥 먹었지 하면서요. 또 중간고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도 잘 치르시고요. 끝까지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2488번님, 저희 집은 명절 차례를 없앤 지 3년이 됐어요. 대신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지내는 남편과 큰아들,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아들까지 모두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반가운 마음이 드는 한편 챙겨야 할 일들에 마음이 쓰이기도 하네요. 며칠 동안 집이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차례 안 지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올해는 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는데 모이는 게 저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일이 점점 더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만 해도 그렇고요. 저도 뭐 일하느라 집에 잘 못 있고 부모님도 각자 일로 바쁘시고 동생들도 그렇고 하니까 오랜만에 모이는 것만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4357번님, 정서희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3300번님은요. 1시간을 달려서 사무실에 갑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수영도 하네요. 매일 그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새벽 새 친구가 되어주신 영은님 감사하고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수영을 매일 하세요? 보통 수영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매일 수영을 하신다고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체력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건강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사무실까지 왕복으로 달리면 또 2시간인데 아침 알차게 쓰시네요. 오늘도 수영 출근 잘하시고요. 내일부터 연휴도 재밌게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실제 오늘 서울의 해뜬 시각이 6시 20분,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각이 6시 29분입니다. 아직까지 낮 기온만큼은 추분답지 않게 높습니다. 어제 서울 30도 넘었고요. 오늘도 낮 기온 전주가 30도, 서울, 대전, 대구가 29도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세종이 17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는 계속 크겠고요. 추석 당일 금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함께 이번에 추석 보름달은 구름 속에 가려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명절에는 아무래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를 일이 많죠.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보통 도로 옆에 자리 잡은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속도로 위에 마치 거대한 다리처럼 건물이 놓여있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본선 상공형 휴게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하는 중심 도로, 즉 본선의 상공에 휴게소를 설치한 형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흥 하늘 휴게소.

인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를 지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지 확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땅값이 높고 개발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넓은 휴게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기존 고속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휴게소를 지으면 상행선과 하행선 이용객이 하나의 휴게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각 방향의 차량이 별도의 진입, 진출로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시설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속도로 본선 위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설계와 시공이 까다롭다는 점, 또 운전자 역시 일반적인 휴게소와 진입, 진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내 표지와 차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땅이 부족하면 위를 활용한다라는 이 기발한 공간 활용법,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죠? 자,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본선 상공형 휴게소는 기존 고속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해 부지 확보에 부담을 줄이고 각 방향의 차량이 별도의 진입 진출로를 통해 하나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 PD가 피처링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위에 거대한 다리처럼 건물이 놓여있는 본선 상공형 휴게소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휴게소들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또 예쁘게도 꾸며놨고 이렇게 풍경까지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 보니까 휴게소 찾는 재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번에 고향 내려가실 때 어떤 휴게소 이용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나 오늘 같이 알아본 본선 상공형 휴게소에 관해서 이쪽을 들르신다면 또 옆에 함께 하는 가족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또 이렇게 아는 척하면 좋잖아요. 지식을 대방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오, 여러분, 이거 공포 아니고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는데 예사롭지 않죠? 추석을 맞아서 오늘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으로 잠시 도망쳐봤습니다. 바로 지어진 지 5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고택이에요. 아,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죠? 기와 처마 끝에서 바람을 따라 울리는 풍경 소리인데요. 바쁜 명절인데 마음이 참 편안해지죠? 뭐지? 아까보다 어디선가 묘한 향이 또 풍겨오네요. 이 향을 따라서 뒷마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네요. 장독대 항아리 뚜껑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안에 일반 간장보다 훨씬 짙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간장이 담겨 있는데요. 아, 이게 바로 종갓집의 귀한 보물로 전해지는 바로 그 간장인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저 처음 봐요. 저는 간장을 좀 더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 간장은 1년에 단 한 번 명절에만 사용할 만큼 귀하게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오래 묵힌 진간장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대대로 이어온 간장을 말하고요. 새로 간장을 담글 때 이것을 한 종지 넣는 덧장을 하면 맛과 향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종갓집에서는 100년은 물론 600년까지 대를 이어온 이것을 보유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간장의 종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맛간장, 2번 어간장, 3번 씨간장, 4번 애간장.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맛간장, 2번 어간장, 3번 씨간장, 4번 애간장.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함께 하시죠. 스테이시의 버블입니다.

스테이시의 버블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오래 묵힌 진간장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대대로 이어온 간장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시간장이었습니다. 우선 보기 하나씩 짚어보고 갈게요. 맛간장, 일반 간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더해서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맛과 향을 조절한 간장이라고 하고요. 어간장, 생선이나 해산물을 발효해서 만든 간장입니다. 또 애간장, 좀 다른 간장인데 몹시 마음을 졸이거나 속을 태울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마트에 가보면 간장 종류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은 고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간장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어디에 어떨 때 써야 하는지 그런 공부도 좀 따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볼게요.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공지능 AI한테 괜히 하소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13년에 개봉한 영화 헐인데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인 주인공은 고독함을 느끼던 어느 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진화하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호아킨 피닉스와 스칼렛 요한슨의 인상적인 연기와 함께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영화 헐 떠올리면서 오늘의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헐에 등장하는 사만다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감하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문자나 음성으로 소통하며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대화형 AI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소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검색 엔진, 2번 웹 브라우저, 3번 알고리즘, 4번 챗봇.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검색 엔진, 2번 웹 브라우저, 3번 알고리즘, 4번 챗봇.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오금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좀 더 같이 듣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신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9: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카렌 오가 부른 더 문송이었습니다. 정답 확인하고 갈게요.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소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4번 챗봇이었습니다. 사실 챗봇은 옛날부터 있긴 했어요. 대화가 안 통해서 그랬지. 결국엔 항상 화를 내면서 끝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노란색 병아리 같이 생긴 뭐 하나 있었는데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챗봇, 챗은 대화, 봇은 로봇의 줄임말이고요. 자동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쓴 챗봇들은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AI 챗봇은 질문의 의미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또 참고로 보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검색 엔진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주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웹브라우저 다들 아시죠?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규칙을 말합니다. 아, 이 헐, 이 영화 2013년에 개봉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뭐 저런 일이 뭐 있겠어? 뭐 하면서 아, 좀 영화 이상하다 하면서 봤는데 지금 10년 조금 지났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다음 10년에는 어떤 일들이 또 생길까요? 갑자기 또 무서워지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1458번님이에요. 이번 명절에 저는 작은 이모 댁에 갑니다. 사정상 저는 학창시절에 한동안 이모 댁에서 지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거 너가 초등학교 때 쓰던 키보드인데 기억나? 너가 딸기를 좋아해서 이모부가 겨울만 되면 한 박스씩 사다 놨는데 생각나니?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많답니다. 매일 살 부비며 살아가고 정을 쌓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를 잘 챙겨주신 이모, 이모부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올게요. 하셨네요. 오! 이모댁에서 지내셨군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이모와의 쌓은 추억들이 그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모부도 너무나 잘 챙겨주셨는걸요. 딸기 좋아한다고 딸기 이렇게 따오시고 이번에 또 가는 만큼 정말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또 같이 어디 놀러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58번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쇼네 웨이백홈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오늘만 지나면 명절 연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태입니다. 이틀간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꽤 많이 쌓여 있네요. 먼저 신나라님이 애들 어린이집 가서 추석 행사로 학부모 제기차기 대회가 열려요. 아 떨려. 라고 보내주셨고요. 0946님은 차가 고장났어요. 엄마 차 타고 출근해요. 마치 학생이 된 기분.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외에도 쭈꾸미 낚시 간다는 7353번님까지 이틀 사이에 다들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셨네요. 저도 뭐 업데이트된 근황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차차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굿모닝 가족들도 지난 이틀 동안 어디에 갔는지 뭐 했는지 뭘 먹었는지 빠짐없이 저한테 상세하게 자세히 다 말해주세요. 자세하게. 자, 오늘은 아침부터 밀린 수다 파티 제대로 열어보자고요.
1: 1 step, 2 step. Shall we dance?

와, 진짜 민경 PD예요, 민영 PD예요. 우리 PD들은 음악 듣는 그 어떤 레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곡 어떻게 찾았지? 첫 곡으로 핸섬 피플이라고, 이게 보컬이 아마 테인가 그럴 거예요. 셰리 댄스 들으셨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유 핸섬이라고 이태희님이 물어보셨는데, 예스. 이게 원래는 핸섬 피플이 어떤 생김새 핸섬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좀 핸섬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면이 좀 쌓여야지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핸섬들을 얘기한 거였는데, 예, 놀림이 많이 예, 받기는 했었습니다. 이름 짓고. 한미화님이, 테디 굿모닝. 저는 오이를 수확하고 포장하고 바쁘게 지냈어요. 테디는요? 예, 저도 외국 가서 일정 보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요새 날씨가 좀 수확하기에는 좀 괜찮나요? 낮에는 그래도 뜨겁던데. 홍애니님께서, 저는 타이어가에 펑크가 나서 긴급 출동 불러서 차고 차서 출근했었어요. 아, 테디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왜, 예? 누님한테, 르샤 DJ한테 봤죠? 저한테 위로, 일로 와요. 토닥토닥. 긴급 출동 했으면 됐지. 왜또뭐 대단히 큰일 아닌데요. T한테 위로받으면 이런 식이라 괜찮나? 박현진 님께서, 연휴를 하루 앞둬서 그런지 출근이 신나네요. 오늘 하루도 굿모닝 FM이랑 행복하게 시작해요 하셨는데, 행복하게 시작하십시오. 이제 쫙 쉬잖아요. 쉴 때에도 굿모닝 FM 테미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아침에 놀러와 주시면 또 함께 있어요. 늘 함께 있습니다. 저 이틀 동안 자리 비워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광저우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아, 덥더라고요. 거긴 34도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름 날씨에 있다 왔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우리 나르샤 누나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최고예요. 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 갑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0: 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도 가야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제주도 특집 갑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노무법인 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군산시청,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7시 11분 14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와, 테디 왔다.
3: 제가 왔어요.
4: 굿모닝 테디.
3: 굿모닝.
4: 테디도 돌아오고 낮 기온도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래도 광저우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늦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어제 그제 서울의 낮 기온 30도 넘었고요. 오늘은 전주가 30도, 서울, 대전, 대구, 광주가 모두 29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도, 부산 20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고요. 이어서 연휴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의 양이 늘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추석 당일 모레는 차차 흐려져서 보름달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에는 남부,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립니다. 엄청 빨라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시는 퀴즈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볼까요?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쫑긋하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들려 사실. 너무 빨라. 자, 민영 PD 빨리 감기 한 노래 들려 주세요. 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알 듯 말 듯 한데. 알겠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 번호 455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 어떻게 들었지 이걸? 아직 모르겠죠 여러분. 약간만 속도를 늦출게요. 약간만 늦춰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야, 이건 틀린다. 하하, 참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정답 어떻게 이렇게 잘 듣고 많이 보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착순이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원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여러분들 제목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정되면요 아이스티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 가요계에 아주 유명한 세 글자 도입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이윽고 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직도. 자, 이 세 글자만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쫙 퍼지는데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정답송 내래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내래 맞아요.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자 3571번님. 정답 기억을 걷는 시간. 지난주 토요일 올림픽공원 페스티벌에서 신인 가수 김남길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후후후. 아 그랬군요. 이야, 노래도 잘하시고. 아 멋지시다. 잘 즐기고 오신 것 같네요. 이예지님 정답 기억을 걷는 시간. 이별 한 달 차인데요. 노래가 와닿는 것 같아요. 휴 어떡해. 한 달 지나면 이제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어있으면 어떡하지. 토닥토닥 좋은 사람 빨리 만나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모닝 나이트부터 로테이션 퀴즈 확장판 또 만들어봤어요. 쭉 이어서 달려볼 예정이니까 귀성길에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273번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뮤지컬 레베카의 테디 나오는 거 봄. 무려 3년 만에 돌아온 레베카 시작하길 너무 기다렸어요. 태, 막심 진짜 기대돼요. 꼭 보러 갈게요. 하셨는데 아, 어제 공개가 됐죠. 예, 제가 이제 10주년 레베카의 처음으로 막심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온 3년 만에 돌아온 레베카에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작품

중 하나 인 레베카. 진짜 재밌어요. 지금 그 헬스키친이라는 뮤지컬 하는데 여기 이제 끝날 시즌과 새롭게 올라온 뮤지컬들이 딱 오픈될 시즌이라 지금 헬스키친의 모든 배역들이 다른 작품의 이름이 또 올라가서 다들 그 댓글에 참 여보, 딸아, 아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응원하고 있는데 11월 24일부터 8번째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레베카 막심 드 윈터 역할이 저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제가 분노를, 예, 이성을 잃은 역할 많이 보여드립니다. 7273번님 만두 세트 드릴게요. 9112번님 2016 아시안게임 유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홍콩의 선샤오위 선수가 엑소 팬인 거 봄. 팬사인회에서 금메달을 꼭 따겠다며 엑소 카이씨랑 약속을 한 영상이 화제인데요. 체와의 약속을 진짜 지키다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셨는데, 와, 선샤오위 선수가 엑소의 13년차 팬이라고 합니다. 카이씨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요. 금메달 수상까지 했습니다. 와, 너무 멋져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9112번님 곰돌이 모양 젤리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엑소의 Love Me Like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엑소 Love Me Like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9448번님이 평소 몸관리 철저히 하는 유재석씨가 고열로 촬영 펑크 낸거 봄? 당일 촬영 취소는 데뷔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관리를 해도 건강, 이 바이러스 이런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바이러스가 너무 독해진 것 같아. 얼른 쾌차하시기를. 예. 9448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8500번님 어제 저녁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연기 발생한 거 봄? 스크린도 오작동까지 발생해서 2시간 가까이 무정차 통과를 했는데요. 빠르게 시민들을 대피시켜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유유. 그러니까요.

0: 큰 사고가 생기지 않게 이런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하는 시민의 의식도 느낄 수 있었는데 8500번님 우동맛 라면 드립니다. 4784님이 가수 이기찬 약국에서 버스킹하는 거 봄? 히트곡 감기를 2026년 버전으로 재발매를 하고 전국 약국을 찾아돌면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 홍보까지 하더라고요. 환절기 연금송이 따로 없네요.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 곳에만 어떤 영상 촬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걸 계속 하는군요. 모든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감기 노래에 대한 정말 우리 사랑에 담긴 바이러스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아, 기찬이 형님 노래 너무 잘하시고 최고입니다. 최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 2026년 버전. 대박나라 화이팅! 4784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이렇게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는 활동 좋은 것 같은데 제 노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독설 이런 걸 다시 하면서 어디 사람들한테 독설이나 하고 다니까 예 엉뚱한 생각인가요?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는 침구 전문점 뭐 베개 전문점 생각했는데
0: 같은 베개?
6: 네, 명절에 독설 뭐 수요 있겠는데요.
0: 아 그렇네.
6: 명절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0: 이것도 괜찮네.
6: 네. 오늘부터 귀성길 정체가 예상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정체 예상이 나오면 몇 시부터 밀려서 몇 시에 풀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낮 시간대부터 밀려서 안 풀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대로 이 고속도로 정체가 내일 새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 5시, 6시 이렇게 일찍 출발한 분들이 가장 심한 정체 시간에 이동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밀리는 길은 노들길인데요. 이 여의 지하차도에 양방향 모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방향 모두 정체인데 특히 한강대교 방향이 양화대교에서 여의 상류나들목 쪽으로 더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와 노량진 부근, 강변동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월계 1교 부근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연 리포터 들어오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1: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0: 예, 오자마자 퇴근.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연휴입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추석 연휴예요.
1: 맞아요.
0: 일정 어떻게 돼요?
1: 저는 일단 내일 장 보러 재래시장도 가고요. 대형마트도 가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전을 또 부쳐야죠.
0: 어머나, 가족들 다 모여요?
1: 이제 오전에는 시댁에서 오후에는 또 저희 집에서
0: 친정에서.
1: 네.
0: 아우, 가족들 다 모이는구나. 부럽다. 저는 이제 타지 생활하니까 고향 가지 않으면 이제 모이는 모습을 못 보죠.
1: 그래도 내일은 좀 든든하게 드시고 오시는 거죠?
0: 먹는 거는 늘 든든하게 내일은 또 핑계 삼아 또 든든하게 먹어야지. 네. 아, 전 먹어야지. 바쁘시겠네요.
1: 맞아요. 예.
0: 자,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 귀경길 정체를 피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아까도 말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귀성길, 귀경길 막히면 답 없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1: 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인데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은 연휴 전날인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분산이 되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성길은요, 23일 수요일 늦은 밤부터 24일 목요일 아주 이른 새벽 사이에 출발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반대로 귀경길은 25일 추석 당일 낮 12시 전후로 가장 혼잡하고요. 26일 토요일부터는 정체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아, 추석에 장거리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 출발 시간 잘 조정하셔야 돼요. 최대한 덜 막히는 시간에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전기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0: 뭐예요?
1: 정부가 추석 연휴 이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대폭 할인합니다.
0: 야.
1: 집이나 회사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자가 소비용 충전기는 전력량 요금이 전액 할인되고요. 공공 충전기는 출력과 관계없이 충전 요금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0: 아하, 너무 좋은데. 전기차로 고향 가시는 분들 출발 전에 이용하실 충전소가 할인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휴 동안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요. 이 명절에는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0: 아, 그건 그래요. 특히 부모님들이 명절 음식 드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1: 맞습니다. 이 명절 음식은 부침이나 튀김, 양념육처럼 열량과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많은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음식은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덜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요. 연휴에도 평소 식사와 수면 시간을 가급적 유지하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도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연휴 동안 필요한 약이 충분한지 꼭 확인하시고요. 평소에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0: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 과식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야 돼요.
1: 네, 그리고 추석하면 이 송편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송편같이 질긴 떡을 먹을 때도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떡이 기도를 막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송편은 가급적 한 입에 넣지 마시고요. 작게 잘라서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도 찾아봐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응급똑똑이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똑똑 앱에서는 이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0: 연휴에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집 근처 문 여는 병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나들이 가실 때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조선시대 궁궐. 오, 아이들이랑 가면은 역사 공부도 되고 너무 좋겠네요.
1: 네, 마침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을 비롯해서 종묘와 조선 왕릉이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어허. 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가 되고요. 평소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 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또 궁궐과 왕릉에서는 무형 유산 공연이나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예, 집에만 있기엔 또 답답하니까 시간 내서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리고 또 연휴에 나들이 가실 때 주차 걱정 요게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0: 아,
1: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9천여 곳이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이 무료 주차장 정보는 23일 오후부터 공유 누리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주차장마다 개방 날짜와 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운영 정보 미리 꼭 확인해 보세요.
0: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공공주차장 알뜰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김서윤 님이요. 저는 추석에 부산에서 여주로 가는데요. 얼마나 걸릴지 벌써부터 무서워요. 안 막히는 황금 시간대 알려주셨으니 한번 꼭 살펴볼게요.
0: 아, 이렇게 장거리로 이동할 때 많이 무섭긴 해. 예. 박미연 님이 저희 집은 오늘 밤 12시에 출발하려고요. 아기도 같이 가는데 아기 재우고 출발합니다. 아,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이런 건 너무 궁금한데.
1: 맞아요. 김미숙님은 테디 송편 한 입에 두 개씩 먹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0: 저 돼지 아니에요. 평범하게 먹어요. 그냥 좀 많이 먹을 뿐. 예, 저는 식탐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식탐이 없어요. 예.
1: 그러니까요.
0: 자, 어쨌든 이게 진짜 떡 같은 거 그리고 뭐 전도 그렇고 음식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건강하게 드시도록 잘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즐기십시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말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저랑 통화하고 싶으셨던 분들 얼른 신청해 주시지 뭐하고 계세요? 얼른 신청해 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하이하이 테디, 인천 사는 38살이에요 뜻밖의 휴가로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강릉에서 추억도 만들고 반반퀴로 치킨도 받고 최고의 휴가 보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만 맞추고 치킨도 먹자. 와라바라 와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엄희지라고 해요.
1: 네, 희지님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1: 뜻밖의 휴가 왜 생겼어요?
2: 아, 저희가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휴가를 하러 줘가지고 추석 연휴 전에 놀러 가고 있어요.
1: 아, 원래 계획이 없었던?
2: 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1: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날이 또 선물처럼 오는데.
2: 네.

0: 강릉에서 뭐 하실 거예요?
1: 아직 계획이 없어요.
0: 피군요. 피.
1: 네.
0: 슈퍼피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완전 대문자 피.
0: 좋다. 피들의 여행이 또 저도 사실 피거든요.
1: 네. 그래서
0: 피들의 여행이 주는 그 행복함이 있어. 약간 두근두근함이 있어. 그죠? 막상 가서 네.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1: 맞아요.
0: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여행의 추억으로. 아, 너무 좋은데. 강릉 갔다가 와서 또 추석도 따로 보내시나요?
1: 따로 어디 가지는 않고 그냥 푹 쉴 것 같아요.
0: 아, 연휴에는. 너무 좋다. 최고의 연휴네. 최고의 연휴.
1: 네.
0: 강릉에 뭐 먹으면 좋은지 이원희 셰프님이 잘 아는데. 아, 강릉 뭐가 있나. 일단 뭐 닭갈비나 뭐 이런 라인으로 가야 되나? 옥수수? 아하. 뭐 드시는 거 뭐 좋아하세요? 고기류?
1: 저는
0: 생선류?
1: 전 해산물 좋아해요.
0: 해산물 라인. 아, 해산물 라인으로 가면 되겠다.
1: 네.
0: 강릉에 가서. 좋다. 같이 여행 가지도 않는데 저는 괜히 신나네요. 이지님, 자 오늘 네. 어떻게 퀴즈 반반한 퀴즈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1: 네.
0: 오, 좋은데. 반만 맞추면 되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자,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준비 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76 빼기 22는
1: 54.
0: 맞아요. 할머니를 영어로 하면
1: 그랜마더.
0: 추석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일까요?
1: 패스.
0: 사자성어입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산다. 불로
1: 장생.
0: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이 명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1: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호랑이도
1: 제맘 안에
0: 논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퇴사할게요. 아쉬울 것도 없거든요.
1: 패스.
0: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서 화제가 된 동물은?
1: 상어.
0: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준석 선수는 어떤 종목의 선수일까요?
1: 이준석?
0: 생소한 스포츠이긴 해.
1: 패스.
0: 소설 안나 카레리나를 쓴 러시아 작가는?
1: 패스.
0: 추석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 광복절하고 같은 날에 광복절하고.
1: 8월 15일?
0: 예스.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제목은 무슨 달빛이에요?
1: 와, 구름이 그린 달빛?
0: 예스. 퇴사할게. 아우,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많이 맞췄어.
1: 예.
0: 많이 맞췄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와,
0: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제 처분하기 그래도 잘 푸셨네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퇴사할게요. 아쉬울 거도 없거든요. 몰라요?
1: 몰라요.
0: 아이돌의 소연씨. 여기서 최근에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이준석 선수는 태크볼 선수예요. 태크볼 선수. 금메달 차지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 쓴 러시아 작가는 톨스토이. 였습니다. 어려웠죠?
1: 네.
0: 하지만 정답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성공하셨습니다. 희진님.
1: 네.
0: 잘했어요.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네. 지금 옆에서 운전해주고 있는 남편 고맙고 사랑해.
0: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도 핀가요?
1: 완전 똑같아요.
0: 나이스. 잘 만났다. 잘 만났어. 이게 또 의외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희진님 즐겁게 여행 다녀오십시오.
1: 감사해요.
0: 여기 8085번님이 여행 즐겁게 하세요. 강릉은 짬뽕 순두부예요. 하시면서 메뉴도 알려주셨습니다. 짬뽕 순두부 또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 나왔던 추석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추석 밤하늘에는요 둥글고 환한 이 달이 떠오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달을 보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추석의 상징과도 같은 이 달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보름달, 2번 금메달.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캡슐 세트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선미 씨의 노래 들을 건데 정답이 제목이네요. 그래서 제목을 말 못해요. 선미 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the song.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0: 1544-7575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추석 밤하늘에 뜨는 달 정답은 바로 1번 보름달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이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뜬다고 합니다. 우리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의 소원 모두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서재수님, 정답 보름달.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하나?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가족 건강이죠. 테디도 살짝 쿵 껴줄게요. 그럼 저 가족이에요? 어우, 따뜻하다. 고마워요. 8644번님이 정답 보름달. 늦잠 자고 일어난 막내딸한테 얼굴이 보름달 같다고 놀렸더니 왕 삐졌네요. 어떻게 풀어주죠? 예, 이미 선 넘으셔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잘못하셨네요. 그 얼굴 누가 물려준 거죠? 저도 선 넘었지. 저도 오늘 예 8644번님한테 큰일 났네.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치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경님이 저 주말에 강릉 다녀왔어요. 길감자 강추추합니다. 두 번 먹으세요. 희진님 듣고 계신가요? 길감자 강추추한대요. 예, 아 좋겠다. 강릉 여행 좋은 예 여행 되실 거예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만나요.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확 꽂히는 한 줄 문장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앞과 뒤를 대비시키는 패러독스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본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가 훨씬 나쁘다. 인간은 원하는 걸 가진 다음 망가지거나 해악을 끼치기 일쑤다. 맞는 것 같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7: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8: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9: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1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9: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0: 경농이 만듭니다.
1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3: FM 102.

3메가헤르츠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창원에 사는 이민주입니다. 창원은 지방방송이라서 태희님 라디오가 안 나오는데 미니 깔아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 20개월 정서윤이고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새가족 오늘 처음으로 경주에 놀러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셀프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안 그래도 제 공이 전화 안 받으려다가, 저 원래 지방 사람들은 공이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아 근데 아 뭐지 받고 싶어 해서 받았는데 이런. 네디 경남대 나온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울산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창원에도 자주 놀러 와주시고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 해버 굿데이.
0: 창원에 사는 서윤이 엄마 이민주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아 울산만 제가 너무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 여기 울산 멤버들이 많아져가지고 자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런 건데, 그렇죠. 저는 일단 마산에서 벌써 한 3년 살았죠. 그리고 광주 전라도에서도 처음 시작했던 매니저분들이 다 살고 있어서 꽤 많이 있었고, 목포 많이 갔지, 강원도 많이 갔지. 저는 뭐 전국 그냥 대한민국 뭐 어디든 다 사랑합니다. 자, 딸 서윤이가 엄마 닮아서 사랑스럽다고 셀프 칭찬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민주 씨 목소리 들으니까 따님도 진짜 에너지 넘치고 사랑 넘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질 것 같아요. 지방 사람들이 진짜 공이 전화 오면 이거 무조건 안 받죠. 이건 무조건 올 일이 없잖아. 올 일이 없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굿 메시지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제작진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의가 뜰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한정으로 공의 꼭 받아주세요. 신청하시고 안 받으면 어떡해. 굿모닝 굿 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네.
1: 그렇습니다. 예. 네.
2: 어쨌든
1: 쉽지 않았어요.
2: 잘해 주셔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0: 어, 잘해요.
1: 예. 아니 너무 부드러워.
2: 우리
1: 사람이.
2: 샤디는 또 이게 경력이 또 있잖아.
1: 맞아요.
2: DJ 맞아요. 경력이 있으니까 능수능란해요.
1: 아, 잘하시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든든합니다.
1: 네.
2: 자, 이제 다시 제가 왔으니까.
1: 그렇습니다.
2: 원래대로 갑니다. 네. 언어 유희 시작해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Let's go!
3: 헤이, 옥경. 나 궁금한 거 있어.
4: 굿모닝. 어, 위로 받쳐. 요. 뭐 궁금한 거 뭔디?
3: 아, 그 한국에서는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잖아.
4: 오, 한가위 어떻게 알았어? 똑똑한데.
3: 아, 그 한가위에서 가위. 그 싹둑 그 가위 그거야? 가 자르는 거 그거?
4: 오, 위로 받쳐.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추석에는 송편을 먹거든.
3: 아, 송편. 아, delicious. 송편.
4: 어, 맛있어. 그래, 송편. 그 참기름 살짝 바른 깨 송편 알지?
3: 야, 나 깨송편.
4: 싸...
1: 한가위입니다.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많이 썼던 것 같아서.
4: 그래, 그렇죠? 그냥 당연한 데 썼어.
1: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경의 외국인 친구 휘르바초프는 한가위의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했어요. 자, 추석과 이제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한가위 많이 쓰는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4: 많아,
1: 대체
4: 많아.
1: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4: 아시는 분들 미니로 써봐요. 써봐. 검색하지 말고 지금 바로 쓰기.
1: 보내봐요.
4: 5, 4, 3, 2, 2 1 지금 안 쓰면 모르는 거지.
1: 모르나 모르지.
4: 모르네 모르네.
1: 진짜 얄밉다 우리.
4: 알려주세요.
1: 자, 한가위. 한과 가위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요.
4: 예.
1: 가위는 그 싹둑이 아니고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입니다.
4: 아~
1: 그래서 한가위는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9월이잖아요. 왜 8월의 한 가운데라고 할까요?
4: 정답.
1: 네.
4: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야하샤.
4: 야호.
1: 오셔. 음력 8월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4: 왜 맞췄는데 실망해요? 왜 맞췄는데 실망해?
1: 내가 말해야 되는데.
4: 아, 그런가?
1: 내 건데.
4: Sorry.
1: 자, sorry. Yeah. 자, 추석을 다른 말로는 가베. 라고도 한대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 때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약 한 달 동안 길쌈, 즉 배짜기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이 되면 승부를 가리고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합니다.
4: 어허.
1: 이런 행사를 가베라고 불렀다고 해요.
4: 배짜기라서 가베구나.
1: 가베.
4: 아닌가? 노래할 가짜인가?
1: 그 배는 이제 이거는 가배는 아이긴 한데
4: 아이고, 어.
1: 예, 그 배는 또 어이고 그쵸? 배짱이
4: 요 뜻도 나중에 알려줘요.
1: 네, 알겠습니다.
4: 나가오 마사미상께서
1: 예.
4: 오오오 한가위 크다 가운데 8월에 한가위 오 해결되었어요 하시면서 아, 우리 또 일본 분이신데
1: 아.
4: 한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1: 아.
4: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아하시네요.
1: 아리가또.
4: 예, 아리가또 제마스.
1: 네. 아리가또.
4: 일본은 추석이 있나? 추석
1: 어 갑자기 궁금하다.
4: 어 있을 거야. 있을 건데 며칠 쉬고 뭐 어떤 행사를 하는지 궁금하네.
1: 보내주세요.
4: 예.
1: 네. 자, 그리고 구창수님이 송편은 꿀송편이 최고죠.
4: 당연한 아,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
1: 저는 씹었을 때 그 콩 나오면 서운해요.
4: 팥이지 팥.
1: 팥 팥? 아 나는 꿀.
4: 아 꿀.
1: 저는 꿀.
4: 그래. 하여튼 단단한 달달한 거 나와야 돼.
1: 달달 맞아.
4: 아, 달달한 거 나와야 돼.
1: 맞아. 달아야 돼요.
4: 쿰쿰하거나 고소하게 나오면 약간
1: 아니, 안 돼, 안 돼.
4: 벌칙 예, 잘못 먹었다.
1: 아니 안 돼.
4: 뱉을 수는 안. 뱉으면 안 돼요.
1: 아니 안 해 안 먹어.
4: 그러니까 뱉으면 안 돼.
1: 네.
4: 혹시나 먹으면 다
1: 에이.
4: 먹어 다 먹기.
1: 아이.
4: 시즌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내일이랑 모레는 추석 특집으로 이제 꾸며져서
1: 네.
4: 휴가 갑니다.
1: 아 저 쉬어요.
4: 예. 아니 네, 쉽시죠.
1: 저는 쉽니다.
4: 예. 예. 저는 합니다. 시즌 아나운서 휴가 보내드리면서
1: 네.
4: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4: 탑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0: 탑 로더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는 맛쟁이 신사 시즌 2 준비되어 있죠. 접촉 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도 갑니다. 할 게 많이 남았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IS동서, 음주유엔 팀앱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8시 16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7: 네, 이번 연휴는 고향 갈 때와 올 때 날씨가 조금 다릅니다. 귀성길은 날씨 걱정 없이 무난하겠지만 귀경길은 곳곳으로 우산이 필요한 곳들도 있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은 맑고 낮 기온이 서울 29도, 전주가 30도로 어제만큼 낮 동안 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추석 당일인 모레는 하늘이 흐리겠고 모레 저녁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에는 주로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는 1, 2도 가량 조금씩 내려가면서 다음 주는 늦더위가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그리웠습니다.
1: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연휴 때도 일을 하신다고요?
2: 아, 예. 연휴 첫날에는 제가 근무여서 네. 또 저도 상암동 어딘가에서 일을 좀 할 예정입니다.
1: 다들 이제 연휴 상관없이 일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2: 네
1: 그렇습니다. 아, 자 오늘 연휴 첫날 예 또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2: 네, 오늘 키워드는 제재청 거부, 대화 제한, 펜싱 금메달입니다.
1: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 키워드 제재청 거부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공개 거부를 했습니다.
2: 네,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다시 1명을 골라서 보내달라, 즉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대법원장이 20여 일 만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조 원장은 어제 오전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근거도 없고 따로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어디에 재제청이라는 절차가 있느냐,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물은 셈입니다.
1: 청와대도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냈는데 역시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을 했어요.
2: 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쪽 모두 헌법을 끌어온 데에는 이 헌법의 부족한 부분을 그동안 관례로 메워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하느냐? 반대로 대법원장은 그럼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람을 무조건 재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동안은 이 물밑에서 합의를 해서 어떨 때는 서로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나눠서 임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법원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취지에 맞는 다른 사람을 새로 올려서 관철해왔습니다. 지금은 서로 법적 근거만 따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대법원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대법관 공백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2: 네, 지금 문제되는 자리가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인데요. 그게 벌써 3월이니까 이미 반년이 넘었습니다.
1: 예.
2: 1월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손봉기 판사를 추천했었는데 청와대는 이 중에서 여성이자 진보 성향인 김미기 판사를 고집해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판사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추천한 손봉기 판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도 양측은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조희대 원장이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만큼 조 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정치권도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면서요?
2: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빈집털이 아니냐 이런 말을 쓰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자리를 비웠을 때를 노렸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느냐,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면서 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을 겨냥해서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선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해둔 상태입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2: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대화 제안입니다.
1: 밤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 대화를 이제 제안을 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밤사이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멈춰있던 북미 대화에 공감하고 빨리 다시 시작되고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유지되어 온 현재 이 정전협정, 현재 저희는 정전 상태잖아요.
1: 그렇죠.
2: 이거를 당사자인 남북미 중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1: 북한의 이제 핵 문제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고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길인 어제 공개된 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도 풀어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북 제재가 별다른 실효성도 없으니까 이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 기술 개발 중단을 제재와 맞바꾸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부분적인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언급한 적은 있어도 개발을 멈추는 것만으로 제재를 풀자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만 북한이 더 만들어낼 거란 얘기입니다.
1: 네, 북한이 협상에 나오

0: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북미 간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고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들 평가는 어떤가요?
1: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취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자칫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해주고 대신 미국을 직접 겨냥한 ICBM 개발 중단만 제재랑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전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결국 이 같은 유화 행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AI 패권 경쟁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0: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펜싱 금메달입니다.
0: 기쁜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여섯 번째 금메달을 따냈네요.
1: 네, 여자 펜싱의 간판입니다. 송세라 선수가 어제 이번 2026 아시안게임 펜싱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송 선수는 어제 저녁 에페 여자 결승전에서 싱가포르의 티카나 카리아 선수를 15-8 큰 점수차로 제쳤고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16강전에서도 인도 선수를 이겼고 8강전에서는 세계 랭킹 10위의 강적을 만났습니다. 이 중국의 탕진야오 선수를 만났는데 접전 끝에 1점차 15-14 1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 때 개인전 은메달에 이어서 이번에 금메달을 따낸 상황입니다.
0: 아, 너무 자랑스럽고요. 어제 이제 사격에서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벌어졌네요.
1: 네, 보신 분들 다들 흥미진진하셨을 것 같은데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인데요. 이 종목은 결선에서 두 선수가 15발씩 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발씩 한 발씩 끊어서 쏩니다. 우리는 이 반효진, 박하준 두 선수가 출전했는데 사실 15발을 다 쏜 시점에도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2위 자리를 놓고 붙었는데 단발 사격 첫 발 때 앞서다가 두 번째 발에서는 다시 3위로 내려왔었고요. 여기서 반효진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해서 호흡을 고르고 마지막 한 발에서 박하준 선수가 만점 10.9점을 쐈습니다. 마지막 일본 선수는 마지막 사수가 9.5점밖에 못 쓰면서 0.4점 차 역전으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0: 예, 어우, 잘했어요. 수영에서도 메달 소식이 있었죠?
1: 네, 수영 대표팀은 경영 남자 홍계영 400m 결승에서 3분 31초 97을 기록해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등극했습니다. 한국 수영 장거리 간판인 김우민 선수는 어깨 부상을 안고도 자유형 1500m 출전을 강행했지만 완주에 만족해야 했고요. 또 우리 선수는 아니지만 재밌는 기록도 쏟아졌는데요. 중국의 수영 천재 올해 13살밖에 안 된 소녀인데 와. 여자 접영 2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한 데 이어서 개인 혼영 200m에서도 2분 6초 10의 압도적인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야.
1: 그 인터뷰에서 수영보다 인터뷰가 더 어렵다고 해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0: 대단한 또 수영 스타가 나왔네요.
1: 네.
0: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어떤 걸까요?
1: 네, 대법관 한 사람이 1년에 맞는 사건이 최소 3,500건이라고 합니다.
0: 와.
1: 공백이 길어지면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 법을 지탱해온 합의 관행, 사법부 행정부 모두 존중하길 이라고 하겠습니다.
0: 예,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이쯤에서 나세훈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랑 모레는 굿모닝 FM이 추석 특집으로 꾸며져서 오케이뉴스 쉴 거거든요. 그래서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0: 네. 패션핏의 Where the Sky Hangs 띄워드리고요. 이원희 셰프님이랑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오늘 출근길은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대신 오늘은 오후부터는 귀성길 정체가 예상되고 퇴근 시간대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노들길이 사고 때문에 양방향 혼잡했는데요. 여의지하자도 안에 사고로 양방향 모두 부분 통제 있었는데 지금 막 모두 처리가 끝났고요. 다만 한강대교 쪽은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계속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강서구 일대 지체고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43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진출로에 사고 있어서 양방향 모두 좀 혼잡한 상황이고요. 서울 쪽으로 일찍 부근도 사고가 있는데 일찍 이전부터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장가위를 풍성하게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넉넉한 인심의 푸짐한 요리까지 이보다 더 풍성할 수 없는 남자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이원일, 호는 풍성풍성. 네, 풍성 이원일입니다.
0: 아,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에요. 네. 어떻게 이제 추석 보내십니까? 아니, 바쁘셔가지고.
1: 추석 연휴에는 그래도 요번 추석은 조금 여유 있어요.
0: 다행이다.
1: 왜냐면은 이제 연휴 기간도 있지만 앞뒤로 조금 비는 날짜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휴식다운 휴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0: 너무 다행이에요.
1: 아이가 얼만큼 컨디션이 좋은지에 따라서.

0: 달라지겠지요. 네.
1: 그래도 뭐, 네. 아, 여유가 네. 좀 있다니까 네. 제 마음이 좋네요.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0: 어, 왜요? 왜요?
1: 공연 있고 어... 행사 있고.
0: 행사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어,
0: 저만 쉴게요.
1: 대신 쉬어준 것만으로도 네. 저는 힐링이 됩니다.
0: 맛있는 예. 거 많이 먹어버려야지.
1: 아, 좋아요. 아주 네. 좋아요. 자, 맛쟁이 신사 그러면 다시 시즌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코너서 코너부터 시작해야죠. 먹고민 상담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먹지 싶으면 먹고민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도착한 오늘의 먹고민 만나볼까요?
0: 네. 노양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엄마가 냉동실에 얼린 홍시가 너무 많다며 좀 먹어 치우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얼린 홍시 맛있게 먹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이거 왜 고민하지?
0: 어머, 어,
1: 홍시. 얼린 홍시는 입에 넣으면 맛있지 않나?
0: 그러니까요. 홍시가 있어. 홍시가 있다고 했는데 홍시가 문제인 것이냐.
1: 얼린 홍시 맛있는데 야.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
0: 아니 홍시는 왜 고민을 하시죠?
1: 완전 식품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자 그래도 알려주세요.
0: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저희처럼 홍시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땅콩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니까.
1: 나 한 판 먹을 수 있어. 한
0: 그렇죠.
1: 판.
0: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홍시 얼려놓고 꽤 시간 지나신 다음에 맞다 홍시. 근데 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남아서 처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회 드실 때 있잖아요. 초장이 너무 새콤하고 너무 달콤해서 고민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1: 있어요. 있어요.
0: 그때 이 초장의 톤을 홍시를 넣어가지고 좀 낮추세요.
1: 와, 네. 와 고급스럽다.
0: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래 초장을 찍어 먹을 때 푹푹 찍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홍시를 섞어 넣은 홍시 초장은 정말 푹푹 찍어 드셔도 너무 새콤하거나 너무 달콤하지 않아가지고 회의 맛을 아주 고급스럽게 딱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고추장 같은 거 드실 때 홍시를 거의 1:1 정도가 되게 푹 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저는 일부러 블렌더에서 한번 곱게 갈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다가 저는 약간의 산미를 보태주기 위해서 식초를 조금은 넣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고급스러운 홍시초장이 된다. 그거 하나랑 이거는 이제 저한테 궁중음식을 가르쳐주셨던 한복려 원장님께서 저희 궁중음식 무형문화재부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데친 채소를 먹을 때 홍시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홍시장을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홍시 하나에 식초 두 숟갈, 꿀 한 숟가락에 간장을 한 반 숟가락 정도 조금만 그리고 소금을 손가락으로 한두 꼬집만 넣어가지고 잘 섞어주시면요 아주 고급스러운 홍시장이 되거든요.
1: 홍시장?
0: 네. 지금까지 제가 먹었었던 홍시 양념 중에서 홍시 소스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그러면은 데쳐놓은 채소들 예를 들어서 죽순이나 두릅이나 숙주나 이런 것들 같이 넣으셔가지고 홍시장 넣어서 살짝 버무려 드시잖아요. 젓가락으로 홀홀홀홀 이렇게 버무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홍시 베이스에 진짜로 고급스러운 홍시장을 만들어서 채소들을 많이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요리에 활용하십시오라고 저는 홍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와.
0: 네. 고급이죠? 네.
1: 진짜 약간 고급죠?
0: 네. 여러분들 보통 요때가 또 홍시가 또 많이 들어오는 철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홍시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조금만 더 더위가 있었으면 저는 이제 네. 빙수 해 드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 싹 갈아가지고 우유 배달하면 시킬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우유만.
0: 고 우유 갈아놓은
1: 것만. 밀크 갈아놓은 것만 시킬 수 있어. 그래서 네. 그 위에 연유랑 그 갈아놓은 네. 홍시를 촥 올려놓으면 예전에 이거
0: 고급지죠.
1: 어찌 감이라고.
0: 네.
1: 브랜드가 있긴 했어. 지금 없어졌는데.
0: 없어졌어요.
1: 네, 그 빙수가 네. 있었어요. 홍시 빙수가.
0: 저는 거기에다가 볶음국에 인절미가루 있잖아요. 인절미가루를 싹 뿌려서 드시잖아요. 고소하면서 달콤하면서 우유 맛이 진하게 쫙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쳐버리겠다. 오늘 주제는 홍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홍시는 먹고민으로 이렇게 네. 해결하고요.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어요.
0: 맞습니다.
1: 마쟁이 시사 시즌2 지역별로 떠나는데 저희가 3주간 어디로 떠났죠?
0: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1: 오호! 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0: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제주도 남쪽 북쪽에 이어서 제주 동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렛츠고 렛츠고!
0: 네. 테디는 제주도 동쪽 하면은 보통 어디로 많이 가세요?
1: 그 성산 쪽으로 가야죠.
0: 아, 그렇죠. 성산
1: 가야죠.
0: 쪽으로
1: 가야죠. 가야죠.
0: 네네. 보통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도 저는 성산 일출봉인데요.
1: 그렇지.
0: 약 5000년 전 바닷속 폭발로 이루어진 수성 화산체가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1: 아, 멋있어.
0: 네. 진짜 자연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많이 인정받아서 세계자연유산에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0: 2007년에 등재된 곳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정말 저는 직접 올라가서 일출을 본 적이 있거든요. 와, 제주의 뛰어난 경관 10가지를 뜻하는 영주 10경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꼽힌다라고 합니다.
1: 아, 너무 네. 좋지.
0: 그리고 혹시 우도 가보신 적 있어요?
1: 아, 못 가봤다.
0: 네, 저도 못 가봤어요.
1: 아, 우도 못 가봤어. 네. 아, 우도 못 가봤어.
0: 근데 우도에서 온 땅콩 저는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1: 우도 땅콩. 네. 먹어본 것 같아요. 네.
0: 그 또 땅콩 들어가 있는 막걸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1: 먹어본 것 같아.
0: 그리고 우도 땅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못 먹어봤네 아직.
1: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0: 그게 맛있어요 정말로. 아, 우리 저희 작가님들이 고개를 딱딱딱딱딱 하시는데 네. 네. 우도 땅콩도 유명하니까 우도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이어서 섭지코지도 추천 많이 해드립니다.
1: 섭지코지 좋죠. 네.
0: 닭 트인 바다랑 기암괴석이 정말 일품인 곳인데요. 이쪽 해안 산책 명소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동쪽에 또 아름다운 해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정리 해수욕장인데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풍력 발전기가 어우러져서 아주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해양 레저 즐기시기 위해서도 한번 꼭 가보실 거 추천 많이 해드립니다.
1: 맞습니다. 네. 동쪽으로 가면은 약간 그 밭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도로가에.
0: 맞아요.
1: 근데 그 밭이 넓어가지고 네. 서 있는데 네. 풍력 발전기가 뒤에 딱 있어.
0: 맞아요.
1: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네.
0: 저는 실은 그리고 제주 동쪽 하면은요. 당근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제주 동쪽이 당근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실은 제가 제주도를 한 해에 한 30번 넘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중점적으로 가봤던 것이 바로 제주 동쪽. 원래는 실은 그쪽에다가 베이커리를 오픈하려고 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네,
0: 그래서 저는 그 세화 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화 해수욕장도 참 예쁜 곳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제주 동쪽 뭐 관광지도 많지만 맛집도 진짜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이 제주 동쪽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과 맛집 추억들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주 동쪽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박주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주도 동쪽 세화항 앞에 돌땡통닭 이용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물채소 통닭으로 신선한 닭에 깻잎 오징어가 버무려져서 튀겨지는 통닭이에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먹을 때 바삭바삭 소리가 정말 최고예요. 겉바속촉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우도 땅콩 양념 통닭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우도 땅콩의 고소함과 달달한 양념 말해 뭐합니까. 꼭 드셔보십시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0: 우와. 사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사진 찾아보시면 이거 정말 와, 좀 치사하다.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1: 저희는 이제 이런 메뉴들을 악랄한 메뉴라고 하잖아요. 네.
0: 아, 왜? 왜냐면
1: 맛 없 조합.
0: 이제 튀김들 먹을 때 우리 통통이들은 야채 튀김 먹으면서 약간 오, 건강 챙긴다는 느낌 들고
1: 그렇죠.
0: 야채 튀김도 난 즐기는데 하는 느낌이 네. 있는데
1: 특히나 야채 튀김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깻잎튀김이에요.
0: 이건 똑같네. 어쩔 수 없다.
1: 그치.
0: 그거 먹으면 좀 건강한 느낌 나거든.
1: 되게 그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깻잎 한 장에 튀김옷이 듬뿍이거든요.
0: 듬뿍이지. 아, 그 상관이 있나요?
1: 얼마나 고소워.
0: 우리는 깻잎을 먹는 느낌.
1: 그럼요.
0: 근데 그 야채들을 통닭 튀김옷으로 입혀서 넣어놨어. 와, 아, 이거는 진짜. 뭐 끝났다.
1: 진짜 러블리한 메뉴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우도 땅콩 양념 통닭 있잖아요.
0: 예.
1: 와, 나 우도 못 가봐가지고 진짜로 나 너무 먹어보고 싶거든요.
0: 예.
1: 진짜 아우 내가 좋아했다. 안 그래도 저는 제가 세화바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맞아, 맞아,
1: 와, 근데 돌땡통닭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도 땅콩 양념통닭은 약간 닭강정 같은데 거기 네. 땅콩을 확 던져놨네.
1: 땅콩이 얼마나 바삭 씹히면서 고소한 게 탁 터지면서.
0: 아, 무조건 맛있지. 무조건 맛있어.
1: 아유, 승질날려.
0: 1217번님.
1: 네.
0: 성산에 보땡제가. 아, 또 빵집 나옵니다. 네. 있는데 마늘빵 맛있죠. 한라봉 치즈빵 맛있죠. 먹물 치즈빵 다 맛있어요. 여기는 시식용 빵이 두 종코만큼 커요. 다 맛있어 보여서 시식하다 보면 배부른 곳이고요. 나올 때는 커피도 포장 가능해서 완전 복받아야 할 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판매해서 부자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빵 잘 만들어.
1: 그러니까요.
0: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
1: 저는 이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늘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까?
0: 안 남아. 내가 볼 때 안 남고.
1: 왜냐면 부재료를 안 아끼는 집들이 있거든요.
0: 그냥 근데 잘 만들어서 많이 먹이고 싶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1: 정말 근데 마늘 바게트도 마늘 버터에다가 푹 담갔다가 해주시는 게 딱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빵들의 재료들이 듬뿍듬뿍 올라가 있는데 그러네요. 모든 빵마다 빵 앞에 시식빵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0: 너무 커. 너무 크게 잘라놨고.
1: 근데 그 시식빵들이 웬만하면 제 엄지 두께보다도 더 두껍네요. 와.
0: 이게 보니까 가격들도 네. 좀 보니까 저렴한 편이에요.
1: 착해요.
0: 2,000원에 4,000원 뭐 이 라인인데 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진짜 은혜로운 집 있으면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면 운영은 진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살지 몰라. 솔직히 사장님 마음 변하거나 네. 건강이 안 좋거나
1: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건물주이시거나
0: 건물주이신데 뭐 사정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야 돼.
1: 이러면 없어지는 거야.
0: 그러니까 이게 운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좋을 때 빨리 많이 가십시오.
1: 이럴 때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시다 생각하시고 빨리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0: 사장님 엄청 친절하대. 거의 건물주예요 제가 볼 때.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0: 미안합니다. 저희끼리의 네.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보가 아니고 그냥 추측이에요.
1: 네. 성산의 보땡제가, 보땡제가, 예. 보땡제가 제가 세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네, 자, 현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 동쪽 세화해변 쪽 청땡횟집 고등어회 추천드려요.
0: 미쳤다.
1: 제 생애 첫 횟집 혼밥이었는데요. 싹싹 김치하고 나온 것이요. 싹싹 김치가 뭐죠? 네, 부산 사람이라 많은 횟집 가봤지만 이 집은 구성이 좋고 고등어회 찍어 먹으라고 주신 소스가 정말 킥이었어요. 회가 싱싱하고 만났던 건 말해 뭐예요. 고등어회가 비리지 않고 녹진한 기름 맛에 식감까지 완벽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먹어본 고등어회 중에 최고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여기는
1: 이 집
0: 뭐야?
1: 활
0: 고등어회가 메인이네요.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와, 그리고 포장도 되고.
1: 아니 그리고 우선은 제 팔 길이만한 그 그릇에 고등어회를 2열 정도로 쫙 도열해 주셨거든요. 와, 근데 거기에 김치랑 같이 싸드시면 김에다가 그치. 해서 싸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0: 맞아.
1: 와, 맛있겠다.
0: 아,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많네요, 동쪽에. 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3379번님이 네. 저 동쪽 도민인데요. 으땡미나 민땡이네 어등포. 여기 우럭튀김 맞나요? 호불호 없는 맛. 그냥 짧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도민이라 뭐 네. 크게 막
1: 그러네요.
0: 미사일고가 없습니다. 네.
1: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동쪽을 즐기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동쪽에는 특히나 배를 가지고 직접 해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선장님들이 운영하시는 횟집들이 또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이 동쪽이기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런 선장님이나 해녀분들 중심으로 이런 횟집들이 운영돼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 성산 쪽에 가면은 제가 달아놓고 가는 집이 있을 정도로 선장님들이 운영하시는 횟집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시면 맛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럭 튀김 맛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요거는 우럭 잡아오시는 이게 보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우 진짜 맛있겠다.
0: 이 와중에 또 네. 저희 작가들이 답답해서 네. 정보를 주셨습니다. 우리 능크크들을 위해서 네. 영크크 작가들이 싹싹김치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1: 싹싹김치가 뭐예요?
0: 싹싹김치 네. 그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네. 네. 싹싹김치는 맛있어서 싹싹 먹는 줄 싹싹김치라고
1: 아,
0: 메뉴 이름이 아니었어.
1: 아, 그래요. 미안해.
0: 싹싹 비울 만큼 그걸 싹싹 비울 만큼 먹는 맛있는 김 싹싹 김치래요.
1: 아, 늘크크 진짜. 아, 늘크크 얘기 쉽지 않네 진짜.
0: 화내시지 마시고요. 동쪽에 또 맛있는 거 찾으면서 네. 네, 힐링하시죠.
1: 네.
0: 제가 또 소개해드릴 곳은 3968번님. 네. 제주 성산 쪽에 청땡 식당 문어볶음까지 내가 인정해. 해물라면.
1: 해물라면이요?
0: 아니, 라면은 네. 라면은 예. 네. 브랜드잖아. 라면은 라면은 특이하게 하얀 국물인데 이게 굉장히 묘해요.
1: 하얀 국물이야.
0: 소녀시대 유리 누나 맛집으로 요새 핫하던데 유명해지기 전에 다녀와서 천만 다행이에요.
1: 아, 또 요즘 또 효리수 난리이기는 한데요. 와, 근데 어머. 아, 이거 완전 그냥 맑은 해물탕 라면이구나. 와. 문어랑 게랑 전복이랑 미친 듯이 들어가 있네요.
0: 아, 그런데 이게 약간 해물탕에 라면 사리처럼 넣어서.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집에 가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그릇에다가 주는 라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골 그러네. 냄비에다가
0: 맞아.
1: 해물을 정말 때려 넣고 거기에다가 하얀 국물로 시원하게 끓여낸 해물라면.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0: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제가 아까 브랜드라고 한 거 취소합니다.
1: 네.
0: 이거는 인정.
1: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집 보니까 그 제가 이 자료 찾으면서 봤는데 이 집 홍해삼을 하거든요. 이 홍해삼이라는 게 해삼 중에서도 약간 빨간 빛깔 도는 해삼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홍해삼이 시원한 맛이랑 쫄깃함이 정말 좋거든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게 그 해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선장님들이 하는 횟집에 가면은 요 홍해삼이 나오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해삼이나 멍게류처럼 약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횟집의 부메뉴들 있잖아요. 부재료 메뉴들로 나오는 것 중에 홍해삼은 꼭 한번 드실 걸 추천해드립니다.
0: 체크하겠습니다.
1: 네, 네.
0: 하나만 더 볼까요?
1: 1000, 네, 10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월정리에 유땡이 우동 추천합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곱창 우동인데요. 말해 뭐합니까? 이름부터 맛있는데 카레 우동 사진도 첨부합니다. 다들 물놀이라도 한번 잡사 뭐악 보내주셨습니다.
0: 마지막 멘트가 사장님
1: 네.
0: 같은데.
1: 아, 너무 좋죠. 네, 저는 이 집을 압니다.
0: 아, 정말요?
1: 네, 저는 이 집을 아는 집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곱창 우동 전 먹어본 적이 있고요. 네,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엄청 맛있습니다.
0: 매장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 아니에요.
0: 예, 약간 네네. 그냥 일반 집처럼 네. 돼 있는데.
1: 네. 그래서 약간 정말 그 제주도 감성에 돌담 있는 그런 집 감성인데요. 네, 요 집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드실 거 추천해 드리고 참 인테리어도 곱고 그만큼 맛도 되게 생각보다 고운데 그 있잖아요. 진짜 그냥 들어가서 먹어.

0: 보면 어머 이 집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이 집 맛있습니다.
1: 저 꺼멍 돈까스 먹어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수제 꺼멍 돈까스가 여기 파는데 네. 돈까스를 완전히 다 태운 것처럼 까맣네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신기해. 네.
0: 근데 이 집 아마 제가 갔던 거를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진짜로 다 가리고 들어가가지고.
1: 형 가려도 다 아는데.
0: 아 아니에요. 네. 네. 뒤돌아서 가지고 해가지고. 아니요,
1: 형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나가도 이원일인 게 보여요.
0: 아, 스타킹 뒤집어 쓰면 다 알지. 아니,
1: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이렇게 범죄처럼 하고 가도 이원일인 게 다 보이는데 아는데 이제 편하게 드시라고.
0: 네, 네. 편하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1: 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더 소개해드릴 곳이 많은데 또 아쉽네요.
0: 맞습니다. 동쪽 맛집 진짜 많은데 왜냐면 또 제가 동쪽을 많이 다녀서 그런가 봐요.
1: 동쪽에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0: 네.
1: 비타민 음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제주 3주차 중에 오늘 동쪽을 갔습니다.
6: 네.
4: 아 진짜 좋은 건 많네요.
6: 그러니까요.
4: 아. 또 더 많은 정보는 저희 광고 듣는 동안 또 작가들하고 네. 공유를 했어요. 작가들이 이런 정보를 방송에 안 쓰고 네. 본인들
6: 자기네들만 싹 뽑아가는
4: 싹 가져갑니다.
6: 네, 저희 찐 정보들 네, 나중에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네,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인증샷을 그래, 그래. 올리자고.
4: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우리 한 주 더 남았네요 제주.
6: 맞습니다. 제주도 이제 마지막 서쪽 남았거든요.
4: 네. 네,
6: 여러분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4: 네 서쪽 만나뵐 걸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고생하셨어요.
6: 고생하셨습니다.
4: 여러분 해버 굿 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이미 한번 어깨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 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무렵에 등장하는 뉴스 아이템 중에 뭐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명절 한 끼 식사량 이런 거. 송편 3개면 밥 한 공기. 이런 명절 음식에 관한 것들인데 덕분에 고칼로리 탑3 음식이 갈비찜, 잡채, 꼬치전이라는 것과 칼로리가 낮은 탑3는 단감, 배, 도라지 나물이라는 것을 알게는 됐거든요. 뭐 이미 마음은 고칼로리로 기울었지만 도라지 나물도 정성이니까 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먹어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9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